6월 4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친봉 오늘 첫 곡은요. 프롬의 좋아해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변순양님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유채연님이 휴직하고 애기 보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부러웠나 봐요. 복권이 당첨되면 본인이 평생 육아휴직 쓰고 애기 보겠다고 하네요. 어디 한번 해봐라. 남편분께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육아를. 네.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밥 메러 갈래? 애 볼래? 그러면 밭을 메러 간다고. 네, 밥 메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네, 허리 나가요. 네. 다른 사람과 영혼이 바뀌는 영화나 드라마 설정 예전부터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 아이랑 좀 바꿔서 살아보면 좋겠네. 배우자랑 하루라도 영혼이 바뀌면 재밌겠는데 싶어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시창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차진희님께서 같은 초보라 너무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골목길 갈 때마다 좁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면 저희 남편은 탱크도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초보 운전을 하실 때는 양쪽에 감이 아무래도 능숙한 분들에 비해서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골목길이 진짜 힘들기는 하죠. 최선미님이 저도 운전 배울 때 클락션 한번 안 울렸다고 옆에서 하도 잔소리를 해서 그냥 울면서 집까지 걸어왔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약간 초보 운전 때 서러웠다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1부 끝곡은요. 알렉스 사랑하오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등산하실 때 올바른 등산 방법 있으세요?
1: 등산을 할 때는 무조건 라이터나 버너, 성냥 이런 것들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불씨가 진짜 큰 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2: 저는 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해요. 꽃이나 나뭇가지를 함부로 안 꺾고요. 또 땅에 떨어진 거라도 도토리, 밤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동물들 먹이잖아요.

요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만큼 오르기 전 준비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안전과 자연에 대한 작은 배려도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1251님이 와우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따라 저보고 하는 노래인 것 같네요. 힘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혹시 이 슈퍼스타라는 노래를 듣고 1251님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기운을 받아서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조영아님이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당일치기 여행 가는 중인데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봉디가 좋냐 자기가 좋냐 이러면서 귀여운 질투를 하네요. 제가 매일 봉디 라디오 들으면서 좋아하니까 그런가 봐요. 이런 제 남자친구 귀엽죠? 그럼요. 네, 영아님 남자친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네. 제가 또 괜한 걱정을 한 건가요? 네. 영아님과 영아님 남친분 좋은 여행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영아님 남친분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물론 뭐 저도 약간 귀엽기는 합니다만. 네. 김혜정님이 어제 감자탕을 먹다가 감자인 줄 알고 앙 먹었는데 생강이었어요. 그 배신감이 오늘 아침까지 생각나서 입안에 생강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야, 감자탕에 생강을 그렇게 덩어리째 넣나요?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오, 근데 이게 정말 그 감자탕은 또 양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물도 빨갛고 그러니까 모르긴 할 것 같아요. 네. 2349님이 봉디,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중이라 혼자 육아하는데요. 요즘 따라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한바탕 네가 아이 키워봐 퍼붓고 싶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제 연봉 협상을 했는데 기대보다 많이 올랐다고요. 그거 보니 힘든 게 싹 사라졌네요. 회사에서 혼자 애쓰고 있을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요. 휘성의 위드미 듣고 싶어요. 하지만 2349님도 혼자 엄청 애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혼자 엄청 애쓰고 있을 때는 남편분한테 얘기를 해도 돼요. 나 이런 게 힘들다고. 네, 안 그러면 이게 쌓이거든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349님 연봉 협상도 잘 됐으니까 나중에 휘성 위드 미.

0: 혜성의 With Me 그리고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정우님이 날이 더워지니까 생각나는 메뉴가 온통 냉면, 쫄면, 콩국수, 묵사발 같은 시원한 음식들이네요. 지금 머릿속에 맴맴 돌고 있어요. 점심때 먹고 싶지만 현실은 구내식당. 근데 구내식당에서도 이렇게 특별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네, 아직 이른가요? 네, 이런 메뉴가 특별식으로 나오기에는 아, 저는 콩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콩국수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콩국수가 전문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설렁탕은 아니에요. 곰탕이요? 네, 곰탕 전문집인데 여름마다 한정 메뉴로 이 콩국수를 만드는데 어우 걸쭉한 그 장단콩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콩국수를 만드는데 저도 거기 콩국수가 매년 여름이 되면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생각이 또 많이 나네요. 윤예원님이 주말 내내 덥더니 오늘은 비가 오려고 하는지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저는 셋째 임신 중이라 일을 조금 줄이고 여유롭게 아침을 맞는 얘기했었거든요. 아, 셋째에 대한 약간 미련이 있다. 그때 왜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원님 너무 예쁘겠네요. 근데 어쨌든 7개월이면 또 이렇게 날씨 더워지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네, 꼭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몸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아, 그리고 너무 부럽네요. 네, 최지혜님께서 두 딸들과 함께 첫 장거리 여행을 갑니다. 서윤아, 채윤아, 재미있게 놀자 오자,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혜님, 우리 서윤이하고 채윤이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여행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행 가셔서는 알죠? 조금 변수가 있거나 울컥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침착해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따뿌리 인어의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0: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7: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6: 하이마트로 가요.
7: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격 유니클로 감사.
9: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비켜줄게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는
1: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클라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리스칼프로 당장 바꿔.
8: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0년에 불시착한 태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한 태규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등교했다. 야, 근데 나 머리 자르니까 완전 구준엽 닮지 않았냐? 오래오래오 난 지금 웃고 있어. 오, 구준엽은 무슨 지상렬이랑 그 카츠 그 클론 따라하는 사람 그 누구지? 그래, 그 염경환 닮았다야. 너도 그 무대 봤어? 진짜 웃기지 않아? 클론 아니고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뭐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개그 콤비 이름만 생각하다가 집에 온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개그맨 지상렬 염경환 씨가 댄스 그룹 클론을 패러디해서 큰 인기를 끌었죠. 과연 두 분이 결성했던 콤비 그룹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께는 닭 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클론 초련 듣고 왔고요. 클론이 의상 지원까지 해줬다고 하네요. 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대단한데요. 네, 정답은 클놈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김재 클놈, 묵지빠 묵지빠 묵은 엄정아,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게 뭐지? 묵지빠 묵지빠 묵은 엄정아, 몰라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건가요? 오, 이거 아는 저 옛날 사람인가요? 오,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0432님께서 정답 클롬, 전 크게 될 줄 알았어요. 지상열님 삐삐머리, 엄경환님 빡빡머리, 찰떡이었쭈 라고 보내주셨고요. 0230님께서 클롬, 제가 지상열씨 염경환씨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진짜 점심시간마다 개그해서 이렇게 클롬일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이 두 분은 굉장히 유명하셨나 보네요. 이번엔 오답자예요. 1741님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 네, 뽀로로의 친구죠. 네, 뽀로로의 친구고 공룡인데 크롱 크롱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 크롱 크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친구예요. 이정환님 못난 놈. 네, 고 이순재 선생님. 김영자님, 봉디는 키가 더 클롬.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거든요. 네.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 변성기라.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닭 가슴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닭고기 하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8372님께서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주말에 놀러 간다고 해서 쿨하게 허락을 해줬더니 갑자기 그럼 1박 2일로 가도 돼? 이러는 거 있죠. 어이보쇼, 적당히 좀 하자. 어디 1박 2일을 들이밀어 선 넘지 마라. 당일치기로 잘 놀다 와라.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남편분께서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동창분들은 1박 2일로 노시나 봐요. 네. 근데 남편분은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나는 1박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분위기 좀 봐서 한번 슬쩍 물어볼까라고 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네. 근데 아우, 주말에 1박 2일을 허락해 주는 거 쉽지 않으면 만족할 줄 모르고 은근슬쩍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라는 번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 푸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는 에일리의 손대지마 듣고 올게요.

지금부터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누가 어떻게 은근슬쩍 선을 넘으려고 했는지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푸딩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명진님. 저희 회사 신입이요. 회사 처음 들어와서 낯설고 불편할까봐 이것저것 간식 좀 챙겨줬거든요. 이제는 선배님 간식 없나요? 저 당 떨어지는데 하면서 먼저 달래요. 간식 맡겨놨니? 그러니까 이 맞아요 명진님. 이렇게 챙겨줬을 때 네, 이 마음을 조금 알면은 만약에 조금 센스가 있는 분이면 명진님에게 저번에 선배님이 주신 간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례로 다른 간식을 좀 챙겨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모를 때는 가르쳐주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선배 입장에선 말이죠. 뭐 물론 이런 것들, 이런 센스, 이런 마음 씀씀이를 먼저 알아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이제 명진님이 그래 당이 떨어졌구나. 그렇구나. 그럼 사 먹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내가 너 간식을 매번 챙겨줄 수 없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왜냐면 모를 때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검유리님이 남편이 딸 재운 다음에 심야 영화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 요즘에 육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가서 재밌게 보고 와 그랬더니 엄청 신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영화 보고 코인 노래방도 다녀와도 돼?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못 보러 가게 했어요. 남편들은 보면 꼭 화를 자초해요. 아이고 참. 유리님의 남편분도 그냥 영화 본 다음에 코인 노래방이면은 이게 동전을 넣는 거니까 시간제가 아니니까 한두 곡 정도는 부르고 와도 되잖아요. 아우 또 이 얘기를 굉장히 또 착하게 했어요. 그냥 영화 보고 올게 그러고 코인 노래방에 몰래 가서 한 두 곡 정도 부르고 왔으면 됐을 텐데 말이죠. 아 근데 유리님 냉정한데요. 네. 사실 뭐 물론 영화 보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참 크게 마음 쓴 거잖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편분이 눈치 없이 코인 노래방 하면은 화가 이렇게 불끈 올라오지만 아니 영화 보고 와라고 해도 되지만 아 뜨거운 맛을 보여줬네요. 영화도 못 보러 가게 하고. 네. 아 남편분 그 어떤 유두리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2350님이 봉디 저희 부장님은 꼭 퇴근 시간 30분 남겨두고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저를 불러요. 칼퇴하려고 빨리빨리 끝내면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 일을 들이미시거든요. 제발 선 좀 넘지 마세요, 부장님!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네. 이건 선을 너무 넘는 건데요. 어쩔 수 없죠, 2350님. 일을 느리게 할까요, 우리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최대한. 그러니까 너무 늦는다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시간을 끌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기고 있는 팀이 이제 어쨌든 경기 템포를 늦추는 거 있잖아요. 수비 진영에서 공 돌리는 것처럼 저희가 공을 한번 돌려보죠.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연 님이 저희 남편이요. 작년에 저 몰래 비싼 낚싯대 구매해서 창고에 몰래 숨겨놓은 거 모른 척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저 몰래 고가의 텐트를 구매해서 창고에 숨겨놨네요. 남편아 너무한 거 아닐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연님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는 꼭 창고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제 그 아침봉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남편분이 고가의 텐트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근데 지연님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낚싯대가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 왜냐면 낚싯대를 구매하시는 거 보면은 낚시를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면 아마도 낚싯대보다 비싼 텐트는 구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남편분을 슬쩍 한번 추궁해 볼까요? 박서윤님이 그러니까 지금 서윤님이 이 친구들을 보살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동물 혹은 굉장히 아이 키우는 집들에서 아 그래 뭐 한 마리 정도는 뭐 이 하나 정도는이라고 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 문이 열리면서 어느 순간 네 파브로가 돼 있더라고요. 아이가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는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네 서윤님 네 이건 그냥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유아름님이 제 거 커피 타면서 몇 번 좋은 마음으로 팀장님 것도 같이 타드렸더니 이제는 제가 탕비실만 향하면 어느 때곤 나도 하세요.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름님. 아, 멀려 라고 하시래요. 네, 팀장님이 나도 하면 멀려 이렇게. 아니면 이거 어때요? 나도? 네 그래요. 그냥 이렇게 대답만 해주는 거야. 팀장님이 나도 하면 네 그래요 이렇게 대답만 대답으로 퉁. 그리고 팀장님이 왜 커피 그래요? 그냥 팀장님이 나도 그러길래 그냥 제가 대답만 그래요 라고 해드렸는데 이렇게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김현철 거짓말도 보여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서울 광장시장이죠. 1905년 조선인 자본으로 문을 연 광장시장은 한국 전쟁 이후 다시 세워졌고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광장시장에 새 제도가 도입됐죠. 노점을 낼 때 상인 이름을 등록하는 노점 실명제인데요. 바가지 요금이나 음식 재사용 같은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와 벌점을 매기고 1년 동안 4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벌점이 120점을 넘으면 영구 퇴출될 수 있습니다. 120년 전통의 광장시장이 역사에 걸맞게 더 믿고 찾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겠죠.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누가 어떻게 은근슬쩍 선을 넘으려고 했는지 본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 푸딩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정우님께서 아내가 펜트하우스에 규진이가 귀엽다고 해서 제가 계속 훈이는 이랬죠 저랬죠 하면서 흉내를 냈어요. 처음엔 재밌다고 깔깔 웃더니 이제는 정색하면서 선 넘지 말라고 그만하래요. 근데 규진이가 선 지키는 캐릭터는 아니지 않나요? 훈이 화났죠. 그래서 감옥 가요 규진이. 네. 어정우님 그거 아셔야 돼요. 규진이가 선을 지키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선을 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 가고요. 망해요. 네 그래서 엔딩은 그지가 되고 끝나거든요. 펜트하우스에서. 네 정우님 그거 염두에 두시고 네 규진이를 롤모델을 삼으셔야 되고요. 김응성님께서 퇴근하면서 떡볶이 2인분 포장해서 집에 갔는데요. 제가 씻는

2101님께서 저는요 옆자리 동료와 집이 가까워서 가끔 카풀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갈수록 투정이네요. 방석 없냐, 차가 더럽다, 세차 좀 해라 이러는데 주유라도 한번 해주고 그런 말 해라. 그거를 혹시 달 수 있나요? 일반 차에도? 그런 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죠? 네. 아니면 이걸 뭔가 간이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게 없나? 장난으로라도? 그런데 이제 요금을 받는 거죠. 네. 결제하고. 이러면은 저런 얘기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베풀고 있는 그 마음을,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먼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오성민님께서 자취생인데요. 친구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언제든지 오라고 했더니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제 자취방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갑니다. 야, 인간적으로 먹은 거 잘 치우자. 자꾸 선 넘으면 비밀번호 확 바꾼다? 성민님이 글쎄요. 어떤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셨을까요? 뭐 물론 그죠. 좋은 마음으로 공유하셨겠지만 제가 자취하는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막 놀러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도 성민님과 똑같이 애들이 너무 자주 오니까 막 누군가는 뭐 자기의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비밀번호 바꿨거든요. 아직까지 섭섭해하고 있어요. 네. 설명을 해요. 막 너네들이 내 자취방을 놀러와서 막 안 치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건 그거고 야 근데 비밀번호 바꾸면 어떡해. 나 이래서 너무 난처했잖아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 비밀번호 끝냈어요. 어떨결에 남편도 팽.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그러게요. 참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이럴 때는 간식으로 와사비 같은 걸 싸줘야 될까 봐요. 아니면 초장 같은 거 있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와사비 가득 혹은 초장 가득. 네. 그 다음에 약간 티스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두 개, 세 개. 동료분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그럴 때 이제 남편분이 이제 센스 있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진짜 오늘 간식은 너무 좋은 간식이어서 당신들에게 다 내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걸 주는 거죠. 아,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노건율님이 회사에서 휴가 결제 올렸더니 팀장님이 노대리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휴가 내서 뭐 하려고? 더 외롭지 않겠어?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저 혼밥 혼영하는 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너무하십니다. 라고. 그러게요. 네.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뭐 물론 그죠. 건율님 혼밥 혼영 완전 잘하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팀장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이제 막 혼영하고 혼밥하고 그럴 때 외로울까 봐. 그 외로움보다는 사실은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다른 분들하고 으쌰으쌰 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아이 그죠. 근데 아무리 외롭다 하더라도 휴가는 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 팀장님 좀 너무하셨네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어반자카파 혼자.

어반자카파의 혼자에 이어서 디펑스 적재 평행성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봉글의 여러분의 일상이야기 만나볼게요. 0846님이 어제 딸아이와 서울숲을 갔었어요. 햇살 받으며 아이는 모래놀이를, 저는 책을 읽으며 즐거웠죠. 그런데 그 책을 놓고 온걸 집에 와서 알았네요. 저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으러 갑니다. 여기 구리시인데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빌린 책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길 바라며, 아이고 내 정신머리. 글쎄 책이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 서울숲에 놓고 가셨다면은 아마도 거기 뭐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 찾는 그런 데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기고리를 한번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씻다가. 아, 그래서 그 정도는 잊어버리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제가 샤워했던 거기 그대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 물건 그냥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분실물 센터 같은 게 있다면은 거기 가시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희경 님이 사춘기 아이가 잠옷을 벗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제대로 치우고 등교하라고 했는데 학교 가고 난 뒤에 방에 들어가 보니 잠옷이 방 구석에 얌전히 구겨져 있네요. 안 보이게 잘도 치웠어요. 근데 어쨌든 뭐 희경님 한 스텝 밟은 거잖아요. 네, 치우긴 치운 거니까요. 이제 치웠으니까 개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정리. 네, 그래도 그한 걸음이 큰 발걸음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춘기인 걸 감안하면.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겨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3: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4: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3: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3: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4: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3: 참여 안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5: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본조비 Always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

0: SBS 우리말 지킴이.
1: 구렛나루를 깔끔하게 정리했어. 구렛나룻을 깔끔하게 정리했어. 때문에 구렛나룻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구렛나룻은 머리카락이 아닌 턱수염의 일종으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구렛나룻을 깎다, 구렛나룻을 자르다와 같이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박하선의 시내타운. 드라마 롱 베케이션에서 한여름 하면 이 탱탱볼로 장난을 치던 세나와 미나미의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명작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다시 그 시절의 설렘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여름 추천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드라마 롱베케이션에서 랄랄라 러브송 듣고 왔습니다. 나연님은요, 꺄 세상에 청소하다 말고 뛰쳐나왔대요. 인트로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이 노래라고. 맞습니다. 96년에 방영한 무려 30년 전이네요. 기무라 타쿠야, 야마구치 토모코 주연의 드라마 롱 베케이션. 저는 이때 너무 어렸을 때라 못 보다가 요즘에 하도 쇼츠에 뜨길래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봤는데 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해서 아껴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인 롱 베케이션을 지나고 있는 두 사람, 세나와 미나미가 우연한 기회로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6580님이 와, 롱 베케이션 너무 반갑네요. 한동안 기무라 타쿠야에 빠져

0: 그래서 나오는 것마다 몰아보곤 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일드 보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는 프라이드였다고. 아 맞아요. 지금도 가끔 찾아보는데 다케오 지우코님도 너무 그립다고. 그러게요. 너무 예쁘셨는데 아름다우셨는데. 우리 7199님은 기무라 타쿠야와랑 야마구치 토모코의 케미가 빛났던 드라마죠. 맞아요. 이 케미 때문에 계속 오르내리더라고요. 의외로 영화인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신이 준 긴 휴가라고 생각하라는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됐던 작품이라고. 맞아요.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이 작가님이 워낙 잘 쓰시는 분이라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 기무라 타쿠야가 내한한다는 소식도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 쇼츠 때문인가? 자, 잠시 후엔 신의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시리즈물 참교육의 김무열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미담, 목격담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빨리 모실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성

0: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그 빨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가수 성시경이 사랑하는,
2: 배우 정혜인이 사랑하는,
3: 배우 엄지연이 사랑하는,
4: 배우 구교환이 사랑하고,
5: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1: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장난감들의 새로운 갈등과 여정을 그린 영화 토이스토리 5 예매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0: 작품마다 카리스마 눈빛, 강렬한 액션을 선보였던 이분이 이번엔 교권보호국 감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오늘 보러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0: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김무열 배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연기를 시켜서.
1: 아니요. 제가 맥락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1: 예, 죄송합니다. 저도 웃어가지고.
0: 아닙니다. 7199님이 와, 무열 배우님 목 옆에 순간 핏줄이 쫙 서는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어우, 섹시하시다고. 그거 언제 또 보셨대. 자, 우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무열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여러분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7364님이 김무열 배우님 드디어 시네타운에 등장하셨다고, 무열 배우님 목소리에 테리우스들 고막도 녹아내릴 예정이라고. 킨디도 김무열 배우님 팬이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스릴미 초연을 봤어요.
1: 아, 정말요? 정말요?
0: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사실 그때 뭐 이제 다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지. 썸남이랑 보러 갔는데 썸남이 안 보이고 와, 저 배우 누구야? 막 이러면서.
1: 정말요?
0: 네, 그래서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1: 와. 아니, 그 스릴미가 그때 초연 때는 관객분들이 정말 99% 정도가 여자분들이었어요.
0: 맞아요.
1: 그 썸남분이 힘드셨겠는데.
0: 네. 그래서 그분이랑 잘 안 되고 와, 김무열이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아, 이제야 만나뵙습니다. 아, 예. 너무 정말 너무 잘 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늘 응원하고 있었고요. 네. 0394님이요. 무열님, 저희 남편은 아직도 김무열 푸시업 챌린지 하고 있대요. 벌써 1년째인데 이러다 평생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푸시업 한 상태에서 팔뚝과 팔꿈치만을 이용해서 몸을 앞뒤로 움직인다고요? 야, 예, 너무 어렵겠다.
1: 예, 저도 이거 벌써 한 지 11년 정도 됐네요.
0: 이게 어디에 더 좋아요?
1: 이 어깨랑 여기 그 뭐
0: 밑에 근육.
1: 예, 어깨에서부터 여기 이제 같이
0: 정거근이라 그랬나?
1: 정거근 뭐 이렇게 뭐 어깨 앞쪽 그리고 가슴까지 다 한 번에 운동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0: 와.
1: 저도 안 한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어쨌든 좋다. 터미널73님은 장윤주 씨가 너튜브에서 그랬어요. 헬스장에서 기합 소리 제일 큰 사람이 김무열 씨라고. 운동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김무열 씨라고. 아, 기합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1: 아니, 기합이라기보단 신음 소리에 가깝습니다. 예, 힘들어가지고.
0: 김무열 씨는 소문에 의하면 못하는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 쿵푸, 발레, 재즈댄스, 한국무용, 태권, 주짓수, 아크로바틱까지 배우셨다고요?
1: 예. 못하는 운동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잘하는 운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
0: 와, 이걸 그래도 다 해보셨구나. 보통 하루에 뭐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장현주 씨가 그랬을까요? 몇 시간 정도 하시는데요?
1: 아니요, 저는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딱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어서 항상 좀 몰아붙이는 편입니다.
0: 운동할 때 먹는 것도 혹시 굉장히 잘 챙겨 드시는 편일까요? 식단 같은 거?
1: 몸을 만들어야 되거나 뭐 촬영에 필요한 어떤 그런 뭐 상태를 만들어야 될 때는 좀 식단을 한 편인데 평소에는 편하게 잘 먹고 있어요.
0: 356님은요. 예능 크레이지 투어를 봤는데 무열님이 토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런 건가요?
1: 그거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아니, 그리고 또 친한 친구가 있다 보니까 입이
0: B님?
1: 좀 트이더라고요.
0: 그래서 B씨가 거기서 그만해 이렇게 외치시는 걸 봤는데.
1: 맞아요.
0: AI랑도 대화를 나누는 걸 즐겨 하신다고요. 로봇 청소기?
1: 로봇 청소기는 저도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0: 네.
1: 그 AI랑 음성 지원이 되잖아요. 대화가. 그래서 그렇게 어떤 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면 그 100%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질문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좀 이어지더라고요.
0: 무열 씨가 절친 B씨를 만나면 사랑의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B씨의 말에 의하면 맞는 얘기를 해도 잔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1: 그렇죠.
0: 진짜 찐친이시네요, 서로.
1: 그렇죠. 맞는 얘기를 하면 이제 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0: 저도 최근에 무슨 회식 자리에서 뵀는데 사냥개들 엄청 말이 많아지셨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말 많잖아요.
0: 두 분 다 이렇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지.
1: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걔가 더 말이 많아요.
0: 최근에 뵀는데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되게 많으셨어요. 네, 네.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네.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말이 많아.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냥 어디 강사를 해라. 자, 무열 씨가 평소 관심 분야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나무열 위키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와, 박학다식하시구나. 뭐 이 주제라면 24시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있냐고.
1: 아니 그 24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면 사실 제 전공이 저 연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뭐 예전부터 지금 나이가 많아서 많아져서 나이 말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네. 예전에 말이 더 없고 더 어렸을 때도 밤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0: 연기에 대해서는
1: 예, 할 말이 와, 많았죠.
0: 세상에 서로. 우리 희감님이 백창기다 백창기가 나타났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4050님도 범죄도시 4 천만 배우 우리 김무열 씨 무열 배우님 액션을 보면 너무 속 시원해서 소화제 먹는 것 같다고. 야 그때도 스턴트 대역 없이 웬만한 건 다 하셨다고요. 마동석 배우님의 인터뷰를 또 보니까 김무열만이 할 수 있는 액션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1: 그게 뭔지 저도 좀 궁금해요.
0: 액션 포인트가 뭘까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뭐 제가 이 몸이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그 저랑 뭐 신체 스펙이 비슷한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네. 조금 날렵해 보이는 것. 근데 점점 그것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0: 아유.
1: 말은 많아지고 아유. 몸은 무거워지고.
0: 아닙니다. 이번에 범죄도시 5가 촬영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빌런 선배로서 새로운 빌런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아, 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치지 마시고 예, 마지막까지 무사히 재밌게 촬영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8495님이요. 김무열 배우님 글도 굉장히 잘 쓰세요. 완전 감성 충만하다고 영화 정직한 후보에서 김무열 배우가 직접 쓴 대사가 있더라고요. 와 주상숙에게 이렇게 진심을 전하는 대사 그게 밤에 직접 써서 감독님한테 보내셨는데 그게 채택이 되신 거예요?
1: 아 아니 그냥 그 작품 하다 보면 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대사를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조금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대본 텍스트가 있었고 거기 그거에서 바탕으로 조금 제가 수정한 정도지 제가 뭐 다시 쓰거나 뭐 새로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0: 와 음교 촬영할 때 시집을 항상 또 가지고 다니셨다고요. 뭐 일기나 시 뭐 이런 거 잘 또 쓰는 편이세요?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1: 아니요. 잘 못 써요. 네. 여러 번 그 시도를 해봤는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잘 못 써요.
0: 한땡땡님이 만약 배우님 필모그

0: 피스 속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반상회를 한다면 와 너무 많잖아요. 가장 서열이 높을 것 같은 캐릭터랑 가장 구석에서 눈치 보고 있을 것 같은 캐릭터 누구냐고.
1: 서열이 높을 것 같은 캐릭터는 뭐 이렇게 범죄도시의 네. 백창기나 아니면 최근에 지금 이번에 그 참교육에 나화진 아무래도 서열이 좀 높을 것 같지 않을까요?
0: 와, 그 정도군요.
1: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사회적 지위를 놓고 따져본다면 소년 심판의 뭐 차태주 판사님이나 검사 역할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고 이 눈치가 제가 그 예전에 저 예전 독립 영화 중에 개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찍은 게 있는데 네. 거기 그 주인공 상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이 눈치로 살아남은 캐릭터여서
0: 그것도
1: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봐야겠군요. 여기서 김무열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에드 시런의 퍼펙트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이거는 그냥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여서 신청한 거예요.
0: 네.
1: 그냥 좋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0: 좋습니다. 우리 이 곡 듣고 와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시리즈물 참교육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소낙성 강수로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의 형태에 가까운데요. 좁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이는 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 떨어지겠고 대구 29도, 강릉 26도,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무열이 좋아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 11시엔 시네타운 사랑한다잉.
1: 감사합니다. 아, 지금 더 어려운 거 많이 시키네요, 저희가.
2: 네, 기네요, 생각보다 또.
1: 네. 민지님이 얼룩말 옷도 잘 어울리는데 됐어, 김무열. 아유, 스트라이프. 아, 예, 네, 예. 네. 본인 옷인 건가요?
2: 아니요, 오늘 저 입혀주는 대로 입고 왔습니다.
1: 임정님이 무열 씨 목소리 정말 부드럽고 자상하다고 센 캐릭터 많이 하셔서 목소리가 이렇게 감미로운 분인 줄 몰랐다고.
2: 아니 이게 이 마이크가 가까우니까 네. 목소리를 되게 조심스럽게 내게 돼.
1: 맞아요.
2: 예, 네.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유 뭐 원래 좋으시니까. 맞아요. 이거 궁금했어요. 평소엔 진짜 이렇게 착한 분이라고 소문도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유준상 선배님한테도 듣고.
2: 아, 예. 예.
1: 수경님이 김무열 배우라는 말로 이렇게 선악을 오가는 배우 같은데 어떤 역이 더 편하냐고. 실제로 너무 네 그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악역하면서.
2: 사실 편한 건 없죠. 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각 매력마다 각 그 역할마다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악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못 해본 걸 하고 하니까 욕망에 충실하니까 저도 하면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선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역보다는 저랑 이렇게 자연인의 김무열이랑 가까우니까 예 그만큼 조금 더 제가

0: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편함이 있는 것 같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1: 경홍님이 무열림 자체도 이렇게 빛이 나니까 무열림네 집엔 전구가 필요 없겠다고. 어우, 팬분들이 적극적이시네요. 네. 참교육 6월 5일 바로 내일 5시에 땡플릭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예고편 챙겨봤는데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열씨, 우리 시리즈물 참교육 어떤 작품일까요? 줄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0: 아, 예. 그 참교육은 네. 그 교육 현장의 어떤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권 보호국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어떤 가상의 설정으로 해서 시작되고요. 그 교권 보호국이 교육 현장의 피해자들을 돕고 지켜주는데 지켜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 네. 네, 뭐
0: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유쾌하고 가볍고 누구나 보시고면서

0: 신념이 강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옆집 오빠나 친한 동네 형 같은 그런 친근함도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1: 나와진 역할 제안받고 처음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막 바로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셨을까요? 아니면 아, 이거 어렵겠는데 싶으셨는지.
0: 뭐 매번 그 작품 제안을 받을 때는 항상 고민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뭐이 작품 같은 경우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대본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캐릭터도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바로 거의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또뭐 그만큼 또 다른 또 고민들도 따라오긴 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네.
1: 꾸이꾸이님이 꺄 김무열 배우님 액션 이번에도 많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아, 역시 적극적이시네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아, 너무 표현이 좋아요. 네, 와.
0: 상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인을 상대하기도 하고 이러다
1: 네.
0: 보니까 그 결을 다르게 했다라는 그때 표현 말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맞게 결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1: 감정선이 살아있는 액션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야, 그 작품도 정말 열받는데 화제는 좀더 와일드하고 학교로 깊이 들어간 느낌이네요. 좀 다르게 또 접근이 되셨을 것 같아요.
0: 아, 예. 그 말씀 주신 소년 심판의 차태주 판사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인으로서의 임무를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쪽 세계에
1: 맞아요.
0: 대해서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또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들이 많았고 나화진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이 개인 감정적인 부분에서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1: 햇살88님은 나와진 캐릭터 그래서 구축할 때 혼자 고민하고 연구한 그 캐릭터의 전사나 이야기가 있냐고.
0: 이거는
1: 디테일도 하시네요, 우리 팬분들이.
0: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저한테 숨기고 싶은 어떤 저만의 어떤 지키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들에서 출발을 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1: 비밀이라고.
0: 지켜주세요.
1: 네. 여기서 김물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와, 영화 머니볼이 나왔습니다. 캐리스도시의 더쇼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예, 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 영화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라고. 예.
1: 네, 우리 이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미화님이요. 참교육 예고편 찾아봤대요. 정말 눈길을 사로잡네요. 내일 오픈이라니 바로 찾아봐야겠다.
1: 아,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예고편부터 너무 재밌습니다.
1: 내일 5시에 오픈한답니다.
0: 네. 내일 5시입니다. 여러분. 혜선님이 네. 무협배우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디오로 만나는 것도 꽤 매력 있어요. DJ 하셔도 잘하실 것 같다고. 작품 잘 되셨으면 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함께 출연하는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해요. 이성민 선배님, 김기주 씨, 표지훈 씨가 출연을 합니다. 모두 같은 교권보호국 분들일까요?
1: 예, 이성민 선배님이 그 교권보호국을 만드신 분이고 교육부 장관님으로 나오세요. 네. 그리고 김기주 씨 같은 경우는 저의 그 나화진의 그 특전사 후배, 특전사 출신의 아주 특이하고 아주 강한 그런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재밌습니다. 그 저와 같이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으로 네. 임명이 돼서 활약을 펼치는 그런 역할이고요. 표지훈 씨는 저희 교권보호국의 브레인입니다. 그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할 정도의 수재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나화진과 임한림, 그러니까 진기주 씨와는 좀 결이 안 맞지만 결국 한 팀이 돼서 활약을 펼치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두 분 다.
0: 와 세상에 저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진기주 씨 캐릭터가 여기 써있기는 돌 플러스 아이라고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보고 와 배려심. 남의 캐릭터도 이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특이하고 독특하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김무열 씨랑 이성민 씨가 또 한 번 작품을 통해서 재회를 했습니다. 대외비 시리즈물 소년 심판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작품이에요. 이 정도 그러면 그냥 눈만 봐도 마음이 통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선배님만 만나면 네. 그러니까 저희 참교육 특성상 그러니까 매 에피소드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매 회가 그래서 매번 그 새로운 배우들과 같이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좋은 점도 많고 하지만 이게 낯선 것. 이렇게 서로 조금 이렇게 적응해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과 이렇게 대비되는 항상 만났을 때 제가 편안하고 뭐든지 다 해도 용서받고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현장이었어서 항상 위안을 받았죠.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까불어서 나중에 한 번 뭐 웃으면서 네. 아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막 이렇게.
0: 와 네. 그렇게 받아주셨군요. 진기주 씨, 표지훈 씨와의 호흡도 궁금합니다. 와 표 씨였잖아요. 표지훈 씨도 예고편에서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기주 씨도 너무 색다르고.
1: 전 두 분 다 이번 작품 통해서 처음 뵀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뭐 진기주 씨 같은 경우는 이 그 캐릭터가 액션도 많이 해야
0: 네.
1: 되고
0: 그래서 유리를 그렇게 뚫고 들어왔군요. 특전사 출신이
1: 그렇죠. 예고편에 이렇게 나왔었죠. 막 그런 고난이도 액션에다가 그리고 성격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독특한 인물이어서 제가 평소에 봐왔던 진기주란 배우랑은 좀 갭이 컸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든든했어요. 진짜 다 맡겨도 되겠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 그리고 표지훈 씨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극단을 운영하면서 매번 이렇게 공연을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0: 와 진짜요?
1: 네. 네, 네. 와, 그게 그렇구나. 꽤 오래된 일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연기에 진심이고 열정이 있는 친구였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 캐릭터를 너무 잘 해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잘했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땐 더 놀라고 또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두 분 보고 반하고 팬 됐어요.
0: 와 진짜 예고편만 봐도 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1: 예.
0: 5576님이 뭐 무열배님이 뽑는 참교육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뭐 그런 게 있냐고 명장면 같은 거 뭐 다 하겠지만 이거. 너무 많죠. 네.
1: 아 이거 예, 아 그냥 그 마지막까지 좀 봐주십시오. 10화까지 한 번에 다 보시지 마시고 건강 이슈가 있으니까.
0: 네. 예. 아 건강 이슈가 있나요? 한 번에 다 보면 밤새면 안 되나요?
1: 피곤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마지막까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9384님이 이거 시리즈물 오픈하면 보통 앉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쭉 다 보신 편은 아니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밤새만
1: 그렇게 되니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자는 시간이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만 늦어져도
0: 힘들죠.
1: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큰 시장을 받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
0: 근데 참교육은 어떻게 한번 틀면 쭉 보게 될 것 같죠. 그래도 어떻게 하나하나 아니면 아껴 볼까요?
1: 아니 예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끝까지 보게 되실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무열 배우님의 목격담이 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0028님이 20년 전 강촌에서 데뷔 전 무열님을 본 적이 있대요.
1: 강촌이요?
0: 강촌? 대학교 때인가? 너무 예, 잘생겼었고 예. 매너도 너무 좋으셨던 기억이 있다고. 얼마 후에 TV 나오셔서 엄청 놀랬던 기억이 있대요. 무열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20년 만에 뵙네요.
0: 뭐 수상스키 이런 걸 하셨으려나?
1: 그러니까요. 제가 네. 와, 강촌.
0: 아니, 뭐 대학교 MT인가? 뭐 명옥님이요. 무열님 무대 인사 때 직접 봤는데 우와 얼굴이 엄청 작고 잘생겼었대요. 우리 진서님이 쓰레미 저도 초연 무열 배우님 봤대요. 맞아요. 와. 이걸 전설에 이걸 보셨구나.
1: 정말 진짜 네. 예, 살아있는 화석이십니다. 진짜 이거
0: 그런 건가요?
1: 초연 보신 분들은 아, 정말
0: 네. 아, 예. 저도 화석이고
1: 예, 인정합니다. 네. 진짜 네.
0: 수진님이 전 남친이 팬이었던 무열 씨. 오, 남친도 팬이구나. 맞아 아이고. 맞아 그럴 수 있지.
1: 전 남친
0: 남친은 떠났지만 무열 씨는 나에게 남았어요. 같이 팬이 되셨나 보다. 네.
1: 아 예. 네. 추억 덩어리네요.
0: 그러니까요. 1049님이 자연인 무열 씨의 일상이 궁금하대요. 뭐 스케줄 없을 때, 운동 안 할 때, 뭐 집에 가만히 계시냐고 아니면 무슨 다른 취미,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냐고.
1: 지금은 거의 일상이 집에 있으면 육아가 되는 것 같아요.
0: 와. 네.
1: 거의 뭐 아이와 함께.
0: 와 너무 예. 또 좋은 아빠이실 것 같아요.
1: 예, 아 왜냐하면 저희 일이 아시다시피 그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들쑥날쑥하잖아요. 스케줄 시간이
0: 맞아요.
1: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은 좀 최대한 아이랑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선주님이 그래서 그런지 이런 목격담도 있네요. 무열 배우님 시사회에서 본 적이 있대요. 근데 아드님 장난감 챙겨서 구매하시는 거 보고 찐 아빠미에 반했다고. 아. 이걸 또 어떻게 보셨대요?
1: 아이고, 제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갔는데 네. 그때 그 어디 시사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셨던 것 같아요. 아하. 그때 무슨 패키지가 나와서 그거를 제가 잔뜩 들고 가고 있었는데
0: 아.
1: 그때 좀 알아보신 분들이 쳐다보시는데 황급히 그 자리를 좀 피하긴 했었는데.
0: 아, 굿즈 같은 거, 인사이드 아웃 굿즈 이런 거 사셨구나.
1: 맞아요. 네. 네.
0: 용민님이 저는 가림중 후배였대요. 형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1: 아, 반가워요. 네. 아, 가림중. 가림중학교.
0: 네.
1: 예, 광명시 한옥에 있습니다.
0: 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무열 배우님과 끝 인사 나눠볼게요. 소리 질러!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5: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티켓 안전화.
1: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네,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6: 사람들이 좀 남.
7: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시리즈물 참교육 내일 5시 땡플릭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참교육 관람 앞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 예, 참교육 저희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만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홍보하고 있는 저 이외에도 저희 매회 에피소드마다 정말 보석 같은 배우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보시는 것만으로도 또 저희 작품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걸 꼭 봐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7: 지금까지 시리즈물 참교육의 김무열 씨랑 함께했습니다. 끝곡도 무열 배우님의 추천곡인데요. 스타이즈 본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6: 예, 이 노래 자체가 좋기도 하고요. 그 스타이즈 본에서 이 두 주인공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나오는 노래,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찬란한 또 순간이 아닐까.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도 찬란하시라고 예, 골라봤습니다.
7: 아, 너무 좋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6: 오늘도 영화처럼.
7: 아이,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2: 그리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2: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2: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7: 주문할게.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10: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도 아구 귀여워 죽겠어. 귀여운 건 그냥 못 지나치는 분들 계시죠? 자기 볼꾸하고 키보드도 알록달록 꾸미잖아요. 가끔은 저런데 뭐하러 돈을 써 싶다가도 귀여운 인형 하나, 핑크색 키캡 하나에 귀여워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가기도 한다고요. 오늘도 이렇게 군데군데 숨어있는 작고 귀여운 행복들 찾아보기. 일단

12시에는 저 주디가 이따 끼우. 오늘도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보라를 일으켜.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요, 그 볼펜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는 볼꾸나, 또 키보드 꾸미기, 키캡, 키링 이런 것들이 엄청 인기잖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얼굴이 이제 각 최애 멤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 최애 멤버 얼굴이 붙어 있는 볼펜에다 감는 거 있어요. 이름이랑 몇 학년 몇 1학년 몇 반 누기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돌돌돌돌 많은 거를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붙이곤 했었죠. 그리고 필구도 있겠다. 필통 꾸미기. 꼭 그 철로 된 그 필통 있어요. 이렇게 닫는 거 딱 열면은 그 안에 그 제가 좋아하는 멤버의 얼굴이 붙어있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를 또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놔서 거기다가 뭐 국어, 수학, 영어 막 이렇게 적어놓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려서 좀 우리가 귀여운 거라도 좀 보면서 꾸미면서 그렇게 또 소소하게 소확행을 챙기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도 군데군데 숨어있는 작고 귀여운 행복들을 12시엔과 함께 우리 열심히 찾아보자고요. 우리 8727님은 아유 우리 주디 오프닝부터 귀여워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우리 나수견님은요, 저는 손주가 뽑아준 강낭콩키링 달고 다녀요.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넘긴 것 같은데 할미는 손주가 주는 거는 뭐든지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 장문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 꼬치킨 건강한 치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배고플 땐 바로
2: 사 종국 델리미트 킬바사 즉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3: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4: 아, 탈모인가?
3: 에이 설마.
0: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4: 여자도
0: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4: 탈모 보조 치료제
0: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4: 약국에서 만나요.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2: 하이엠 솔루텍
11: 1544-8777.
13: 와, 건강한데 맛있네.
1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7: 하이마트로 가요.
1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7: 하이마트로 가요.
1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혹시 너희 아빠도 이러셔? 나는 우리 아빠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뭐 다른 집 아빠들도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다 비슷하더라고.

0: 왔어. 엄마, 엄마 뭐해? 어, 현정아, 엄마 지금 마늘종 다듬고 있어. 어, 윤주가 요즘 또 뭐 저 마늘종 비빔밥인가 뭔가 저거 인기라고 먹고 싶다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우와, 나도 그거 SNS에서 봤는데 맛있겠다. 아, 뭐야, 아빠는 또 왜 소파에서 주무신데?
1: 아빠, 아빠 안 잔다.
0: 아, 분명히 방금 전까지 코골고 있더니 어떻게 들었대? 아빠 그냥 들어가서 자. 아유, TV라도 꺼야지.
1: TV 끄지 마라. TV 건들지 마. 아빠 보고 있어. 나는 자연인이다. 저거 봐야 돼.
0: 어우야, 내비도 아버지는 맨날 저렇게 눈 감고 코 골면서 TV 본다고 우기시더라. 하루 이틀 이르니. 그리고 아빠들은 장난도 엄청 치잖아. 나는 어릴 때 아빠가 하도 나한테 장난을 쳐서 아빠 불신까지 왔었거든.

0: 나라.
1: 우와, 잘한다 우리 현영이. 저기 저기 그 흰나비 좀 흰나비 하나 있다. 저거 한 마리 잡아줘.
0: 네 아빠, 현영이 나비 잡아주세요.
1: 자 어디 보자. 헤이, 치게. 오 잡았다.
0: 와 아빠 최고. 나 나비 나 흰나비 이쁜 나비 보여주세요.
1: 자 여기 아빠 손에 있는 흰 나비가 이게 몸에 좋거든. 자 아 꿀꺽. 아유 맛있다 맛있어. 단백질 보충 단백질 보충.
0: 아빠 나비 먹었어요? 나비 불쌍해. 나비 아빠 똥으로 나오면 안 돼.
2: 당신도 정말 왜 장난을 쳐서 애를 울려.
1: 짜잔 나비 여기 있지롱. 아이고 우리 현영이 또 속았냐.
3: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현영이 저 네 머리 위에 주먹만한 대왕벌이 있다.
0: 아벌 무서워 엄마.
1: 에헤이 야 너는 어쩜 또 속냐 우리 현영이. 뻥입니다요 뻥이에요.
2: 아우 진짜 대체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이야. 그러다 애 성격 버려. 작작 좀 하셔 작작 좀. 진짜 we gon' rock it.

네, 틴탑의 장난하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아빠 안 잔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8379님께서 코 고는 소리가 우찌저리 리얼할까요? 녹음한 효과음 내보낸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제가 그 코 고는 소리는 조금 자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하다 부작용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소리를 내다 보면은 없었던 콧물도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콧물 하셨을 정도면 굉장히 아내분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네가 한번 들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최수환님.

님께서는 오늘 어머 오늘 짱구 어디 감? 오늘 짱구 어디 감? 오늘 짱구 어디 감? 오늘 짱구 어디 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킹받는다 소아님. 이렇게까지 집착하시면 난 정말 곤란해요. 희준이가 곤란해요. 자, 아무튼 우리 아빠 안잔다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맨날 소파에서 TV보다 잠드셔 놓고 TV 끄고 들어가서 편하게 자라고 말씀드리면 아빠 안 잔다 하는 거 이거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룰 맞는 거죠. 저는 진짜 아빠한테 저 얘기를 20년째 듣고 있어요. 국룰 그 자체예요. 모든 집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김지희님께서는, 그래요, 다들 사는 거 똑같구나, 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신근희님은 저희 아빠는 내 눈앞에서 여치를 꿀꺽 드셨지요. 실제로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아까는 사연 속에서는 나비를 먹는 척을 했지만은, 여치는 진짜로 드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2954님은 아빠들만 따로 받는 교육이 있는 걸까요? 어릴 때 수박씨 삼킨 저한테, 이제 제 뱃속에서 수박 자랄 거라는 진지한 아빠의 말에 한동안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남편이 초등학생 딸들한테 그렇게 장난을 쳐댑니다. 우리 딸들 맨날 짜증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날 아빠가 이런 장난을 치니까, 저 목이 다 쉬었었어요, 그때. 막,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러다가, 윗집, 아랫집에서, 가정폭력하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 줄 알겠다고, 그런 줄 알고, 민원 들어오겠다고, 얘기 들어오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또 우리 6812님은 엄마는 B형, 아빠는 A형인데 딸인 저는 O형이에요. 엄마 아빠가 합심해서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이거지 막 끼시곤 했는데 아빠들 장난이 아이들보다 더 유치한 것 같아요. 자, 조용히 해봐도 있고 그것도 있죠. 이렇게 엄지손가락 모양 한 다음에 눌러보라고. 그래서 누르면은 뿡 이렇게 끼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2636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 아재 입맛이라 순대 내장 중에서도 회색이고 주름이 많은 그 천엽? 그걸 좋아했는데요. 아빠가 같이 먹고 있다가, 너 이거 모르지? 이거 사실 걸레인데? 하셔서 진짜인 줄 알고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우리 집은 엄마 대신 그때 할머니가 아빠 등짝 스매싱을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각은 12시 22분 23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주님들의 문자 계속해서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522님께서, 주디 덕분에 잊고 있던 옛날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는 학창 시절에 GOD 오빠들 볼펜 띠지를 말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볼펜을 좋아하는 멤버로 가수로 이렇게 꾸며놓는 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언니는 약간 언니의 물건들에는 다 HOT 분들이 좀 도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성환님께서는 18시간 비행하는 출장을 가는 중인데 옆자리가 비었네요. 세상에! 제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꺄호! 18시간 비행인데 옆자리가 비어있는 건 이건 진짜 축복이고 행운이다.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저번에 저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심지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도 그렇게 좋았는데 18시간이면 진짜 오늘 행운이죠, 행운. 또 우리 김지희님은, 주디, 저도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키는 173에 골격도 크고 구두 좋아해서 힐 신으면 180인데요. 귀여운 거 앞에서 귀여워, 어떡해 막 이러면 친구들이 못볼거 봤다는 듯이 가버리곤 한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귀여운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요즘에는 귀여운 애기들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들 보는 게 낙이에요, 정말. 또 우리 최경숙님은, 큰 곰인형을 세탁기에다가 돌렸더니 등이 터져서 세탁기가 난장판이 됐어요.

0: 있어요. 지금 세탁기에다가 물 받아놓고 손뭉치 건져내고 있어요. 고민혁은 빈약해주고 또 아들 여친이 선물로 준 건데 큰일 났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 이거 진짜 솔직히 근데 경수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그쵸? 그러면 아드님이 너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다시 놔주려고 했던 건데 그쵸? 또 우리 4669님께서는요. 주디 저 어제 투표하고 말랑이 쇼핑했잖아요. 이제 31살인데 아 너무 재밌어서 둘이서 하루 종일 그거 만지면서 놀았어요. 주디도 말랑이 만져보셨어요? 저는 오도독한 크런치 말랑이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잘 몰랐다가 저희 작가님께서 약간 버터바 모양의 말랑이 같은 걸 주셔가지고 그냥 이거 슬라임 같은 건가 뭐 만들기 같은 건가 하고서 이렇게 만지작 했는데 은근히 이 촉감이 약간 좀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사람의 기분이 좀 좋아지고 은근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괜찮다 유행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도독한 크런치? 요건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자 잠시 후 2, 3부에서는요 여러분 주주총회 함께합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의 오아시스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
3: 안녕하세요. 배우 라미란입니다. 입장을 한 판타지 작품을 했는데요. 낯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마법 같은 순간들에 흠뻑 빠져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낯선 것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도전 앞에 먼저 겁먹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건강하게 오하카린 착한 닭고기 자연신고
5: 닭고기 하면
4: 하하림.
6: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7: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8: 케어 원에어.
9: 케어원 헤어.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원 헤어.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하루를 마친 후에도
1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주현영 제82회 주주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현영에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주주 여러분, 싫어, 쉬고 싶어, 주주총회를 도피하겠어 라고 소리치며 총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0922님은 주총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대기 중이에요. 아니 왜 예전부터 밥을 자꾸 거르시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가져와서 드시라니까요. 상관없어요. 여기 뭐 무슨 냄새, 뭐 밥 냄새, 뭐 김치 냄새, 무슨 냄새 나 다도 정말 다 상관없으니까 드시면서 참석하세요. 또 우리 이예림님께서는요, 오후 반차 쓰고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어요. 아 기분 좋겠다. 룰루랄라 행복한 마음으로 주주총회 안 왔어 라고. 또 우리 황서비님은 오늘 우리 주디 신비 복숭아 같아요. 이비용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신비 복숭아라니 그래도 좀 뭔가 기분 좋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서비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제82회 주주총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제가 방금 오늘이 몇 회 주주총회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맞아요. 제 82회 주총회인데요. 퀴즈는 아니에요. 자,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님은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서 어제부터 주주총회 오픈런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줄 서 계신 거. 자,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주총회 의제입니다. 바로바로 주주님들의 빨리빨리 DNA! 한국인에게는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이 빨리빨리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도 이 빨리빨리 DNA 덕분에 어떤 일까지 저질렀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조금 이렇게 느릿느릿한 편인데 하는 주주님들은요. 목격한 주변인들의 빨리빨리 에피소드를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 문 어차피 닫힐 거를 뭐 빨리 그 닫힌 버튼을 굉장히 급하게 누른다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자레인지에 음식 돌려놓고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한 3초 남겼을 때 끄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터넷. 우리나라가 그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외국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느리면은 답답해서 그냥 답답해서 그냥 터져버릴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 DNA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8420님은 저는 82년생입니다. Party tonight!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82년생. 또 우리 이선화님께서는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연타하는 게 습관인데요. 저 때문에 회사 이사님이 엘리베이터 문에 낑기셨어요. 이 빨리빨리 DNA 덕분에 때문에 심하셨을 뻔. 그니까요. 괜히 그럴 때 한번 생각 드는 거죠. 내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요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까. 또 우리 윤승철님께서는 전자레인지 시간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천천히 줄어들지 않나요? 1분이 10분같이 느껴져서 미쳐버리겠어요. 결국 5초 정도 남았을 때 그냥 꺼내버립니다.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는 3초에서 꺼내니까. 또 우리 9013님은 저보다 나은 게 아니네요. 5초면은 저보다 더 성급하신 거네요. 또 우리 9013님은 우리 엄마 저한테 깨톡 보낸 지 3초 만에 전화하셔서 너 무슨 일 있어? 왜 깨톡을 안 보니? 하십니다. 좀 비슷하게 저희 엄마는 아니고 아빠는요. 전화를요. 진짜 빨리 끊으세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럼 내일 봐. 툭. 요게 이제 보통 속도인데 저희 아빠는 알겠어. 그럼 내일 봐. 툭.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끊으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빨리빨리 이 DNA 때문에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재빠르게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시면서 자동으로 제82회 오늘의 주주 후보가 됩니다. 제 마음대로 제82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그리고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026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바쁜 아침 두 아이 등원시키고 보니 헬스장 가는 내 손엔 캐릭터가 그려진 아이 물병, 아이 가방에는 단백질 쉐이크 넣어서 등원시켰네요. 애야 미안하다 하셨어요. 어쨌든 뭐 캐릭터가 그려진 아이 물병이어도 거기에 물은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귀여워 보이고 좋죠. 또 우리 9270님은 주디 공항에 갈 때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무려 5시간 일찍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와, 도착했더니 창구도 안 열려 있어서 한참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너무 빨리 서두르다가 여권을 집에 두고 온 거 있죠? 으아, 5시간이나 일찍 도착을 했는데 줄 서서 오래 기다렸는데 딱 그때 여권이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난 진짜 멘붕도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V70님? 이거 급하게 뭐 발급 받을 수 있는 거 있지 않나? 그런 거 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또 우리 김유님님은 옷을 빨리 사요. 여름에 겨울 거, 겨울에 여름 거. 우리 아들 5살 때 8살 옷까지 벌써 싹 다 샀다는요. 또 우리 김현웅님도 저희 장인어른은 성격이 엄청 급하신데 음식 주문하시자마자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계세요. 진짜로. 진짜요? 음식 얼마나 급하시면 음식을 아직 드시지 않았는데 일을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또 우리 8883님은요, 집에서 같이 식사할 때 저희 엄마 빨리빨리 치우는 걸 좋아하셔서 아, 제가 아직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반찬 뚜껑 하나하나씩 다 드시고 빈 접시 하나둘씩 치우십니다. 한두 숟가락 남았을 때 보면 밥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이러면 좀 서럽겠다. 나도 좀 반찬에다가 해서 먹고 싶은데. 또 익명의 청취자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노래방에서 간주 나오는 거 못 참아서 간주 점프 엄청 눌러요. 아 맞아, 이것도 다른 사람 것까지 눌러서 항상 욕먹는데 지난번에는 사장님 노래까지 아 나 왜 못 참았지? 이거는 참으세요. 다른 거는 내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다른 사람 노래? 랑 사장님 노래까지 이거 간주점프해서 건드는 거는 난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게 반복되면 저는 솔직히 손절까지 생각해요. 진짜. 또 우리 9257님은요. 비밀번호 칠 때 빠르게 치다가 삐끗해서 다시 입력하는데 또 빠르게 쓰다가 잘못 쓰고 결국 세 번 넘게 틀려서 비번 바꾸라고 창 떴어요. 아우, 이거 진짜 짜증나고 답답한 거 알죠? 맞아. 이게 그 비밀번호 치는 것도 급한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빨리 치려다가 계속 틀려서 결국 내가 로봇이 아님을 인증해야 되는 그런 사건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죠. 또 우리 5899님은 사무실 금고문이 너무 늦게 열려서 열기 버튼을 다다다다다다 연타하다가 결국 금고 고장나서 결국 비싼 수리공을 불렀어요. 제가 아닌 척 조용히 있었어요. 라고. 맞아, 이것도 진짜 공감이에요. 어떤 버튼이 뭐가 안 돼서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를 연타로 막 이게 약간 분노도 섞여 있는 거죠. 짜증이 나니까 그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빨리 누르다 보면 결국 고장이 나버리죠. 또 우리 이유경님은 저희 엄마는 손자 손녀 이름을 다 지어주셨대요. 근데요 주디, 저랑 언니는 아직 결혼할 계획도 상대도 없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성은 가장 흔한 김씨로 가정해두고 지으셨대요. 유경님은 그냥 이거를 미리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레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생길 일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설레어 하는 거죠. 자, 그럼 요쯤에서 이 노래 들어줘야죠. 많은 주주님들이 예상한 그 곡 다비치의 팔리팔리 듣고 올게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이 빨리빨리 DNA 때문에 생겼던 에피소드들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그 공항 가는데 서두르다가 공항에 5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여권을 두고 오신 우리 주주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집이 전주인데 다음 리무진 버스 타고 오시는 모르시는 분한테 엄마가 부탁해 주셔서 다행히 여권 건네받았습니다.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아 진짜 이런 순간에 약간 부모님께 그 SOS 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막 뭐 한창 바쁘시고 그럴 텐데 막 일단은 급하게 막 딸내미 이거 뭐 막 처리해 주느라고 해결해 준다고 완전히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그런 적이 정말 많거든요. 야 진짜로 막 엄마도 그렇고 우리 따님도 다 등에 땀이 흘렀겠네요, 진짜. 또 우리 9257님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객센터 ARS 전화하면 번호 하나하나 안내해주는 거 못 기다렸나? 무조건 0번 눌러요. 근데 안 통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아, 이것도 맞아. 왜냐면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뭐 자 1번 뭐뭐뭐뭐 하는데 이미 그때 탁 뭐 다른 버튼 3번 누른다든가 그랬는데 그게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받는다고 다시 전화 걸어야 되니까. 또 우리 5131님은요. 주디 저는 소개팅 당일에 상대방과 사귀기로 와우 했고요. 만난 지 한 달 후 상견례하고 만난 지 석 달 후 결혼식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 지났는데 예비 쌍둥이 아빠랍니다. 이 모든 일이 1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야 이런 걸

보면은요, 꼭 이렇게 오래 만난다고 해서 꼭 이렇게 또 결혼에 골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지인분도 만나고 한 3일 후에 결혼 얘기를 해가지고 식장을 잡아버리고, 그래서 한 6개월 있다가 결혼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계시거든요. 이건 데스티니죠, 데스티니. 또 우리 조호수님께서는요, 저는 음스 들고 내려가다가 통근버스 오는 거 보고, 아, 빨리빨리 가서 줄 서야지 하는 마음에 음스 봉지를 들고, 통근버스 탔네요. 아니, 오수님도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거의 같이 탄 분들은 무슨 죄예요? 거기 안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아, 이제 또 여름이다. 이제 이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은하게, 그쵸? 음식, 이거 어쩔 수 없이 밖에 갖다 버려야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 그 국물까지 흘려져 있으면은, 아유, 너무 힘들다고. 또 우리 김은영님께서는, 지난주에 2시간 거리 후배 결혼식에 혹시나 늦을까봐 진짜 일찍 움직였거든요.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말이죠. 그런데 차도 안 막히고 아무런 변수 없이 아침 9시에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 셔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제가 신랑 신부보다 먼저 갔나 봐요. 결혼식이 몇 시였냐고요? 1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뭐든지 간에 늦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요. 그쵸? 그 남은 시간 동안 여유롭게 근처에서 뭐 식사도 좀 하시고 커피 한 잔도 좀 하고 그럼 되니까. 또 우리 정지유님께서는 택배 배송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이 급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다 열리기 전에 어깨를 넣는 바람에 항상 어깨빵하고 다닙니다. 아이고, 어깨가 나만 하질 않아요. 가끔 벽에도 부딪히는걸요, 여러분. 안전이 제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어쨌든 이 배송을 다각 집마다 완료해야 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집에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배송 기사님들 마주치면은 항상 급하세요. 늘 숨이 차 있고. 또 우리 김유현님께서는 전 작은 가게를 하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 카드 결제 금액 누를 때 마지막 0을 빼고 계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쌓이다 보니 마이너스가 엄청나요. 아, 이거를 그때 바로 어떻게 다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졌구나, 이게. 아이쿠야, 이거는 진짜 우리 유연님이 조금 평상시 좀 유연하게,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세팅을 하셔야겠다. 그쵸?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자, 제 82회 오늘의 주주는 이렇게,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사장님도 괜찮고 아니면 동료분이든 누구든 같이 미안했다고 갈비매장 가자고 손잡고 가서 갈비매장에서 갈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우리 익명의 청취자분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도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많이 12시에는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아주 재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용필의 바운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제82회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김지수님께서는 아 저는 팝콘 먹으면서 총회 참석합니다. 총회는 역시 팝콘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정상용님께서는 주주총회는 처음 참석합니다. 커피 한잔하면서 총회 참석하려다 커피 다 나오기도 전에 자판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손가락 태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심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또 급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시작해볼까요? 우리 주주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노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주주 노래해주! 자 오늘도 미리 선정된 주주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진행해볼건데요. 오늘의 주주님이 노래하실 글자는 바로 꽥! 입니다. 네, 꽥, 꽥이에요. 주주님이 한 마리의 또 귀여운 오리로 변신해가지고 꽥 한 글자로 열심히 불러주시는 노래의 제목을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주주님이 오셨을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2: 여행하기 전에 두바이 네. 순대를 먼저 제가 어? 만들었거든요.
1: 아니 잠깐만요. 원래 그러면 그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2: 아니에요. 그냥 네. 말장난 좋아해서 네. 그냥 이렇게 뭐 음절을 바꾼다거나 뭐 획을 바꾼다거나 해서 네. 이렇게 닉네임 만들고 그러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네. 네. 그런 거 좋아해요.
1: 원래 아바이 순대에서 약간 두바이 순대를 네, 바꾸신
2: 맞아요.
1: 거예요?
2: 네.
1: 아, 그러면 약간 두바이 쫀득쿠키의 시초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2: 네, 그것보다 제가 먼저 썼어요.
1: 그러니까요.
2: 두바이 순대가 유행하면 돼요, 이제.
1: 맞네, 맞네.

0: 좋네.
1: 네.
0: 아니 우리 두바이 순대님께서 전화 소다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오늘 그러면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됐으니까 또 네. 뭔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1: 아 하고 싶은 얘기요?
0: 네.
1: 그 지인들이 그 텐션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0: 그쵸,
1: 뭐 집으로 살다 보면
0: 다운되니까.
1: 그럴 때 그 다운될 때 기분이 다운될 때 저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은 좀 이렇게 뭐 텐션이 올라간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수다에는 좀 일가견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신청한 거예요.
0: 진짜 근데 너무 말씀하시는 게 무르르듯이 정말 흘러가고 그리고 너무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자연스럽게 귀가 이렇게 귀청소될 것 같아요.
1: 아유 무슨 주기만 할까요?
0: 아니요 진짜 감사해요. 오늘 또 전화 주셔서.
1: 아니에요. 제가 너튜브도 네. 잘 보고 있고요. 딸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예 보고 있습니다.
0: 감사해요. 아까 들어보니까 또 20대에 또 따님이 네. 계시다고.
1: 네 맞아요. 그쵸? 주기보다 조금 어린데 20대 네. 딸 둘을 키우고 키운다니까 좀 그러네. 네, 딸 둘과 살고
0: 있죠.
1: 있습니다.
0: 네. 네. 자,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두바이 순대님께서 12시엔 최애 코너가 별다뉴라고 또 하셨더라고요.
1: 네. 네 뭐 왜, 코너 이름 같은 거 다 알 정도로 애정하긴 하는데
0: 그냥
1: 저는 그냥 그 소소한 그 뉴스거리가 뭐 이렇게 그게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0: 맞아.
1: 그 시시콜콜한 거.
0: 맞아.
1: 거창한 거. 제가 원래 그 소소한 행복을 좀 추구하는
0: 네.
1: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별다뉴 코너에 특히 애정이 가더라고요.
0: 맞아. 그렇게 이게 소소한 것 같아도 그게 소소한 게 아니야. 그쵸?
1: 네. 맞아요.
0: 맞아요.
1: 그게 그리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0: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네. 진짜 우리 주주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
1: 아 정말요?
0: 네.
1: 아이고.
0: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두바이 순대님께서
1: 네.
0: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꽤그로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1: 아.
0: 네. 일단 노래를 듣기. 왜요?
1: 하필 아니 꽤기라서.
0: 아 누구보다 잘할 수
1: 어려워요 이게.
0: 아니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주님을 두바이 순대를 믿어요 그냥. 아시겠죠?
1: 오답으로도 막 해주세요.
0: 아니요 잘 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이제 불러주시기 전에
1: 네.
0: 두바이 순대 주주님께서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5초 발언권 드립니다.
1: 네네.
0: 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자 그러면 갑니다.
1: 아버지 올해 80 맞으신 거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0: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이 빨리빨리를
1: 네.
0: 정말 잘하시고 짧고 이 명료하게 얘기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너무 빨리빨리 제 성격도 좀 빠르긴 해요 진짜.
0: 성급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신다는 우리 두바이 순대 주주님의 노래를 더 있어요? 네. 더 있어요?
1: 아니요.
0: 아 근데
1: 어렵죠?
0: 어려워요. 저는 사실 매번 어렵긴 한데 혹시 앵콜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1: 네. 자, 이 멜로디 부분이 중요한데 멜로디에서 가사로 넘어가는 그 부분
0: 네.
1: 거기만 좀 잘 잡으시면 되는데.
0: 네, 멜로디에서 가사로. 자,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1: 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 아!
0: 이게 뭐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다행이네요. 아우, 네. 다행이에요. 네.
0: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주주님들이 지금 다 알아차리신 것 같거든요.
1: 네, 너무 어려운 노래라서.
0: 아, 근데 정답이 많이 왔다는 건 우리 주주님이 너무 잘하셨다는 거야. 아, 왜 떠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잘할 거를.
1: 아니에요. 아니, 하필 글자가서 꿰따라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0: 어, 근데 그거 알죠? 잘하니까는 이런 어려운 것도 해낸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두바이 순대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감이 오신다면 정답이나 재밌는 오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정답 받는 동안 우리 두바이 순대님께서 한혜와 문세윤 감사해요.
1: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주디 파이팅!
0: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 네, 파이팅!
0: 네, 그럼 저희는

네, 두바이 순대 주주님의 신청곡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너무 어렵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감이 안 오긴 했는데 이 노래가요 그거잖아요. 그 우리 원래 그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 그게 이제 선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제 감이 좀 온 것 같거든요. 엘리제를 위하여 뜨르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 모모랜드 분들의 노래죠. 또 우리 꼬재님은 니나니나니 고질라다. 아 고릴라다. 저희 쪽은 고질라였었는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니나니나니 고질라다. 저희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이동욱님께서는 후진 주차할 때 나오는 소리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아이비의 요게 소나타였습니다. 네. 자, 정답자분들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4777님께서 아이비 요게 소나타, 두바이 순대 주주님도 주디도 긍정기운 팍팍 주시니 지친 오후에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파이팅 하자고요. 또 우리 연두부님께서는 아이비 요게 소나타, 꽤그로 이렇게 잘 살려주실 줄이야. 잘하셨어요. 두바이 순대 주주님 하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7098님도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두바이 순대 주주님 밝고 명랑하신 분 같아요. 목소리도 예쁘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웃음소리까지 최고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목소리가 고우시더라고요. 근데 고운데 또 약간 뭐랄까 약간 까랑까랑은 아니지만 되게 뭔가 명랑한 그런 느낌이어서 잠이 또 확 깨는 그런 또 예쁜 목소리였어요.

있었어요. 또 우리 윤홍식님은요, 두바이 순대 누님, 저도 이 생각했는데 왠지 미인분이실 것 같다고. 약간 저도 그 목소리에서 약간 약간 뭐랄까 좀 뭔가 이런 게 좀 흘러나오긴 했었거든요. 뭔가 예쁜 어떤 외모를 갖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따님이 승무원이시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신청곡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뭔가 약간 보통이 아닌 어떤 유전사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모두 축하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 오늘 열심히 열창해주신 두바이 순대 주주님께는요, 갈비 매장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주랑 잠깐 통화하면서 노래 퀴즈 내주시면요, 좋은 선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주주님들 잘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고 싶은 주주님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고릴라로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아이비의 요기소나타 듣고 올게요.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주주총회의 마지막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 마치고 선물 받아가죠. 주 퀴즈 오 예스! 자, 주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문제를 내드릴 건데요. 사연 속에 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객관식 문제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8420 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디, 저는 서울 창신동에서 일해요. 창신동에 위치한 땡땡이 원래는 구제, 빈티지 의류로 유명했는데 요즘엔 완구골목이 핫해요. 사람이 바글바글 아주

난리 났습니다. 여기 짱구랑 피카츄 장난감도 많은데 볼 때마다 주디 생각나요. 주디도 놀러오세요. 우와 피카츄. 자, 서울 창신동에서 일하시는 8420님께서 요즘 땡땡 완구 골목이 핫플이라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객관식 문제니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도안이 사리기 레드 레드. 2번 동묘. 3번 통 투더 그드더 라미. 4번 도라에몽. 친구야. 자,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들 환영하고요. 여러분도 이 땡땡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6: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8: 헤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 퀴즈 문제였죠. 원래 구제시장으로 유명했던 서울의 땡땡이 요즘에 왕구골목으로 인기가 뜨겁다며 주디도 땡땡이 놀러오라고 우리 842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정답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동묘였습니다. 서울 창신동에 위치한 동묘가요.

요즘엔 장난감 때문에 핫플이 됐대요. 그래서 완구거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말랑이 있죠. 또 막부볼 그런 거 또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들을 쇼핑하고 또 근처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오프닝에서도 이제 언급했던 귀여운 볼펜, 키캡, 폰 케이스를 만드는 게 이 정석 코스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동묘가요. 굉장히 친숙한 동네인 게 대학 시절에 정말 솔직히 지겹도록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그 선배들이 이제 공연을 올리면 그 의상을 담당하는 제가 의상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스테비를 열심히 하면서 동묘를 엄청 많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예전에 무한도전 보면 정형돈 선배님이 동묘에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 옷 무더기에 그랬거든요. 마스크 쓰고 무더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맨날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가는 김에 또 핫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 우리 정답자분들 7328님, 1309님 그리고 박지은님까지 모두 축하드립니다. 방금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그럼 저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82회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0: K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슬라임 대신 새롭게 떠오른 장난감이 있습니다. 왁스 붓이다 볼의 줄임말 왁부볼인데요. 왁스로 코팅한 말랑한 볼의 겉면을 눌러 부수는 촉감 장난감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는 촉감이 긴장감을 낮춰주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왁부볼은 장난감을 넘어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클레이를 원하는 크기로 동그랗게 만든 뒤 양초를 전자레인지에 녹여 얇게 여러 번 입히고 굳혀준 다음 냉동실에 20분 정도 완전히 굳히고 나면 완성이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촉감 장난감. 가족들과 함께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봐도 좋겠죠?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속보입니다. 청취자 문다원님이 민초파로 갈아탄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다원님은 민트초코를 먹을 바엔 그냥 치약을 먹는 게 낫겠다며 그동안 민초단을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짝사랑 중인 대리님이 민트초코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오늘부터 민트초코만 먹겠다며 호떡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각 3811님이 떡볶이를 먹다 말고 벼랑간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입니다. 새로 생긴 분식집에서는 떡볶이를 포장해 왔다는데요. 놀랍게도 어릴 적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 맛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에 3811님은 해당 분식집을 평생 단골 가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08님의 막내딸이 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따님의 새 이름은 김서원이라고 하는데요. 1208님은 개명하면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게 좋다고 들었다며 주디에게도 서원이 이름을 꼭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원아, 서원아, 김서원!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2: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별다니에 이어서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주영님께서 반민초단에서 짝사랑 때문에 민초단 입성이라니 대단하신데요. 사랑꾼 주주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런 적이 있었나? 너무 좋아해서 싫어하는 거를 음식을 좋아해 본 적이 있었나?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오리라고.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또 우리 7199님은 저도 어렸을 때 민초 먹고 이게 음식이냐면 욕했었는데 나이 먹고 다시 먹어보니 이게 왜 맛있죠? 맛있던데요? 저는 어리라세요? 바로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 그것도 나중에 좋아 맛있네라고 하면은 되게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오늘도 아무튼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영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6월 17일 개봉 예정인 영화 토이스토리 5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려요.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허은정님께서는요, 차에서 라디오만 듣다가 사연 보내려고 고릴라 어플 깔고 가입했어요. 잘했죠? 라고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또 우리 차상희님도 쭈디 5, 6월 감기에 된통 걸렸어요. 어제까진 목감기로 기침이 심했는데 오늘부터는 콧물이 주르르. 더운데 에어컨은 무섭고 날씨 덥다고 감기 무시하면 안 돼요. 감기들 조심! 근데 지금 보는 라디오 보는데 이마 정중앙에 그 귀여운 애교 머리는 뭐죠?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요? 귀엽게 지금 잘하니까 다행이긴 해요. 예전에 제가 여기 다 쪽집게로 가운데 M자 이거 다 뽑아가지고 생긴 지금 결과물이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리면은 거의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처피뱅이에요, 지금 거의. 그냥 거의 처피뱅 수준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넘기면 좀 낫죠. 그쵸? 또 우리 김다연님은 저는 오늘 엄마가 팔목 수술하셔서 반차 쓰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2시 수술인데 잘 되시길 응원해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연님이 가셔서 어머니 또 무조건 잘 되셨을 거지만 그래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신 점들 많으실 거니까 우리 다연님이 옆에서 이렇게 힘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엄마요. 힘나게 2NE1의 컴백홈 들려주세요. 그러면요. 저희가 컴백홈 틀어드릴 테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이거 바운스 타시면서 좀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현영 씨 좀 움직이라고. 그래서 러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후경님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댄스 타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후경님의 신청곡 2NE1의 컴백홈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2NE1의 컴백홈 듣고 왔습니다. 우리 1184님께서요. 방송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어요. 덕분에 집에서 편히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새싹 주주님이시죠? 1184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달달한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 또 보내드릴게요. 또 우리 구이에도 세젤리니까 맛난 거 많이 드세요. 뭐예요? 우리 8489님 완전 자존감 요정이세요? 뭐예요? 진짜 아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그 통통하면 세젤리 그 절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8489님이 예쁘게 봐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또 우리 윤혜영님도 마늘밭에서 마늘 자르면서 주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 일하기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반예진님도 주디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이땡 왔는데 정말 간단하게 사서 가려 했는데 1,000원 2,000원 사다 보니 5만원 어치나 샀네요. 이거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다른 데서 5만원이면요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 사고 말 가격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격인데 여기 다이소 이 다이땡에서 5만원 정도면 진짜 완전 그날 엄청 쇼핑하신 거잖아요. 그쵸? 다 그래요. 또 우리 7549님은 저는 대형마트에서 3년째 근무해요. 오늘부터는 오후반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좋은 방송 만나 즐겁게 청취해요. 파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549님도 오늘 파이팅이고요. 또 우리 0551님도 학원 원장인데 조금 늦은 출근 중입니다. 어제 그나마 쉬어서 출근할 만하네요. 목금만 버티면 무려 토요일입니다. 잘 버틸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세요. 목금이면 시간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0551님 그래도 어제 좀 쉬셔가지고 충전이 돼가지고 좀 다행이에요. 그쵸?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감.

0: 1 제작도 쉽고 빠르게
1: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0: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1: 코일메디
3: 튼튼하게
1: 코일메디
3: 오래오래
1: 코일메디
3: 임플란트는 역시
1: 코일메디
3: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1: 코일메디 코일메디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구름이.
7: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초이.
9: 난 조디다냐.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0: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1: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7: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0842님께서요. 주디, 지금 경부고속도로 타고 거래처 가다가 식곤증에 졸렸는데 주디의 청량한 목소리에 잠이 싹 깼어요. 역시 졸릴 땐 12시엔 주연영!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잠 오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청량

신나는 노래 하나 또 틀어드릴게요. 저희는 끝곡으로 안전하게 운전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쭈연요.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여러분의 달팽이 관절증, 고막배포, 정민의 유산균,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를 장까지 살아가게 만들어드리는 여러분들 정민의 유산균, 2시부터 4시까지 20년째 이루고 앉아있는
1: 네
0: 김태균 함께 오늘의 나의 파트너는
1: 예예예 저번 주에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곽범입니다.
2: 곽 곽범범범범 곽범범범범 왜 지난주에 안 나왔냐?
1: 아 지난주에 그 죄송하게도 조금 가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0: 아 예 그럼 가야죠. 예 그럼 가야지.
1: 양해를 또 해주셨어도.
0: 아 여기보다 돈을 좀 더 주는 데였나 보다.
1: 아니 돈보다는 어떤 그 꼭 나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에.
0: 아 프로그램.
1: 예, 프로그램. 시간이 겹쳐서 되냐 안 되냐 했는데 또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0: 아니 근데 뭐 당신이 다음 저번 주에 안 나와주는 바람에 G.O.D의 김태훈 씨랑 너무 행복하게 잘 놀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주 행복하게 예, 잘 놀았어요. 예, 예, 예. 가끔씩 자리를 좀 비워주세요.
1: 네네 알겠습니다. 습니다. 네. 비우라 그러면 언제든 비우겠습니다.
0: 자, 오늘 목요일 오프닝은 여러분들 뭐 하는지 다 외칠 때까지 저희는 물어봅니다. 목요일 오프닝 뭐죠? 조용하죠.
1: 야, 역시나
0: 조용합니다.
1: 역시나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할지 저희도 한번
0: 그렇지.
1: 텔레파시 때. 네.
0: 아, 아는데 아까 왜 얘기 안 했어? 자, 목요일 오프닝은 텔레파시 데이입니다.
1: 네, 오늘은 저 곽범이랑 마음이 통하는 쇼다는 10분을 선정해서 네. 그냥 흑설탕이에요. 네, 1kg짜리 내봉다리를 쏩니다. 야,
0: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1: 요거 1kg짜리 내봉다리면 가정집에서 평생 쓸 수 있는 양이야.
0: 야, 이, 네네. 이걸 갑자기 왜? 원래는 그 제가 하면은 백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찌는탄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밤에는 또 선선해요. 이럴 때 또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감기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면역력 관리 잘하십시오. 면역력의 끝판왕은 컬투쇼를 듣는 겁니다. 딱 이맘때가 야장에서 맥주 한잔 기울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야 각복동집에 네. 소금 마시고 또 양념에 이렇게 해서 볶은 것도 있고 오돌뼈는 주로 이제 양념에다 이렇게 볶은 건데
1: 예, 제가 최근에 수원 그 통닭거리 가가지고 닭똥집 먹어봤는데 충격적으로 맛있었고
0: 너무 맛있지.
1: 오돌뼈는 안 먹은 지 좀 돼서 아 먹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예.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0: 오늘 저희가 지금 이거를 계속 텔레파시에서 서로 그림을 그리는 막 대결

0: 펼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지?
1: 야 이거 어떻게 그리지?
0: 자 가겠습니다. 과연 야장에서 우리 범인은 둘 중에 뭘 시킬까요? 샵 1950원 김일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도 열렸으니까 돈 내기 싫으면 고릴라로 보내십시오. 자 오프닝 노래 듣는 동안 문자 받겠습니다. 자 아리아나 그란데 접속사 집안이죠. 아리아나 그런데 아리아나 그러므로 아리아나 그러나 제일 장녀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릅니다. 프로블렘 프로블렘 피처링 2기 아잘리아 1기가 있는데 2기가 부른 모양이에요. 듣겠습니다.

0: 끝.
1: 자, 끝났습니다.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0: 네, 지금부터 하는 건 다 헛수고입니다.
1: 문자는 마감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네. 손 떼시고.
0: 네, 3131님. 범씨, 우리 나이에 오돌뼈 잘못 먹으면 이 나가요. 닭똥집으로 갑시다. 근데 조금 더 이가 안 좋은 분들은 닭똥집에도 나가요.
2: 그건 이도 아니고 뭐. 닭똥집에 그 이를 못 집어넣을 정도면.
0: 네. 아, 가끔 나가요.
1: 어, 길주명 씨.
3: 1번 오돌뼈요. 야장 안주는 오독오독 뼈째 씹어먹는 오돌뼈죠. 뼈째 오독오독 오돌오돌 오독오독 씹어요. 스트레스도 아득아득 아득아득 씹혀서 아주 풀려버리죠.
0: 야, 래퍼네요. 래퍼예요. 오독오독 아득아득 아득아득 저득저득.
1: 자, 오늘의 텔레파시 문제. 야장에 곽범이 딱 앉아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예. 소주를 시키면서 안주를 하나 시키는데 둘 중에 뭘 시킬 것인가. 오돌뼈 대 닭똥집. 답을 공개해주시오.
0: 제가 야장에서 먹고 싶은 안주는요, 바로 닭똥집입니다.
2: 닭똥집. 야, 어떻게 그릴까 했더니 닭을 그렸네요.
0: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1: 예.
0: 닭에서 직접 똥집을 뱉어내는 모습을. 뒤로 뱉어내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1: 예, 모래집이라고 얘기하는
0: 네네네.
1: 닭똥집. 언제부터 네. 이 닭똥집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0: 이게 이제 양계에서 이 정도 신선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익혀냈다.

0: 다라는 뭐 설이 있어요.
1: 아, 설이 있어요.
0: 여기서 바로 잡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 신선하니까 닭똥집까지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1: 예. 예.
0: 자, 아무튼
1: 예. 예, 10분 발표해 주세요.
0: 10분. 네, 흑설탕 1kg 받으실 분들, 네봉다리 받으실 분들.
1: 그러니까 4kg이죠.
0: 4kg. 네, 9991-1232 3066-5490 6026-5798-1764-7968 윤홍식 김주희 님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1: 예. 흑설탕 4kg 날라갑니다.
0: 예.
1: 샷불이에요. 자, 오늘 3, 4부는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해 고스톱 남자 지팔직권 새 음원을 발표하고 활동하고 있는. 아니, 내가 이름 얘기 나오면 소리 질러야지.
0: 그러니까
1: 아무 때나 막 소리 질러 못해.
0: 아니, 몇 번 오셔놓고. 예.
1: 남자다 지팔직권을 발표하고 열심히 활동 중인 저 균디가 애정하는 우리 컬처쇼 패밀리 동생 김수철!
0: 김수철!
1: 아, 그리고 컬투쇼에 2011년에 출연하고 무려 15년 만에 옵니다.
0: 와우.
1: 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예원이 옵니다. 예원!
0: 예원!
1: 아, 우리 남보라 씨가 이제 출산 이슈로 인해서 네. 에, 당분간 예, 컬투쇼는 고정으로 하시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플라톤 시스템으로
0: 네네네.
1: 게스트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6월 중순 이후에 지금 출산 예정이라 이제 준비를 하러
1: 아니 한 2주 가지고. 2주 있다가 출산하는 걸로
0: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기 낳고 바로 돌아온다 그래서 네. 아마 3주 뒤에 올 수도 있어요.
1: 그럼 더 풀어야지 몸을.
0: 근데 자기 의지는 바로 오겠다예요 지금. 네, 아무튼 1, 2부는 특별 초대서 방송국 놈들이랑 이분이랑 섭외 연락을 하면서 곽범 오는 날로 맞추면 너무 재밌겠다. 어, 너도 나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어미가 너무 이분들 막 이분이 전 세계 우리 전 세계
0: 뭐 전 세계를 돌래킨 비트박서 왜?
1: 왜?
0: 야, 근데 오늘 음향 설치를 아침 10시부터 했다고 하니까
1: 윙이 네. 온다고 해서
0: 네네.
1: 야, 저희가 그 윙 오기 전에 아,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오는 건데요.
0: 네네.
1: 윙 오기 전에 우리가 윙 때문에 아, 영국에서 8억짜리
0: 요거를 잘 해주셔야 윙이 나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 네 앉아 계신 윙 팬분들 수찬 씨 팬분들 큰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정신 차리세요.
0: 정신 차리고 샵에 1077 50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고릴라는
1: 윙 맘에 들어요. 윙 괜찮아요. 어 괜찮대. 아, 이제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자 광고 듣고 특별 초대성 윙이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0: 도파민.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하기 하면 하하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0: 건강기능식품
1: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4: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5: 같이 가자 유니클로.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가?
1: 떡밥을 걸쳐쇼 특별 초대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읊어보겠습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 2025 비트박스 세계대회 2등
2: 그런데요 이 업적의 시작은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거슬러 갑니다. 사촌형이 본인한테만 비트박스를 안 알려주니까 열받아서 비트박스를 시작했다는데요.
1: 우와.
2: 아 그때 사촌형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요. 네. 사촌형.
2: 제가 엄청 따라 부르고 다녔던 도파민의 주인공 비트박스 위 소리 질러.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박스 위입니다.
1: 야 윙이 올해만 컬투쇼를 두 번 찾아줬습니다.
3: 예, 맞습니다.
1: 예, 저희가 그 사이에 컬투쇼 스튜디오를 6주간 공사를 했어요.
3: 어, 진짜요?
1: 예, 지금 벽도 그렇고 이제 음향이 이제 튕겨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잘 보완하고 저 음향 장비 콘솔 8억짜리 뭐 스피커 오늘 윙을 위해서
3: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1: 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 그때도 라이브를 했었죠?
3: 네, 맞아요. 그때도.
2: 근데 그때... 오늘 이 전파를 탈 그 윙의 비트박스 한 단계 더
1: 업그레이드.
2: 고차원의 업그레이드된 소리로 전달
1: SBS의 엄청난 첨단 사운드 장비와 예, 하나가 예. 되면 장난은 아닐 거예요.
2: 네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컬투쇼 출근할 때마다 도파민 하고 다녔거든요.
3: 근데 네.
2: 그냥 사연 읽고 도파민이었어요. 끝점이 도파민. 네, 그래서
1: 꽂혀갖고.
2: 네, 그냥 꽂혀가지고. 근데 결국은 태균이 형도 꽂혀가지고.
1: 꽂혔다. 됐다.
2: 이창호 씨, 저 태균이 형 도파민.
1: 도파민.
2: 도파민.
1: 도파민.
2: 도파민. 그래서 방송놈들이 저랑 윙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고.
1: 근데 이미 만났잖아요. 네. 만났었잖아요.
2: 네, 만났었어요. 유튜브 팬페스타. 팬페스트?
3: 네,
2: 그때, 네, 그때 네, 인사 한번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뮤직 어워즈 한터 뮤직 어워즈 네, 때 그때도 시간이 좀 달랐는데 윙이 앞에서 무대하는 거 듣고 이거 무조건 나가서 들어야 된다
1: 네,
2: 그래서 기어 나가가지고 듣고 이렇게 몰려들어
1: 이렇게 생방송에서 같이 하는 건 처음이죠?
2: 처음이에요 네.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처음 인사만 했었고
3: 맞아요 맞습니다
2: 네네.
1: 우리 저 윙도 그러면 곽범 씨 팬입니까?
3: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신 그 이제 모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1: 너튜브.
3: 네, 너튜브의 그 이렇게 클럽 그것도 말을 해도 되나?
1: 어, 뭐.
2: 괜찮아요.
3: 코미디 클럽 이런 거나
2: 에이.
3: 그리고 막 연기하시는 거 이런 것도 그 있잖아요. 저희 밥 먹으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혼밥 많이 하는데
1: 아, 혼밥을
3: 딱 틀어 놓고서 이제 보면은
1: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밥을 네. 먹는 거구나.
2: 예,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대화도 이렇게 슬슬 흘러가지 않아.
1: 그런데 이게 사촌형 때문에 비트

0: 자기가
1: 윙을 키웠다.
0: 윙을 키웠다.
2: 지금의 윙을 내가 만들었다.
0: 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 이제 윙을 비트박스 시작하게 만든 거다.
2: 본인의 업적은 없고 이제 그거를 이제
0: 그거를 이제 하셨다.
1: 아니 근데 그것도
2: 되게 중요하지.
1: 중요하죠. 도화선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네. 없었으면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리고 심지어 안 알려줬던 것도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술 사라고 막
1: 하늘 심어줬다 이거네요. 네. 예. 문자가 왔는데 8259님 윙님 컬투쇼를 표현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 비트박스 살짝 들려주세요.
2: 프리스타일 비트박스? 컬투쇼가 이제 거침없고 여러분들 공감대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잠을 확 깨워주잖아요.
0: 그죠.
2: 오후에
1: 유쾌하고
2: 유쾌하고 재미있고
0: 거침없고 유쾌한 느낌으로 네네. 진짜 이거 저 그 대본에서도 안 봤던 거거든요.
2: 지금
0: 진짜 프리스타일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석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1: 프리스타일로.

0: 두시 탈출 걸투쇼.
1: 야! 와! 딱이네 딱.
2: 야! 뭐야?
1: 아니 그러면
2: 뭐야? 중간에 뭐가 있었는데?
1: 똑 딱딱 똑딱 똑따로 똑딱 똑딱 나오는데 이게 약간 통통 튀는 걸투쇼 느낌이 딱 있어.
3: 네 맞습니다.
2: 야, 통통 튀고 유쾌한 느낌이 한 번에 느껴졌죠?
1: 아, 그러면 이거 끝나고 잠깐 네. 녹음해주고 가면 안 돼요?
3: 저는 영광이죠.
1: 우리 로고로 쓰게 우리가.
3: 네, 영광입니다.
2: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이미 녹음해놨어.
1: 녹음은 돼 있지. 네. 돼 있지. 되니까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이제 또 멘트도 넣고 그래갖고 로고로 틀어주면 되잖아.
2: 와, 기가 막히네.
3: 8억짜리도 생겼고.
2: 혹시나 이 부분을 써도 되나요?
3: 네, 너무 당연히 저 영광이죠.
2: 와, 이 뒤에 두식 탈출 컬투쇼 막 음에 맞춰서 넣으면 딱 쓸 수 있을 것 같아.
1: 두식 탈출 컬투쇼.
2: 와, 와,
4: 너무 재밌잖아.
2: 야, 이게 이 로고송 만들려면 금액이 좀 들어가요.
3: 근데 아, 그런가요?
2: 네, 오늘 꽁으로 하나 얻어가네요. 네.
1: 자, 그러면 이제 말이 필요 없이 이분이 오셨으니까 라이브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2: 와.
1: 자, 무대로 일단 모실까요?
2: 와, 네. 영광입니다.
1: 야.
2: 오, 뒤에 인이어 빠졌어요.
1: 그렇게
2: 천천히 준비하시고.
1: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도파민.
2: 아,
1: 곽범이 이렇게 가까이서 듣는 건 처음이죠.
2: 저 처음이에요.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제가 약간 도광하듯이 무대 뒤에 훔쳐 들은 건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듣는 것도 처음이에요.
1: 그러니까 저번에 1월 달에 왔을 때 아무래도 사운드가 조금 저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오늘을 위해서.
2: 아, 윙 모시려고 콘솔을 영국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1: 예, 예, 8억짜리를.
2: 8억짜리를.
1: 예, 오늘 가시면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2: 네네네네. 렌탈이가.
1: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차게 되겠습니다. 도파민!

0: 미쳤다리. 와. 아니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
1: 아 미쳤다 미쳤어.
0: 야.
1: 어 어떻게 내는 거야?
0: 오. 어 감사합니다.
1: 야 미쳤다 미쳤어.
0: 어 라지니 씨가
2: 어 대한민국은 윙의 보유국이에요.
1: 와. 예. 야 이동욱님께서 지금 후배 둘이랑 듣다가 못 참고 보라를 켰는데 화면에 혼자 계신 거 보고 다 기절했습니다. 이게 정녕 혼
3: 8억짜리 이게
0: 어, 괜찮아 사운드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네,
3: 그게 그거 빠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0: 또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신다니까 감사하네. 아
1: 야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베이스 밑에 저음이 빡 할 때 어. 여기 울렸어.
0: 아니 완전
1: 뽕 할 때.
0: 아니 클럽인 줄 알았다니까.
3: 네, 감사합니다.
0: 오, 대박이에요. 우리 지금 아, 우리 엔지니어 우리 민선 감독님도 상당히 지금 뿌듯해하고 있어.
1: 어 이걸 위해서 내가 들여놨구나.
0: 영국에서 온 이 콘솔이 아, 한몫했구나.
1: 근데 김태순
0: 와. 아우 벌써 뭐야 이거? 아 입으로 넘어가야 돼? 아, 자 윙의 도파민 지난번 컬투쇼 왔던 1월 너튜브 조회수가 4,300만회였는데 이 현재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5,040만회로 바뀌었어요.
1: 와,
0: 더 올라가겠네, 더 올라가겠어. 정말
3: 감사합니다.
0: 대단하구만. 저는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목표를 이루는 방법 있으세요?
3: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급하게 하면 체하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에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4: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멀리 있어 보여서 가기 힘든데 작은 것부터 일어나가면 점점 자신감이

0: 생기더라고요.
1: 꿈에 기한을 정하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눠서 기록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가시죠. 도파민 2부의 문을 엽니다. 아니 문자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1: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듣고 뭐 후기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질문들이 꽤나.
0: 질문들이.
1: 네, 너무 신기한가 봐요 지금.
0: 뭐 직접 한번 읽어보실래요 문자? 네. 9400님.
2: 9400님 평소 입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연 네. 전에 입 천장 까질 수도 있으니까 뜨거운 건 안 먹어요.
0: 아 이거 진짜 궁금해요.
2: 네,
0: 아,
2: 저 같은 경우에 공연 전은 안 먹는 거를 아예 선호하고요.
0: 아예 안 먹어?
2: 네, 그리고 그 뜨거운 거를 잘못 먹어서 그 구내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0: 아, 네네. 그럼 아프잖아요.
2: 이게 정말 제일 힘들어요.
0: 아. 그런데도 공연을 해야 되면 막 이게
2: 그러면 그냥 참고 아. 이게 사실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건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볼을 자주 씹어요.
1: 네.
2: 아. 그럼 이제 여기가 안에 이제 이렇게 구내염이 많이 생기는데
0: 헐어갖고
2: 그럴 때마다 그냥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0: 그럼 알보땡 씁니까?
2: 알보땡 전 자주 씁니다.
1: 아 진짜요? 네,
2: 눈물을 머금으면서
0: 아 알보땡
1: 네, 어쩔 수 없지. 한번 아프고 빨리 나 공연을 낫지. 잘하는 게 나아.
2: 네 맞아요.
1: 네.
0: 아 이게 통증을 둔화시키는 거거든 알보땡이.
1: 어.
2: 네. 어 작년에 제가 세계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제가 쓰는 기술과 거의 유사한 기술을 쓰는 비트박서가 있었는데 그 비트박서는 목 관리를 아예 안 하는데 잘 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건조하면 안 나던데 너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습기도 들고 다니고 마스크 막 쓰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오히려 건조하게 생활하고 거기서 비트박스 하려고 해보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좀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1: 아.
2: 인간은 적응의 동물.
0: 그 환경에 맞게.
2: 네.
0: 그 환경에 맞게.
2: 사막에서도 비트박스 할 수 있게끔.
1: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0: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중요한 거 뭐 손으로 뭐 하는 사람들은 손 보험을 들고
2: 맞아요.
0: 뭐 있잖아요. 뭐 이게 근데 입 뭐 구강 보험 같은 걸 들었나?
2: 아니 사실
1: 치아 보험은 했겠죠. 치아 보험.
2: 아 그런 게 비트박스가 저도 사실 지금 대중분들께 알려진 지 아직 1년도 1년 살짝 넘은 시점이어서
0: 꿈을 만들어 주기 시작하신 분이.
1: 네, 이런 사람이 선구자고. 아 저는 윙 때문에 해외 비트박서들까지 찾아봤어요.
2: 아 진짜요?
1: 네, 그 대회에 나왔던 누가 출전할 것이냐 막 다 정리해서 올렸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 예선곡 다 들어보고 막.
2: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근데
0: 팬심이 엄청나네요.
1: 네. 안 되더라고 윙한테는 안 돼. 좀 얕어.

0: 아, 친구야 했는데 그보다 진짜 더 큰 세계 대회에서 제 엉덩이를 걷어차고
1: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0: 팽맥스라고.
1: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결국은 윙의 사촌 형이 키운 거예요.
0: 그죠.
2: 그런 거죠. 네. 결국엔 그런 거죠.
0: 거기까지 올라가 버렸죠. 네. 예.
1: 배부가 전 세계 비트박스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윙의 사촌 형이
0: 사실상.
2: 네. 네. 아, 예. 사실상. 얘기거리가 하나 더 들었는데 네. 사촌 형이. 네. 네.
0: 맞습니다.
1: 사촌 형이
2: 이름이 뭐예요?
0: 그 김원규라고.
2: 김원규 씨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팽맥스도 키워내고 그냥.
0: 네, 맞습니다.
2: 아우 대박이네. 7742사님 윙님 덕분에 저 요즘 사춘기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윙님의 신곡 들으면서 활짝 웃는 딸을 볼 때마다 윙님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한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호님은 어디서나 챔피언입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네네. 와 정말
2: 노래 감사합니다. 잘해요?
1: 잘할 것 같아.
2: 절대 음감이 있잖아.
0: 노래 못합니다. 노래 못합니다.
1: 노래 잘하죠. 기본적으로 목을 이렇게 잘 쓰니까.
2: 이게 왜냐면 음감이 있잖아, 음감이.
0: 야, 노래 못합니다. 제가 노래를 할 줄 알았으면 가수를 했을 텐데.
1: 노래 조금만 그러면 될까요? 제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0: 어떤 노래가 될까요?
2: 아니 그 본인이 한번 해봤죠. 비트박스를 넣으면서 본인이 노래를 넣는 거.
0: 네, 노래를 해봤는데 비트박스는 너무 잘하는데 네. 노래는 그 정도가 안 나와서.
2: 아 그래.
1: 어떤 거?
0: 아.
1: 신곡
0: 제가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거기 중에 이제 하나 컨셉이 그 있잖아요 저희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공허한 그런 네. 그때 약간 흥얼거리는 느낌으로 누워서 녹음한 게 있는데 그거 그럼 한 소절 한번 해요.
1: 그건 노래의 비중이 좀 있나 보다, 그렇죠?
0: 네, 처음에 노래를 하다가
2: 제목이 뭐예요?
0: 디지털 스완프라고 이제 디지털 늪.
2: 디지털 스완프.
0: Lost inside the endless abyss, chasing what could never exist. You cannot forget.
1: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0: 네네네.
2: 아니 우리는 아니, 잘 듣고 있는데 왜 웃어요?
1: 제가 이겨냈어요.
0: 제가 이 눈동자들을 네. 도저히 이겨낼. 그 있잖아요. 제가 네. 비트박스 할 때는 네. 이 눈동자를 받으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뒤에 터트립니다. 뭐 이게 있는데 이 뒤에도 계속 이렇게 갈 거라니까 이 성원들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1: 왜 혼자 스완프에 빠졌어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컨셉에 너무
1: 아니 좋은데.
2: 아니 계속 듣고 싶었는데. 아,
0: 네. 감사합니다.
2: 계속 듣고 싶었어.
1: 그러니까
2: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1: 중요한 얘기해야죠. 네 이것 때문에 또 오신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윙이 5개월 만에 컬처쇼에 찾아온 이유입니다. 지난 5월 27일 신곡이 나왔습니다. 예. 박수!
2: 자 어떤 곡인지 알려주세요.
0: 네 이게 5월 27일 신곡뿐만 아니라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요.
2: 앨범 자체가 나왔네요.
0: 그 앨범 수록곡 중에 하나인 이제 Guilty Complex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이제 도파민이라는 앨범을 처음 구상할 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파민들을 이제 청각적으로 표현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사실 좋은 도파민도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둡고 그런 도파민들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제가 이제 클로저라는 영화를 보고
1: 클로저
0: 그게 약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바람 피는 영화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도파민 포인트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2: 아 바람 피는 데서.
0: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1: 않아요. 아니.
0: 그러니까
1: 잘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0: 이게 원래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 네. 행복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동기부여 이제 전달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없으면은 뭐 불행해진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 클로저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 사이에서 얽혀지는 그런 문제들이 딱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아, 이 사람들이 왜 이 규범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왜 이렇게 할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제가 표현해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게 규범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는 고민하지만 이제 마음은 막 불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표현해보려고 노력을
2: 그래서 제목이 Guilty Complex고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0: 네.
1: 금기의 문턱에 도전하는 인간한테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 있잖아요.
0: 맞죠. 아우 실감이 네. 나는데.
1: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목숨을 내놓고
0: 맞아요,
1: 할 때
0: 맞아요.
1: 나오는
0: 맞아요,
1: 도파민이나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그래서 흉가 체험도 사실 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가요?
0: 네.
1: 미쳐서 도파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2: 네.
1: 네. 들어갔다 귀신 얹어서 나오는 거예요.
2: 네. 그 이 생방송이라는 게 그런 거에 그
1: 선에.
2: 그 선에 있거든요.
0: 네, 맞죠, 맞죠.
2: 용서...

0: 정말 더 세게 표현하면 더 훨씬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데 했다가 내가 이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
1: 네, 맞죠.
2: 선에서
1: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도파민 포인트. 아, 이제 그거를 청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2: 어, 근데 이게 영 몽땅 그 영어예요?
1: 네, 맞습니다.
2: 예, 다 윙이 직접 영어를 이렇게 쓴 건가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는 저기 AI한테 좀 물어본 상황?
1: 제가 처음에 네. 그 한국어로 이렇게 쓰고 네. 그다음에 어. AI한테 부탁을 해요. 어. 부탁을 하는데 AI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조금 어, 단순하게 주는데 그걸 이제 훈육시키죠. 너 이거 이래서 빌보드 갈 수 있어?
3: 아 진짜?
1: 난 빌보드를 원해.
3: 아 그러면 진짜 바꿔줘.
1: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훈육을 하면은 바꿔줘요.
2: 아 진짜?
1: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올 때까지 채찍질을 한 다음에 이제
3: 어... 그래서 나온 가사야.
2: 네, 야 어... AI를 채찍질해서 나온 가사입니다. 어... 네네. 근데 오늘 이 무대를 지금 라이브로
1: 맞습니다.
2: 와.
3: 야. 길티 코기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아벤타도를 기대했거든요. 네, 아, 길티 예. 컴플렉스.
3: 자, 길티 컴플렉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3: 큐티 컴플렉스.
2: 야, 좋다.
3: 예.
2: 좋네요. 어, 81993님 진짜 과학적으로다가 그냥 목을 MRI 찍어 보고 싶대요.
3: 와.
2: 야, 진짜.
3: 아니, 하면서 같이 이렇게 되는
2: 같이
3: 게
2: 나와. 같은 몽골의 다른 소리가 같이 나와.
3: 몽골의 흠이 창법이

0: 문화재입니다. 인간 네. 문화재. 야 문화재예요.
1: 네 아. 확범 아 저 저를 걱정하신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김동준 씨가 곽범 씨 또 괜히 윙 따라한다고 가래 끓는 소리 내면 가만 안 둡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 부어 죄송합니다. 아 따라하는 거는 뭐 팬심이잖아요.
0: 그렇죠. 하고 싶어서 따라하는 건데 안 되는 건 어떻게? 7 하나 구구님 아무리 들어도 두 가지 이상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귀가 이상해요. 이 소리들을 어떻게 하나의 입으로 만들어내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1: 그 한국어만 살짝.
0: 사람이 고장 나네. 네. 이렇게 따라하는 게 고장 나 사람.
1: 보니까 더 신기하네 이게. 제가 내일 치아를 하러 가야 돼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치아가. 네.
0: 대박입니다. 네. 아, 자 윙 씨를 위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는데 방송놈들이 윙과 윙팬 곽범의 공통점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1: 와 그래?
0: 그죠.
1: 아 윙한테는 초등학생 팬들이 아. 넘쳐납니다.
0: 지금 네. 오늘 여기도 지금 초등학생 팬들이 엄청 왔어요. 네. 윙 팬이.
1: 와 진짜 여기 앞에도 윙? 윙 윙?
0: 윙 보러 왔어 니네? 아 나 나 보러 왔어 니네?
1: 뭐야 야, 뭐야 뭐야.
0: 그럼 나랑도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
2: 맞네.
0: 여기 6학년 4명. 아니 근데 저분이 저 친구가 6학년인데 윙 때문에 1년 3개월 전부터 비트박스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1: 윙키드죠.
0: 진짜 아까 제가 들어봤는데 윙이 너무 놀랐어요. 그죠?
3: 야, 너무 잘해가서 진짜로 제 6학년 때 비교하면은 진짜 제가 한 200배 잘하는 것 같아요.
0: 저 친구도 와. 나중에 대회에서 이기는 거 아닌가
3: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1: 또 이겨 또 이겨.
3: 저 또 져요.
1: 오빠한테 인사 좀 하지 마요.
3: 그러니까
1: 좀 한번 그럼
0: 살짝, 살짝 들어... 좀만 좀 들어볼까요?

0: 야.
1: 이제 1년 했는데 저 정도면 야, 앞으로 저 친구도 세계 무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2: 네, 진짜로.
0: 이름이라도 알자. 너 이름이 뭐니?
3: 이런 초등학교 6학년 최진우라고 합니다.
4: 진우.
0: 아직 변성이 안 지났어요.
4: 네, 맞아요.
0: 그죠?
4: 네,
0: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마 변성이 지나고 좀 더 점으로 내려가면 좀 다른 목소리가 더 날 것 같아요.
5: 네. 아우, 놀랍습니다.
0: 자, 또 우리 방청 신청 사연 중에 눈에 띄는 사연이 있어갖고 요거 우리 윙이 좀 읽어볼까요?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시골에 살아서 연예인을 직접 볼 기회가 정말 거의 없는데요.
0: 영천이면 그럴 수 있죠. 예.
6: 이번에 윙님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정말 어렵게 허락을 받...
4: 대박.
6: 근데 제 꿈은 윙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영천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지만 윙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진짜로 그 이 학생이 왔어요. 지금 여기 혼자 왔어요. 혼자 부모님이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5: 대단하다.
0: 네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7: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 중학교 2학년 최지우라고 합니다.
0: 와. 영천 중학교 전교 1등이에요.
4: 와.
0: 원래는 몇 등이었는데 1등이 된 거예요?
5: 계속 1등이었죠.
7: 한 전교 10등 안에는 들었었던.
5: 와, 10등이었다가 1등까지 올라가기 진짜 어려워요.
4: 그 거기가 제일 더 힘들잖아요.
0: 제일 힘든 구간이죠. 네, 그래서 딱 1등 하는 순간 엄마 그래 갔다 와라 이 정도면 갔다 와 보내줬어요 엄마가?
7: 네.
5: 와, 아니 근데 꿈이 윙을 실제로 보는 거였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꿈이 이루어졌잖아.
7: 윙을 이제 계속 보는 거.
5: 계속 보는 걸로.
0: 아 계속 보는 걸로.
4: 아, 활동해야겠다 사관 씨.
5: 와 진짜로. 와.
4: 너무 고마워.
0: 언제부터 윙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7: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
0: 사투리가 좀 나올라 그런다?
5: 아니 윙한테 진짜로 실제로 봤는데 꼭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0: 질문도 좋고 뭐
7: 실물 앨범 좀 내주시면 좋을 것
0: 같아. 실물 앨범을 좀 내놔.
4: 실물 앨범 알겠어.
0: 소장하고 싶다.
4: 꼭 낼게. 기억할게.
0: 와. 아 실물 앨범을 네. 아, 갖고 싶어 하는구나.
5: 그래. 아무튼 오늘
0: 거기 포토카드 같은 것도 들어가고
5: 그러니까 네. 따로 그 앨범에만 들어가 있는 다른 뭐 트랙 같은 거

0: 하나 정도.
1: 네, 사실 이거는 저희 이제 회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포토카드에 몇 이미 찍어 놔 가지고
2: 아 있어. 아 있어?
1: 아 있구나. 네, 찍어서 네, 이제 실물 제작.
2: 아, 이제 곧 할 건가 봐.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2: 예.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는 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에드 피아.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자, 특별 초대석 한 시간 동안 우리 윙이랑 함께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1: 네.
0: 윙의 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Guilty Complex. 예. 그리고 이제 포토카드랑 새 실물 앨범이 나온다니까.
2: 네네네네.
0: 팬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예. 아,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이따가 저희 비트박스 로고송 하나.
1: 네, 알겠습니다.
0: 아까
1: 네.
0: 그거 똑딱똑딱 그거 있잖아. 그거 좀 해주고 가세요.
1: 진우랑 같이 녹음하면 되겠다.
0: 그럼 영광이겠다. 그죠? 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3부 사랑의 고스톱 김수찬, 예원 씨랑 또 돌아옵니다.
0: 윙 씨 감사합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2: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워프레스
4: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움
4: 운동할 때도
3: 뉴바움
4: 장 건강에도
3: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야.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친구들. 스타쉘 컬트쇼 3부에 불리합니다. 예! 현장에 우리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1: 즐거워요.
0: 신나요, 안 신나요?
1: 신나요.
0: 네. 방청하러 오길 잘했죠?
1: 네.
0: 20년 동안 당신들 기다렸어요.
2: 와.
0: 신작이 좀 오지.
2: 멋진 얘기다.
0: 그러니까요.
2: 와. 20년째 기다린 분들, 아직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0: 문자, 예, 방청 신청하는, 네,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는요, 샵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0: 날짜.
2: 이번 수 간단한 자기소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제발 좀 문의해놔야 됩니다. 동근 강운이라고, 똥꼬 근력 강화 운동. 네. 동근 강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네, 나는 어리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 하지 마.
0: 급동은 어려도 찾아와요. 그때 참아내야 돼. 그 친구들을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네네네. 사고에 사고.
0: 예, 변기에 갈 쪽.
2: 네. 다 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
0: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똥꼬 힘을 주면 몸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빼면 내려가고요.
2: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의자가 바꾼 이유가 앞 테스트가 다 들어가요 지금 자리에.
0: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2: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0: 청자동문에서 백화점 세트,
2: 헤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바로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2: 세탁 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한국 블루베리 의무 제조업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2: 야, 광고 되게 많다.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이분은 지금 제가 엉덩이 힘 주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보여요.
2: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0: 혼자 빵 터졌어 아주. 자, 야.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2: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광고요,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2: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0: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이것은 목청에 맞이해버린 컬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져갔다.
1: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푸른 미래가 있을지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3: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4: 고스터.
0: 컬투쇼 역사 속에 범서 있던 코너들을 관짝에서 꺼내갖고 다시 재개발해본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행동대장 곽범이 행동대장이고요. 자, 오늘 열정 넘치는 조합원들, 새로운 조합원 조합이네요. 느낌이.
1: 네네, 좋은 조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5월 25일 월요일. 아, 저는 안타깝게도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갔는데 우리 수찬 씨가 방송국 놈들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소고기랑 회를 샀다고
0: 나이스. 와. 야, 무슨 회관 같은 데 갔어. 회관 같은 데.
1: 회관이요?
0: 어.
1: 그날 회식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뭐 이까지 까 이러면서 멋지게 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0: 이제 방송놈들이 아 이제 소고기 그만 먹어도 돼 할 정도로 사줬어.
1: 더 먹어 더 먹어 이까지 까고
5: 일 많이 네. 하니까요 또.
1: 네네.
0: 어머머.
1: 자. 그 또 이제 빠진 금액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또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남자다 지팔 어우 오셨어요. 역시 오셨군요. 지팔 직권을 발표하고 더 가열차게 달리고 있는 남자 프린스찬 김소찬.
5: 반갑습니다. 프린스찬 김소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이제 텐션을 당신의 팬들이 이제 찾은 것 같아요.
1: 네,
0: 아까 저는 윙 나왔을 때는 이게 뭔가.
5: 그냥 저는 저분들한테 소고기를 사드린 적이 없는데 리액션이 진짜 얻어 드신 리액션이네요. 감사합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이제 텐션이 올라가네. 윙 나왔을 때는 오 뭐야. 자 컬투쇼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연한 게 벌써 2011년 2월 17일입니다.
6: 어머 너무.
0: 주얼리의 새 멤버로 합류해서 신곡을 홍보하러 나왔을 때 본 게 바로 15년 전. 15년을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예원 씨.
6: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네네.
5: 진짜 오랜만에
1: 인사 한번 좀 길게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6: 아 네, 저 15년 만에 이렇게 컬투쇼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바뀐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0: 그죠. 많죠.
6: 어 제가 좀 그 위압감을 느꼈어요.
0: 아 그래요.
6: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오늘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원입니다.
1: 네.
0: 지하에서 방송할 때거든요. 이 전용 스튜디오가 생긴 지가 한 13, 14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지하 스튜디오예요.
1: 아~ 네네네. 예, 예원 씨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다 리모델링 해놨어요. 예.
6: 그래요?
0: 예원 씨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6: 어, 너무 감사하다.
1: 윙 왔을 때는 윙 때문에 콘솔이 들어오고 예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예원 씨 때문에 하고.
6: 아, 그렇군요.
1: 오늘을 위한 거네요.
5: 막 갖다 붙이는 예, 예. 거죠. 뭐.
0: 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6: 아, 저는 이제 또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많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뭐 예능이나 이제 너튜브 드라마 이제 열심히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1: 올라운더잖아요. 뭐 연기하고 아유. 예능하고
0: 다 하잖아요.
6: 네.
0: 그래서 이제 컬투쇼를 돌아서 이제 15년 만에 와주셨어요. 예. 근데 이 코너는 뭐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코너는 연애에 관한 얘기거든요.
6: 맞아요. 아 너무 좋아하죠.
5: 네. 그리고 또 연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6: 연기도 잘하고 네. 뭐 연애도 잘하고.
0: 아 연애.
5: 어, 연애도 잘해요.
1: 아, 연애요.
0: 틈 만나면 연애를 하신다고요.
6: 아 뭐 그렇진 않은데 네. 그래도 연애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상담도 많이 해주고 약간 그래도 박사까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석사 정도는 된다.
0: 석사 정도.
5: 석사까지.
0: 최강원 하실 수 있겠다.
6: 네네. 네.
1: 그 이런 부분에 솔직하게 오늘 조금 얘기해주고 공감해주고 해주셔야 됩니다.
6: 아 그럼요.
1: 최근 연애는 언제?
0: 아하!

0: 가지고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한다더니 바로 저를 이렇게.
1: 아, 일단 저희도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 아, 예. 네. 사실 저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 어, 아, 헤어진 지가.
3: 네. 야, 이런 거 막 오픈해도 돼요?
0: 아, 그럼요. 뭐 저도 뭐 사람인데요.
4: 아니,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지 사람이.
1: 그럼. 네. 그럼.
3: 그렇구나.
4: 김수찬 씨가 최근에 헤어진 게 언제죠?
3: 저도 헤어졌어요. 헤어지기는. 네. 예. 잘 넘어가 주세요. 잘 넘어가 주세요. 저를 살려 주십시오.
1: 어, 분리하면 네. 모음에 하나를 더 넣으셔요. 뭐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3: 약간 좀 당황한 거죠. 당황함을 표현해 봤어요. 발음으로.
4: 그나저나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수찬 씨 오늘 예원 씨가 너무 머리가 작아갖고.
3: 아, 진짜 안 그래도 그 어떤 아까 문자로 예원 씨 얼굴이 마이크만하다고 그래. 왔었는데 지금 그리고 아, 이게
0: 정말요?
3: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4: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3: 같은 선상이긴 한데 이게 또 약간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이 테이블이 약간 라운드형이라서 이 끝자락이 네네. 우리 네. 태균 형님하고 제가 앉은 끝자락이 약간 좀 더 1.5배 커 보이는
1: 맞아요
3: 네 자리입니다 네
0: 아 근데 오늘따라 또 머리를 또 이렇게 조금 띄우고 오셔가지고
3: 네네
0: 그쵸 그쵸
3: 하여튼 오늘 4배예요 얼굴이
1: 4배?
3: 예원 씨 4배
1: 네네네 네,
3: 재미도 4배만큼 드렸으면 좋겠어요
4: 아 좋아요
1: 아니 보기 좋아 가까우면 친근하잖아요 더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
3: 행사장 에서는 머리 큰 게 좋아요. 아,
4: 그럼요. 네,
3: 멀리서도 김수찬 왔구나. 네. 딱 아실 수 있으니까.
4: 잘 보이지.
3: 화면 없을 때.
4: 자연 클로즈업이 우리 같은 사람도 자연 클로즈업이에요.
1: 그리고 또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컬트쇼 코너 특선 라이브에 김수찬 씨가 린 씨랑 또 한 번 더 출연한다고 합니다. 네.
4: 어, 린가 나오는 거야?
3: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급하게 연락 받고서 네.
4: 어 그러면 이제 린 씨도 이제 틀어서 하시니까.
3: 네네 맞아. 지금도 아이 좋아라고 신곡이 또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4: 나왔구나.
3: 며칠 전에 서른도 선생님한테 곡을 받으셔서 그래서 그날은 이제 린 누나 노래도 하시고 어 제어랑 같이 내셨던 그 지팔집권도 같이
4: 아~ 해주시기도. 어 드디어 성사가 됐네요. 그 네,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3: 어려운 발걸음 해주십니다.
4: 린 너무 좋아하지 우리 세진이 아주.
0: 지팔직군 제목 너무 좋다.
3: 아 그래요? 약간
0: 너무 좋아요.
3: 노래 한번 들어봐주세요.
1: 요즘 또 핫하잖아요. 에이. 단어가.
0: 응 맞아요.
4: 지팔자
0: 지가 꼰다.
4: 지가 꼰다. 네. 네. 지팔직군. 어. 자 신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렇죠. 20주년 특별기획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해 고스톱 코너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네 사랑의 코스톱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사랑 연애 관련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 고할지 스톱할지 정해드립니다 단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혜라 스톱이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 없고요
4: 투표권 없어
1: 투표권은 행동대장 곽범 조합원 김수찬 오늘 신입 예원씨한테만 있습니다
3: 아. 네 컬트쇼 청취자 쇼 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 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톱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 오늘 방송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게 되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4: 나이스.
3: 20만 원이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이 있는데요. 사랑의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습니다.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탑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이제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그러면 사연자한테 이제 생방송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가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또 흔들기 실패가 되는 거죠.
1: 네, 음성 변조해드리니까 네 방송을 위해서 받아주세요.
0: 네, 네. 받아주세요.
3: 재미를 위해서.
0: 네. 네.
1: 자,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4: 자, 음악 주세요.
1: 첫 번째 사연입니다.
3: 올해로 32이 된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 사연은 영화처럼 시작해서 스릴러로 변해버린 기가 막힌 연애 이야기예요.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온 동네가 꽁꽁 얼어붙던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어? 어? 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빙판길에 꽝 하고 꼬꾸라졌습니다. 뒤통수를 너무 세게 부딪혀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어요. 아 이대로 저체온증으로 뉴스에 나오나 싶었던 찰나
0: 어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119 119죠?
3: 여기 핀을 벗어서 덮어줬고 차가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0: 잠들면 안 돼요 눈 떠요 눈 떠
3: 아, 심지어 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해서 보호자 노릇까지 해주셨어요
4: 와.
3: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네, 그 여성은 말 그대로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4: 그러네.
3: 며칠 뒤에 퇴원을 하고 고마운 마음에 연락을 해서 비싸고 맛있는 밥을 대접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최고의 로맨스가 시작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본격적인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0: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본 모습은 천사가 아니라 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절...
1: 뿔뿔뿔 떨면서 구급차 부른 줄 알아? 당장 담배 끊어. 그 목숨 내 거나 다름없다는 거 잊지 마.
0: 아, 뭐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니까 이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말엔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잖아요.
1: 오빠, 내가 오빠 빙판길에서 목숨 구해준 거 잊었어? 운동해 운동. 이번 주말엔 나랑 무조건 지리산 종주야. 오호. 새벽 5시에 데리러 갈 테니까. 오호. 등산복 입고 딱대기에. 그 목숨 내 거나 다름없다는 거 잊지 마.
0: 이런 통제와 압박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깨똑 프로필 사진부터 제가 입는 옷 스타일, 심지어 친구들이랑 술자리 횟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맥주를 한잔 하고 있으면
2: 까똑.
1: 오빠, 오빠 지금 알콜로 몸 망가뜨리는 중? 하, 내가 살려놓은 몸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미쳤어?
0: 물론 저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제 모든 일상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명목하에 가차없이 조종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구조해준 구조대장님 밑에서 혹독한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헤어지자고 말하기엔 심적인 부담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이별을 통보하면
1: 오빠, 내가 살려준 목숨인 거 잊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쳤어? 미쳤냐고!
0: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평생 이 무시무시한 통제를 견디면서 사랑으로 은혜를 갚는 고를 외쳐야 할까요? 아니면 은혜고 뭐고 일단 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야반도주하는 심정으로 스톱을 외쳐야 할까요? 저 좀 제발 구출해주세요. 예. 아, 이거야말로
3: 생명의 은인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예.
1: 그러게요.
3: 아, 구해줬잖아요. 예.
0: 사고다 사고.
3: 예, 사랑의 우스도 첫 번째 사연. 어쨌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4: 네, 우리 쇼라운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1: 네.
4: 네.
3: 아, 제 그 와이프가 저랑 연애 때,
0: 네.
3: 연애 시절에 차로 저를 치웠어요.
0: 왜? 네? 설마
4: 왜요? 집에 일찍 간다 그랬더니
0: 보험을 세게 들어놓쳤나 왜 그래?
3: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대에 있던 차를 빼다가
0: 아.
3: 제가 뒤에 서 있는 걸 못 보고
0: 다 갔어요.
3: 예, 저를 예 퉁 봐갖고
4: 어디 안 다쳤어요? 예.
3: 아니 좀 이제 비 올 때마다 무릎이 시리고 하죠.
0: 아. 예. 세게 박고 그래서 세게 박고
3: 약간 뉘안에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저.
4: 아니
0: 설마
4: 근데 이렇게 너무 통제하고 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가스라이팅의 영역까지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저는 조금 보니까
0: 네
4: 담배 끊어라
3: 그래
4: 술 조금 마셔
3: 운동해라
4: 운동해라
3: 운동해라
4: 이걸 못 버티는
3: 또 독하게 가는 거지
0: 시도 때도 안 할 것 같은 게
4: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장난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던진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세게 들어오는 거죠. 왜 진짜로 목숨 구해줬으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죠.
4: 어때요, 예원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연애할 때 조금 자유를 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3: 그렇지.
4: 통제를 조금
1: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
3: 잔소리가 들어가고.
1: 네.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한마디 더 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3: 아니, 그러면 뭐 하루에 전화 같은 걸 몇 번씩 해요, 사귀고 있는 사이면?
1: 아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4: 여태정. 누나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3: 그러지 않겠니?
4: 지금 시계 보았니?
3: 누나이 몇 살이니 너 지금? 너 누나가 지금 보고 있다.
4: 하늘을 보았니? 해가 뜨는 걸 보았니?
1: 예예
3: 예.
1: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선을 넘는다 싶으면은 좀 이제 좀 티를 내긴 하죠.
3: 아 네. 그래.
1: 네.
4: 근데 지금 근데 약간 이게 톤을
0: 네. 그냥
4: 무섭게 스릴러로 살려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자친구.
0: 그냥.
4: 예. 네.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혼자 지금 뭔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은.

0: 경우는
1: 약간 소원해졌을 수도 있어 사이가 느낌.
2: 맞아, 제가 봤을 땐
1: 본인이 느낀 매력이 본 차원에서 이 여자분을 만난 거라면 그러다가 좋아지고 뭐 그런 거면 너무 고맙지만 근데 갔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에서 좀 멀어져 가거나 뭐 그런 거면 좀 그럴 수도 있죠.
3: 근데 오히려 역으로 예원 씨는 네네. 남자친구가 이런 것까지 좀 간섭을 했을 때는 좀 약간 좀 못 참겠다 하시는 건 있어요?
4: 이런 것까지 저는 뭐 일 관련된 부분?
1: 일?
4: 일 관련된 부분 이건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저거는 뭐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약간 이런 느낌?
3: 누나 일 좀 줄여 막 이런 거? 뭐 연하라고 하니까 또
4: 누나로 확정이 된 거예요?
3: 아까
5: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하고 있어요.
4: 거의 뭐,
3: 기정사실화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5: 어지간하면은 전 국민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어머, 아 이렇게 연하 남친이 막 그런 거 예를 들면 연하를 사귀었다면 연하 남친이겠죠. 그러면 네. 이제 뭐 키스씬 같은 게 있어. 작품에서. 그건 안 돼. 그 작품만 하면 안 돼.
4: 어허, 그러니까 이런 게
5: 빼달라 그래.
4: 이런 게 조금 이제 선을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관련된 부분을 훈수를 두거나 뭔가 무시를 한다거나 아 그거 왜 해? 뭐라든지 그러면 저는 약간 그냥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3: 비하죠, 비하.
4: 야, 너 좀 쪘다?
1: 아,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극. 네.
5: 상황극이잖아요.
4: 그렇죠.
3: 워낙 연기를 잘하셔서.
4: 깜짝 놀랐네.
5: 이쪽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네, 뛰어나거든요.
4: 아, 그래요?
5: 조금 부은 건가, 찐 건가?
4: 사랑해서 견딘다는 게 아니라 구해줬다는 부채감을 가지고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톱! 빨리 스톱합시다.
1: 사사카고 먼저 그 말 시작할 때 그걸 넣는 거. 내가 그 빙판길에서 구해준 거 기억 안 나? 그걸 잊었어? 그러고 나서 자기 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백결 씨.
4: 네. 네.
3: 고! 나쁜 걸 시키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걸 시켜주는 여친은 너무 고마운 거 아닌가요? 싫다고 한다면 여자분이 너무 아까운데요?
5: 맞아요.
4: 그러네.
5: 네. 송종원 씨. 저는 스톱! 여자친구와 사연자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제는 사연자님의 자유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톱!
1: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사구사구.
6: 고! 배부른 소리 안 해!
1: 아니, 자, 그 남자분이네. 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어? 욕을 해도 좋으니 저 여친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3: 매주 이런 문자는 항상 오네요.
5: 예,
4: 근데
5: 있어요.
4: 진짜 그 남자분들 중에 솔로 기간이 조금 오래되거나 하면은 아 잔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1: 그럼요. 예. 예, 걸쇼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4: 그렇죠.
5: 저희가 해드려요. 네.
3: 잔소리.
1: 자 그러면은 오늘 결정을 먼저 3부 끝자락에서 한 사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새로 우리 패밀리로 들어오신 예원 씨께서 먼저
4: 네.
1: 고인지 스톱인지를 결정하시고 나서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3: 간섭하는 남친이 있다면
5: 고할까요? 스톱할까요?
4: 하나 둘 셋 스톱!
5: 와우.
1: 이유는요?
4: 이 남자분은 겪어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5: 네. 헤어지고 나서 후회를 해봐야 된다?
4: 그럼요 그럼요. 느껴봐야 돼요.
1: 자 일단은 헤어져봐라.
4: 네.
1: 그리고 다시 갈 수 있으니까
4: 느껴봐라.
1: 네.
5: 못 가죠 헤어지면.
4: 그렇죠.
1: 못 돌아가나? 아, 못 돌아가는 거야.
5: 빙판길에 계속 누워있겠죠 겨울만
3: 되면.
4: 그렇죠.
5: 또 누가 구해주는 사람인가.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하는
7: SBS 안심 캠페인.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
8: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9: 여기 모여라
8: 청취자도 노래하고
9: 붐샤칼락
8: DJ도 웃고
9: 붐샤칼락
8: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일본에서는 봄에 즐기는 차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해 처음 딴 찻잎을 마시는 신차 문화인데요. 하치주 하치야라고 불리는 신차는 겨울 내내 천천히 영양을 머금고 자란 첫 찻잎으로 일반 녹차보다 천천히 차를 우려내며 여유를 즐기는 시간, 초여름의 향을 가장 먼저 담아내는 일본만의 문화인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훈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니라 그냥 뭐 담배 끊어, 운동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뭐 좋은 얘기인데 지금 안 입고 깨 듣고 있는 남자의 문제다.
1: 아 그리고 또 예전에 또 홍제천에서 약간 쓰러지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0: 제가 비 오는 날 자전거 타고 가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 홍제천에서 새벽 1시 반인가에 1시간 누워있었던 적 있거든요.
2: 그럼 그때 제수 씨가 구해준 거예요?
0: 아니요,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1: 비만 맞으셨다고.
0: 네, 이건 인연이란 얘기예요. 누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3: 맞죠. 네.
1: 아 근데 전 곽범 씨, 곽범 형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스톱하겠습니다.
3: 왜요? 왜요?
0: 왜 내 얘기를 듣고
3: 그러게요?
1: 아 그냥 저는 그렇다 한들 이게 매사

0: 성형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성형을 해서 예뻐지면 제가 마음이 편할 것도 같았고 남자친구가 뭐라 외모 지적질을 해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수술을 결정했죠. 근데요, 성형 수술 후에 퉁퉁 부어있는 제 얼굴을 남친이 빤히 보더니
1: 설마
2: 아 예언아
1: 안돼 아 예언아 예언아 예언아
0: 도대체 이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저는 이미 지독하게 가스라이팅 된 걸까요? 이 연애 그냥 고해도 될까요? 아님 독한 마음 먹고 스탑을 해야 될까요? 제 마음 좀 다잡을 수
2: 있네요. 그분이
3: 네,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해갖고
0: 와.
2: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 사연 맡기지 마세요.
0: 왜?
1: 아 근데
0: 왜요? 왜요?
2: 대한민국 매주 이러고 있어요.
1: 아, 근데 대한민국 이걸 살릴 사람은 곽범 씨밖에 안 계세요.
0: 맞아, 맞아.
3: 그러니까 네.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 살려.
2: 맞아. 너무 살려서 그래. 아무튼 우리 쇼다운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해서 이게 가스라이팅이 맞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 그냥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3: 그럼.
0: 그러니까 조금 못나더라도 아우 내 여자친구가
3: 예쁘다 해줘야지.
0: 최고야 예쁘다 멋있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가까이서 들으면 자존감이 너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3: 그리고 저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라든가 누구한테 무슨 지적을 당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나 이런 일 있었잖아 이렇게 오면은 야 나니까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 얘기. 별로 틀린 것도 없어.
1: 아 최악이다 진짜.
3: 너 사실 그 사람이 너 생각해서 말해준 거 아니야.
1: 같이 욕해줘야지.
3: 어 그래야 되는데 아 그거 좀 고치면 좋잖아. 그 사람도 막 없는 말 했겠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0: 내 편이 돼.
3: 짜증나지.
2: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매일같이 회사 끝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하면 진짜 아.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아 힘들었구나.
1: 아 그럼요.
2: 그 사람 참 이상한 거 같다. 근데
3: 또 그런다고?
1: 문제가 있다?
3: 너 문제가 있다.
2: 누군가는 얘기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0: 아,
1: 근데 그게 굳이 남자친구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 아, 그래요.
1: 왜냐면 일에서 일하다가 생긴 트러블들이니까.
2: 네.
1: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좀 사고긴 한데.
2: 아, 근데 이게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결혼했을 때를 생각하잖아요.
0: 네.
2: 난리 납니다.
3: 아, 그러니까
2: 이 정도로 지적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결혼하면 이제.
3: 그러면 또 아, 이제 또 갈등 떨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2: 해라 뭐 막.
0: 어, 뭐.
3: 문 열고 현관에 들어오면서.
2: 서부터
3: 이제 먼지 만지면서 나 집에서 뭐 했냐?
0: 어머머머머
3: 이게 뭐?
0: 아 이제 너 닮았다.
3: 내가 얘기했지 너 여기서 뭐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가 그대로 너 얼굴을 닮았잖아.
1: 아 진짜 최악이다.
3: 애도 태어나자마자 눈썹 무시를 해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0: 어떡해.
2: 많이 화난 분 문자 간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네 1108님 무조건 스탑! 지금 애기 분유 먹이다 멈추고 너무 화나서 문자 보냅니다.
1: 밥 끊겼다.
0: 임신하고 출산하면 얼마나 외모 갖고 지적질할까요? 그러니까. 전국의 산모들 일어나라. 크크크크 해주셨어요.
3: 예.
2: 네네.
3: 아유
2: 얘기하다 조금 풀리셨나 보네요.
0: 크크크크.
3: 아, 분유 먹다가 분유가 끊긴 애기는 무슨 죄예요 지금?
2: 그러니까 단유가 된 상황이죠 지금.
1: 2689님께서는요 스톱.
3: 절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됐으면 모르겠는데
1: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2: 아니 얼마 전에 그 뭐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대요. 과연
0: 거야?
2: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게 맞냐.
0: 아.
2: 근데 잘생겨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 자기에 결국에, 누가 댓글로 써준 거예요.
1: 반전이 있네요.
2: 아니 잘생겨야 되냐. 평생 얼굴 뜯어먹을 것도 아닌데 하는데 거의 댓글이 뜯어먹는다부터 시작해서
0: 그건 어떤, 있어요. 외모가 잘생기고 뭔가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싸우고 뭔가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얼굴 보면 이렇게 싹 풀려.
2: 진짜 이게 있대.
0: 그런 게 있어요.
2: 이게 있대.
3: 전 남친이 그랬었나?
0: 아, 아니요. 아니요.
1: 얼굴 보면 싹 풀려.
0: 전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근데 얼굴을 보면 이제 싹 풀리는 게 있어요.
1: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잘생기면 인물값하고 못생기면은 꼴값한다고. 아, 진짜로. 그래서 약간 그래도 기왕이면 좀 출중한 사람 만나는
3: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0: 그래서 개인 취향이죠.
3: 그 저는 결혼하고서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절 보고 다 풀리나 뭐야.
0: 그런가 보다.
3: 예.

0: 아니 그래요. 저는 한 번 싸우면 뭐 3일 이상 가요. 아,
1: 정말 부담스럽네요.
0: 금방 안 풀려요.
2: 금방 안 풀려요. 재수 씨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0: 입장 있는 거겠죠. 네.
3: 맞아요. 네.
0: 자 이제 결정할 시간이래요. 무슨 얘기한 거죠? 근데 저희는?
2: 그냥 네가 네 얘기한 거예요. 네.
1: 박봉 씨만 뭘 잃었어요. 네.
0: 뭐 솔직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스톱이에요. 예.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한 얘기던 간에 이거는 조금 그냥 인성 논란입니다. 네
4: 맞아요.
0: 스톱.
3: 네 저도 스톱입니다. 일단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일단 상처 주는 말을 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2: 자 올 스톱입니다. 3대 0이에요. 그리고 남자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지만 여자분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1: 그냥 솔직하게.
2: 아, 뭐 어떻게 원래 지적을 그렇게 하는지.
3: 그러니까요. 아 근데 되게 사소한 지적들이에요. 보면 뭐 모공. 모공 눈썹 문신.
2: 눈이 남자가 되게 좋은가 봐 그죠.
3: 그러니까요.
1: 근데 코까지 수술하실 정도면은 진짜 말을 많이 하셨나 보다 세게.
0: 그럼 전화를 어디다 걸어볼지는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2: 예,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결정을 해놓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오랜만에 이 노래 들을까요, 영희 씨?
3: 네, 네 제 데뷔곡입니다. 와우. 주얼리의 Back It Up 듣고 올게요.
0: Back It Up.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5: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자, 이제 흔들 수 있는 기회 가는데 전 두 번째 외모 지적 지나는 남친 때문에 성형까지 했다는 분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흔들기가 성공이니까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흔들기 실패. 음성 변조 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전화를 받아드리고.
5: 웬만하면 좀 받아주세요.
6: 저희가 전화를 받아주시면 지금 분위기가 거의 뭐 남자친구 욕으로 지금 뭐 같이.
7: 네, 아주 흥건하게 해드립니다. 네,
6: 같이 수다 떠는 느낌이니까 부담 없이.
5: 자, 갑니다. 전화 가요. 네.
7: 그분 사진
6: 수술이 띄워놓고 잘 됐는지도 확인도 해봐야 돼.
7: 사진 보내주시면 그 사진 띄워놓고 욕할 수도 있어.
5: 아, 민망한지 전화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8: 아, 받았으면 좋겠다.
7: 또 지적 받으실까봐.
5: 아하.
6: 몇 주째 계속 받으셨는데.
5: 안 받은 적이 한 번이나 있었나?
6: 한 번
5: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
6: 거의 없었어요.
5: 아하. 아하. 안 받으시네요.
7: 아하, 디테일하게 가면은 들킬까봐.
6: 심부모 수술과에 들어간 거라면 대화가 좀 안 돼요.
7: 네. 그,
5: 아, 보형물 때문에 지금. 네.
7: 예. 심부모.
8: 아, 디테일하시네요.
6: 네. 공감해 드리는 거죠.
8: 네.
5: 알겠습니다. 뭐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예.
8: 아이고. 아쉽다.
5: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그럼 그 첫 번째 거 전화해요.
7: 네, 네, 그러시죠.
9: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담으로.
5: 전화 안 받으시니까 첫 번째 거 전화 한번 해보자 그러면.
6: 네네. 바로 이어서 해보시죠. 네. 걸어주세요.
8: 첫 번째 분. 네,
7: 첫 번째 분입니다.
8: 살려준 은인에게.
7: 계속 시시콜콜 하면 계속 그렇게 살려줬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 분.
8: 네.
5: 아, 첫 번째 분도 안 흔들리네요. 흔들었는데 우리가.
10: 연결이 되지 않아. 되지 않아 연결이. 왜 두 개 다 되지 않아.
6: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5: 연결 흔들기 성공.
6: 와,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6: 네, 걸투쇼입니다.
11: 아, 두꺼운데. 예, 그랬어요. 또 있죠.
6: 네,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더.
11: 아, 그럴 수도 있죠.
5: 아, 그럴
8: 수 있죠.
5: 그러면 본인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게 연기를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챙겨주는 건지 아니면 잔소리인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통제가 많이 심해요?
11: 물론 뭐 사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 네.
11: 네,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뭐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챙기는 것 같아요.
8: 뭐야?
7: 맞아. 그냥 받지 말지. 예원 씨랑 그냥 토크나 더 하게.
8: 아, 진짜. 아,
11: 왜냐면요. 네. 제가 180에 90kg였거든요. 이 여친을 만나기 전에.
7: 네.
5: 살이 좀 있었다.
11: 예. 근데 제가 15kg 뺐어요.
7: 아,
5: 아이, 관리를 해주고 좋은 거네.
6: 진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11: 그러긴 한데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7: 네.
11: 네,
7: 뭐. 사투리가 나오시는 거 보니까.
5: 어디 전라도 어디예요?
7: 지역이 딱 나오는
11: 데예요. 광주.
7: 광주여라.
5: 아, 딱 광주여라.
11: 네, 광주여라. 예. 네.
5: 그 우리가 그 사연을 때 들어보니까 그죠? 네. 우리가 연기한 걸 들어보니까 아, 나를 챙겨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공감이 돼요?
11: 예, 네, 맞아요.
8: 아?
6: 허천났다고 오늘 쓸데없이 잔소리 했었어요.
11: 아, 예. 네, 근데 좀 잔소리가 싫어요 지금도.
7: 베레베레했네.
5: 그래도 혼자 오래 살았어요?
11: 아, 모태솔로입니다.
5: 오. 근데 모태솔로인데 이 여자분이 모태솔로를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7: 여러 번을 구했네.
11: 예, 네,
5: 그럼 감사한 분이네.

0: 아, 그런가요?
1: 예. 네. 아, 솔찬이 복 받으신 양반이구만. 맞다, 저.
2: 그냥 암소리 말고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해요.
0: 아, 예. 형님 말씀 들을게요.
3: 아유, 잘 안다
1: 끊고 여자친구한테 아. 고맙다고 문자나 한 통 하소.
4: 아, 싸게 싸게.
0: 예, 알겠습니다.
2: 예. 예. 그런 여자가 없어요.
3: 예. 아, 예. 맞아요. 예. 어,
0: 감사합니다.
2: 예, 끊어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자, 오늘 예원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 아,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2: 예. 곧 또 봅시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네네. 네, 네. 우리 수찬 씨 수고하셨고요. 우리 범이 고생하셨고요.
4: 감사합니다.
2: 네, 나도 고생했어. 아하.
5: 김 대표, 그 회능에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선언.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8: 올리비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9: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9: 주문할게.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12: 프리셋 업!
13: 황재성의 황제.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오전에 정신없이 조는 분들 많이 보이시던데 다들 개표 방송 보느라 잠을 잘 못 주무신 거겠죠? 이거 해준다 저거 하겠다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던데 당선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들 공약 잘 지키나 열심히 지켜보자고요. I'm watching you!

0: 헤어스타일의 대대적 수정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샵에 가서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자라나 있던 머리를 조금 자르고 이제 길이는 조금 더 길러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헤어 닥터께서 길이를 조금 더 길러야 한다고 말씀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다 라면서 지금 길이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스. 어제 진짜 개표 방송 진짜 뭐 거의 박빙 팀 있더라고. 누군지 몰랐는데 제가 그 밥 먹으면서 저녁에 그때 딱 TV에 보였는데 어떤 후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0.1 차이 나. 그때도 느꼈듯이 만약에 내가 저 후보였으면 얼마나 살 떨릴까. 저거는 진짜 몇 표 차이로 이렇게 싹 뒤집힐 수 있으니까. 한 표 차이도 있어요? 한 표 차이로? 논산에? 우와. 여러분 한 표 차이도 있대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바로 이어갈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계속 맞고 싶은 매콤 매콤 한 누룽지 팝 매콤 고속 바삭 짝구 당기는 팝팝팝 팝, 팝, 누룽지 팝
6: 달콤 매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7: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2: 레노.
1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2: 르노.

0: Wonder Power.
1: Yes! I'm gonna be your paparazzi.
2: 오늘도 황제 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아원양식 불고기

0: 7시에 집에 왔습니다. 어휴, 꿀잠 자고 황제 파워 이잼
1: 좋았어.
0: 아니 개표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홍이상공님 밤새 개표 사원으로 근무하고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1: 야, 진짜 우리

이정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은기남님, 이정민님도 웰컴. 김동준님, 빵디, 아니 오늘 좀 젊어 보이네요. 40대 중반 정도? 제 나이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동주씨 지금 이거 얼마 전부터 계속 요주의 인물로 어서오세요 동준씨.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있습니다. 총 6명의 빵디가 보일 텐데 그중에 지금 자고 있는 빵디 몇 명인가요? 1번 1명, 2번 2명.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행진하고 있는 방댕이 다시 내게 돌아와. 지금 그 사람들은 너를 잘 몰라. 너 있게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황제파 어뿐이야. Everybody come on. 1184 1184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오늘 군대 갔어요. 매일매일 서로 보고 싶을 텐데 어떡하나요? 그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을 시절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1184님 지금 핸드폰 갖고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부모님들도 다 괜찮대요. 며칠 지나면 주영, 방디 저 오늘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0: 다음 곡입니다. 파파야 사랑 만들기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랑을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보십시오. 우리 조카들 정말 육지로사님 황제파워가 너무나 좋다는 7살 아들내미랑 같이 출첵. 우리 기은이네요. 기은이. 기은아 사랑해.
1: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0: 최은주님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막 뛰어왔네요. 아무리 급해도 빵디 라디오를 들어야죠.
2: 좋았어.

최정희님께서 저도 어제 투표 참관 알바하고 왔어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니 별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 이 개표 결과보다 거기 오신 분들의 이 재미 포인트가 좀. 배지희님, 친구가 하도 황제파워 들으라고 해서 고릴라 보라로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내일 듣게 될 것 같아요. 빵디 좋았어. 또 지희님 또 이렇게 친구 통해서 오시면 또 특별 서비스 있는데 바깥에 드렸습니다. 자, 김정자님, 김석훈님, 이윤지님 어서 오십시오. 김수경님, 박성민님도 어서 오세요. 1427님, 급체로 3일째 힘이 듭니다. 속이 뻥빔 한방 날려주세요. 저는 체하면 진짜 괴롭더라고요. 갑니다. 속이

있지? 자, 끝까지 입장하고 계십니다. 리치팡님, 전우주님, 이려형님, 유형수님. 자, 유형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유형수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와, 진짜 오늘 출첵 좀 숨 막힌다. 맛있게 드십시오. 야, 간만에 여러분 진짜 숨도 안 쉬고 여러분들 출첵 부르고 문자 읽어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검색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면 여름 썸네일 보인다고 했죠. 자고 있는 빵디 몇 명인지 찾아라. 문제 내드렸습니다. 1번 1명, 2번 2명. 정답은 1번 1명이었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장우채님, 공은현님, 1913님, 2535님, 4413님 축하드립니다. 아낌없이 선물을 넣어드렸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칠게요. 1부 끝곡 에릭남 천국의 문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워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황제평호 2부가 시작됐습니다.
1: 차례.
0: 작고 소중한 나의 2부 시작할게요. 2130님, 저는 어제 투표 사원으로 일했는데요. 원피스 입고 허리 꼿꼿.
2: 아, 27년생 100세 할머님께서 오셨어요. 이야, 그 뭔가 저희 옛날 어렸을 때도 마을에 이제 100세를 넘기신 할머님 할아버님이 한 분씩 계셨는데 막상 이렇게 뵈면은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영험한 기운이 진짜 건강하시고 할머님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오래오래 네 더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시겠습니다. 만수무강 빔 정정하게 그냥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십시오. 황호정님, 저 어제 투표하고 나오는데
3: 내가 까놨다. 영양제는 네가 싸. 기집애.
0: 이런 언니가 옷을 입고 어서 오십시오. 저쪽입니다. 용지 드릴까요? 네. 투표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시고요. 네. 멀쩡한 모습 보니까 아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하기는 하네요. 아 호정님. 상상했습니다. 덕분에 상상하니까 그 욕쟁이 할머님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막 욕하시다가 저 외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러십니까 손님? 이것처럼 아 너무 웃기네요. 자 아,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

보겠고요. 2부. 오늘 2부는 도대체 어느 세월에 화합을 맞출까 싶음. 지난주에 녹음하는 걸 제가 살짝 보기는 했는데 사중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2개월 여우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사우나 왕언니. 이 사우나에 여성분들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문자가 많이 옵니다. 0752님 그런 언니들한테 잘 보여야 목욕 가방 넣을 자리도 준다고 함. 그 위에 이렇게 사물함 위에 이렇게 놓을 자리를 줘요? 그럼 건달 같은 분이세요? 뭐예요 대체? 황호정님 발이 엄청 넓고 오는 사람 다 챙기는 언니 있어요. 음료도 잘 쏘시고. 저기 203호 왔네. 무슨 빌라? 저기 가가지고 에너지 음료 하나 집어먹어. 내 이름으로 다뤄. 그냥 수영장은 없어요. 그냥 옷 입고 만나서. 아 수영장은 고인물들이 있군요. 텃세도 심하고. 아 여긴 좀 조직이 체계화 됐나 보죠. 야 여러분 제가 지금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본 진짜 사실입니다. 사우나 왕언니 수영

0: 여러분, 이 음악이 나가는 동안 이 사우나 왕언니와 수영장 왕언니에 대해서 제작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야, 이 여자들의 세계도 엄청나네요. 네, 이 왕언니 분들, 신입분들 들어오면 좀 잘 좀 해주시고, 마음을 너그러이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스 오브 황제팀 사중창단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노래 제목 맞추는 사중창 코너 해보겠습니다. 맞추면 여러분, 그냥 선물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합창단 단원 4명이 각자 외치는 한 글자를 잘 캐치해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네 글자고요. 거기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하지 않은 팀 아닙니까? 본인들도 못 맞추면서, 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등살에 못 이겨서 탈출한 것 같은데. 예, 수영장 왕언니도 있고 사우나 왕언니도 있고 여기 합창단 왕언니도 또 있다고 합니다. 무슨 왕언니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성분들 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니시는 거고, 이 왕언니들은 또 월급을 받는 분이야.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잖아요. 약간 보니까 그 장소에 실세 요후 아니면 우인데 우구우후요요. 자,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이번에 소리 없이 길게, 음 없이 소리로만 길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1: 요.
0: 요밖에 안 들리는데 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고 싶어도 저희 진짜 귀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시간에 힌트 드리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바로 화음을 넣어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화음 넣어서 하나, 둘, 셋.
1: 요.
0: 아니, 요밖에 안 들려 대체. 뭐야 이게 대체.

0: 어떻게 이걸 맞췄지? 다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화음을 넣어서 제대로 옆 사람 목소리를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화음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1: 요.
0: 우. 요. 우, 우, 으 아니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고 지금 제작진이 신기하게도 빵디 다 맞췄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뭘 맞췄는데 지금 요밖에 안 했는데 으우요 아! 여러분 아예 없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답을 확인했고요. 아, 같은 글자가 두 개가 반복이 되는 네 아까 그 우요는 맞습니다. 이제였는데 네 명이서 두 글자를 외치니까 어쩐지 안 들리더라고. 일단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90년대 혼성그룹 네 그리고 테트리땡 게임처럼 아니에요. 자 경홍님 이게 왜 이런 현상이냐 네 이 요도 두 명이서 같은 이 요 한 글자를 한 거고 다른 글자도 또 두 명이서 한 글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뚱땅 뚱땅이면 뚱을 두 명이서 했을 거고 땅을 또 두 명이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요런 느낌의 우요가 반복.

0: 네 분이 서로 눈치 보면서 겉돌기 바빴던 그 노래, 그리고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페이크를 가져와가지고 네 글자 노래인데 아 두 글자만 발음이 됐던 그 요상한 노래 과연 뭐였는지 앵콜송으로 정답 공개합니다. 갑니다. 하나 잠깐만요. 0403님 정답 뿌잉뿌잉 거의 다 왔어요. 이분 보니까 맞추고 노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1: 뿌요
0: 오늘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사중 창단이 불러준 노래 제목 바로 뿌요

자, 혼성그룹 유피가 부른 뿌요뿌요. 당시에 그룹 이름을 유피가 아닌 업이라고 읽으면은 기성세대, 유피라고 읽으면은 신세대였죠. 네, 이 노래 작사 작곡은 H.O.T. 캔디, 행복을 쓴 장용진 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용진 씨의 노래를 다 좋아합니다. 이런 그 말랑말랑한 노래들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언뜻언뜻 H.O.T. 노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H.O.T.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울려버리죠? 그리고 유피가 뿌요뿌요 말고 캔디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울리죠? 네. 7772님 정답 뿌요뿌요. 97년도에 군대 가면서 들었던 곡입니다. 네, 나라를 지켜 뿌요뿌요. 지켜 뿌요. 네. 8576님 갈수록 모르겠는데 사중창단 합창 실력,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 이젠 구분이 안 되기 시작. 귀가 저희가 진은경님 Congratulations! 이즈나의 맘마미아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듣고 우리는 3부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왕언니의 이슈가 이 사우나, 수영장, 그리고 사중창단 어디든 존재하는 이 왕언니에 대한 문자들이 도착하네요. 5792님 우리 동네 사우나 15년 단골인 저는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막내 새댁이에요. 여러분, 대체 이 사우나의 왕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며 언제부터 살아계신 거며 이분들의 특정한 직업 대체 뭘까요? PD수첩 말고 저 빵디수첩, 네, 왕언니가 알고 싶다로, 네,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부치면 파워팸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개인 웨딩플라워 사업까지 하고 있는 욕심쟁이 웨딩 플로리스트 류현서라고 합니다. 원래 임업을 전공하고 수목원에서 나무를 관리하다가 꽃에 관심이 생겨 플로리스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상견을 했고 지금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웨딩 플로리스트는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녀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제가 일을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웨딩 사업도 꽃 하나하나 정성껏 신경 쓰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황디, 지금껏 잘 해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그리고 개인 사업도 대박날 거라고 꽃게 빔 쏴주세요. 그리고 오빠, 멀리서도 응원해줘서 항상 고맙고, 우리 결혼 준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신청곡은 도영의 세번

0: 자, 오늘은 류현수님의 신청곡 도영 새봄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연수님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한번 상상을 싹 해봤습니다. 이 웨딩 플로리스트로서 이렇게 꽃을 싹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상상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이게 직업이 굉장히 사실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직업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하시는 분의 그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결혼식장의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예식장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식장의 거의 인테리어의 8알이 진짜 이 꽃이 차지하지 않나, 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 들어서 좀 느끼는 건데 꽃과 이런 나무들의 중요성이 저는 이제 좀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결혼식이 갔는데 되게 예쁜 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송이씩 나눠주는 그런 결혼식이 있었어요. 집에 진짜 갖고 와가지고 화병에 이렇게 싹 꼽아놨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그 신랑 신부의 마음이 사실 직접 이게 한 분 한 분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이런 걸로 대신하니까 이게 참 예쁜 커플이 너무 좋다. 와준 거를 너무 고마워해 주네. 이런 느낌도 들고. 자, 아무튼 우리 연수님. 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사랑도 지금 열심히 장거리 연애를 또 하고 계셔가지고 힘든 와중 속에서도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씩씩하게 앞으로도 사업을 이제 꾸려나가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응원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님 항상 힘내시고 황제파와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응원빔.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겠고요. 3부 15초만 노래하면 선물이 들어오는 코너죠. 도전한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밝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언제 변함없이요.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끝나게 도전 한국!
4: 자, 여러분 사전 섭외 없이 빵댕이들에게 전화해서 노래 한 곡을 요구하는 코너입니다. 도전한 곡 3부에 해볼게요. 제가 전화를 여러분께 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받으시고 자, 제 구령에 맞춰서 노래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15초 정도. 그럼 선물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황제 파워에 단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낸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전화가 갈 수 있다는 거. 자, 02로 가는 전화. 2시부터 6시까지는 저고요. 전화 받으시면 블루투스 바로 해제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4: 아,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5: 아, 안녕하세요.
4: 자, 지금 도전한 곡 하고 있고요. 바로 네. 갑니다. 도전 한 곡! 3, 2, 1 액션! 출발!

0: 성공! 아,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저 대구 사는
0: 네.
1: 두 아이 엄마입니다.
0: 아, 아이둘맘님?
1: 네.
0: 네, 아니 그 노래를
1: 왜... 손남매맘이요, 손남매맘.
0: 네. 섬남매?
1: 네, 손남매. 아, 손이라서 네.
0: 손남매맘님?
1: 네.
0: 아니, 왜 노래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어요?
1: 아, 사실 제가 처음 보내보는 거라가지고
0: 네.
1: 노래를 이제 15초 하는 건 알았는데 뭐 중간에 하는지 몰랐어요.
0: 아, 도전 한 곡 도전 한 곡 외치면은 바로 하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대구시겠네요, 그럼?
1: 네.
0: 여기 서울은 날씨가 좀 흐리거든요.
1: 아, 네.
0: 아, 오늘 이 창법 자체가 약간 귀신 창법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어, 지금 너무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는데 방에 저 혼자 있거든요.
1: 아, 네.
0: 지금 방금 노래 부르신 제목이 뭡니까?
1: 어, 다비치의 타임캡슐입니다.
0: 아, 다비치의 타임캡슐요?
1: 네, 제가 음을 아, 좀 가사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0: 아, 전혀 상관없고요. 개사에서 너무... 부르셔도 되고.
1: 아, 네.
0: 아니, 가성과 반가성을 넘나드는 부분에서 저 귀신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노래를 굉장히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 때문에
1: 네.
0: 살짝 제가 오한이 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 감사합니다.
0: 네.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손남매 맘님께 저희가 성공했기 때문에 선물 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안녕!
1: 아, 안녕.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어, 방금 그 옷 입은 왕언니 같은 느낌이었으면 실컷 같이 놀다가 네, 안녕히 계세요. 라고. 김동준님, 크크크크. 불안이 그대로 전해지는 창법이네요. 크크크크. 류은서님, 사투리 너무 창겹다. 크크크크. 네, 각양각색의 우리 방댕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방댕이 바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출발!
2: 2, 1
3: 액션!
0: 아, 여긴 또?
2: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들었니.
0: 자, 될까?
2: 잠깐은
0: 유성아! 우와! 아니, 뭐야 이분? 여보세요.
4: 아, 네, 여보세요. 그 노래 부를 사람 그 이름 나이 뭐 그 적어서 보내라고 문자가 왔길래.
0: 아니 지금
4: 휴게소에 혹시나 해가지고 휴게소에 차 대고 듣고 있었습니다.
0: 아, 휴게소에서 그럼 차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4: 네, 그렇습니다.
0: 혹시 밖에서 누가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4: 어, 예,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0: 아니 이게 사실 그 보통 사람이 네
4: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0: 아, 잠겼는데 이 정도예요?
4: 아, 그 연습할 때보다 좀.
0: 야, 아, 실력을 지금 여러분 100% 우리 김 기사님이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그 애칭이 김 기사인 거 보니까 혹시 운송업에 종사하시나요?
4: 아, 예, 맞습니다.
0: 아, 연습까지 했는데 이거 혹시 좀 안타까움이 좀 남았습니까?
4: 아, 근데 한 곡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곡에 기회를 드려야죠.
0: 자, 일회용 고음이었군요.
4: 예, 일회용입니다. 저 하루에 한 곡 딱 됩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그걸 저희한테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 기사님.
4: 예.
0: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4: 안녕!
0: 별내, 김 기사님께서 첫눈에 사랑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다음 방댕이 또. 아, 이거 종잡을 수 없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화주세요. 다음 또 이게 소찬이 누님 나와주셔야 되는데.
5: 3, 2, 1. 액션!
1: 다 돌려놔 너를 만나.

0: 어, 노래를 아주 정직하게 부르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어, 이 노래를 평소에도 좀 자주 부르시나요?
1: 아, 네, 노래방 18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애창곡이었군요.

0: 아, 네. 아니, 아, 매번 연습했어요.
1: 아, 그래요?
0: 어, 네. 전화 기다리면서.
1: 네.
0: 전 전화 오면 이거 꼭 불러야지. 그리고 다른 분들 노래 부를 때 매번 이 노래 연습했거든요.
1: 아, 근데 원키로는 연습을 안 하시고 낮추셨군요.
0: 아, 네. 안 됩니다.
1: 아, 아니, 뭐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창법이 너무 정직해가지고.
0: 네.
1: 직업을 저희가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유추를 좀 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0: 어, 어떻게 아셨지?
1: 오, 대박. 아, 진짜예요? 아, 진심으로 어, 네. 저희 제작진이
0: 네.
1: 아, 창법이 너무 정직해서 이게 약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닐까 추측을 해봤는데 맞습니까?
0: 어머, 네.
1: 와, 진짜 대박이다.
0: 아, 진짜 찐이에요.
1: 진짜로요?
0: 어, 네.
1: 와, 우리 진짜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0: 어, 진짜 대박인데요?
1: 와, 시어머니.
0: 아, 그래서 저 매번 노래 연습할 때 이 네. 노래 안 되면
1: 네.
0: 아이들 동요 부르려고 했거든요.
1: 뭐 부르려고 하셨어요?
0: 그냥 나비야?
1: 아, 나비야. 어쩐지 안에 살짝 동요가 좀 있더라고. 김현정 멍에. 멍이 아니고
0: 아,
1: 멍멍이였습니다. 멍멍이.
0: 어머.
1: 와, 진짜 대박이네요. 역시 우리 제작진들도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네, 대단합니다.
0: 어, 네.
1: 네, 우리 시우 어머니.
0: 네.
1: 성공하셨기 때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끝까지.
0: 응원합니다.
1: 어우, 고맙습니다. 끝까지 황제파와 함께 해주십시오.
0: 네.
1: 안녕.
0: 안녕.
1: 아, 어쩐지 목소리가 이 목소리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하면은 기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죠.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자, 다음 방등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출발.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대박.
1: 자, 지금 블루투스 잠깐 해제할 수 있습니까?
2: 네.
1: 자, 해제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도전! 네. 한국!
3: 3, 2, 1
4: 액션!
2: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게 해. 창밖에 비가 내리며 무두커니 창밖 이대야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네가 지어줬다 그 노래.
1: 성공!
2: 감사합니다.
1: 저기
2: 아, 나 진짜 저런.
1: 어, 저 죄송한데 노래까지 한번 이어볼 수 있을까요?
2: 어디까지요?
1: 노래까지요.
2: 창밖을 보며
1: 래프터
2: 오는데.
1: 래프터 한번 가시죠. 래프터 다시 한번 래프터. 가시죠. 어, 그 약간 끙끙 앓는 랩이 예. 너무 압권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큐.
2: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마치 열사병에 걸리면 이런 느낌일까요?
2: 아,
1: 약간 네. 독감 센 거 걸렸을 때
2: 네.
1: 그때 억지로 노래 시키면 누워서 부르는 노래가 약간 이런 창법일 것 같아요.
2: 네.
1: 진짜로 듣고 싶지 않다고 누가 슬픈 노래 들어가지고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아 진짜 이거 너무 신선한 창법이었고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1: 네.
5: 지유 아빠.
1: 시우 아빠요?
5: 지유.
1: 지유?
5: 예, 지유 아빠.
1: 아, 아까 시우 엄마랑 통화를 해가지고 지유 아빠군요.
5: 아, 아닙니다. 그분하고 상관없습니다.
1: 네네네. 아니 지유 네. 아빠님은 이 창법이 이거 본인이 개발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됩니까?
5: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그렇게 되네요.
1: 아, 그래요?
5: 네.
1: 아니 진짜. 아 진짜 막 그 아주 지독한 감기 걸렸을 때 부르는 것처럼 뭔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끙끙 앓는 이 창법이 너무 네. 지금 본인도 좀 생각해도 좀 웃기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웃으시던데.
5: 아 제가 불러서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조금 거시기 하긴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또 아까 노래도 싱잉도 살짝 들어보니까 거긴 또 멀쩡하게 건강하게 또 부르시네요.
5: 아 저희 랩만 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1: 좀. 아 랩만요? 다른 랩도 네. 그러십니까?
5: 아, 근데 다른 랩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1: 아, 이 노래만 하시는구나.
5: 네, 이 노래만 합니다.
1: 아, 이거 랩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원래 노래부터 시작하는 곡인데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 랩부터 네. 시작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이거 연습 좀 하셨어요?
5: 아니요, 저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나 전화 오면 네. 뭘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 어제 반응이 아주 굉장히 폭발적이고요. 092님께서 생각도 못한 창법이라고 해주셨고요. 7118님께서 테이프 늘어진 창법이라고 지금 해주셨고 황호정님은 슬픈 하고 던지는데 듣자마자 무너졌다고. 저는 어떤 그 유언을 남기는 유언을 할아버지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아니야? 네. 아니 너무 너무 어쨌든 그 애절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성공해 주셨기 때문에 지우 아빠님
3: 네.
1: 큰 웃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3: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 빗길인데 네. 곧 비 오는데 혹시 지금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3: 수원입니다.
1: 아니요 아니요 장소 수원 전체에 예, 계시는 건 아니죠?
3: 산인데 옆에 잠깐 주차하고 있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네 안전운전 네. 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
3: 안녕.
1: 슬픈 노래 한 번 더 듣고 싶네요. 자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랄라 세션 아이유 애타는 마음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못 살래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지구가 푸른빛을 잃는다면 아픈 건 지구가 아닙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 정보.
2: 정신없이 바쁠 때 흔히 눈 코 뜰 새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 표현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 말의 어원을 두고 눈 코가 사람의 눈과 코가 아니라 어부가 다루는 그물의 눈과 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물의 매듭은 코, 그 사이 구멍은 눈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부가 방금 썼던 그물에 눈과 코를 손질할 틈도 없이 다시 그물질해야 할 정도로 바쁜 상황을 표현한 데서 유래했다는 거죠. 오늘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겠지만 그만큼 더 알차게 채워지는 하루가 되길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Papa,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황재성의 황제파워.
9: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4일 주간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 날씨에 가죽 재킷을 껴입고 오셨네요. 잠깐만 팔 들어보시고서 아유. 525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팡디, 어제 멜론 선물 보낸 팡댕이에요. 배송 중에 한 박스가 누락돼서 과일 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라디오에 황재성 씨한테 갈 거니까 신경만 좀 써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10: 아니 팡디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도 팡댕이여유.

0: 솔직히 빵디 자작극처럼 보인 거 저도 인정해요.
1: 근데 그걸 왜... 아니 제가 인정 안 하는데 왜...
0: 하지만 이번 멜론만큼은 진짜 제가 보낸 100% 제 돈 재산 찐 선물입니다.
1: 아, 저를 대신해서 자작극처럼 보였다고 대신 인정도 해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했다면 이 신바타 사연까지 제가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 이거 제가 보낸 겁니다. 이렇게 음모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감사한 간식거리고, 다시 한번 보내주신 거, 그리고 그동안 보내주셨던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먹을 복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118님, 이 사연도 자작극 아니야? 황디 휴대폰 뒷번호가 뭐더라? 5250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네, 우리 빵댕이들만 있다면, 간식 보내주는 빵댕이들만 있다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라는 뜻을 담아서 제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들을게요.

0: 전략까지. 선거 개표 방송 보느라 피곤했던 당신. 자, 이제 퇴근이 머지않았습니다. 힘내요. 퇴근 시간까지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입니다. 월드팩 가자! 자, 오늘 월드팩 처진 딸비.
1: 빵꾸성 오늘 남편이랑 같이 퇴근해요. 남편도 애청자로 만들어볼게요.
0: 시아님 그런 전투력 아주 좋습니다. 칭찬해 칭찬해. 좋았어.
2: 아 너무 웃기다.
1: 정경수님, 우리 공장에도 78살 왕언니가 있어요. 4시엔 순천의 아들 빵디 들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채널 절대 못 돌려요.
0: 이야, 이런 왕언니들은
3: 다 목이 타 계속 타 들어가 내 민소.
2: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제동이냐?
4: 네, 형님. 형님 뭐합니까?
2: 그냥 있어.
4: 그럼 클럽 안 갈래요?
2: 너랑?
1: 극장 가도 왕언니가 있어요. 기구 설명도 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너무 고마우신 분입니다.
0: 야, 이 왕언니들이 이게 진짜 월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할 일을 지금 자진해서 하고 계시니.
1: 민명이님, 저희 사우나 왕언니는
0: 헬스장을 좋아하는 왕언니 분들께 바칩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십시오.
1: 자, 조혜련님의 아나카나로 출발할 겁니다. 자, 이분도 거의 왕언니, 예비 왕언니 후보죠. 강력한 전국구 불가마 왕언니 느낌인데.
5: 잘 부탁합니다.
1: 이은주님, 빵디 일산은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하더니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우, 우산 없는데. 아까 제가 방송 중에 불현듯 오늘 이선희님 오늘이 생일이라 뷔페 가서 혼자 실컷 먹고 왔네요. 저녁 안 먹어도 배부르네요.
0: 선희님 오늘 생일입니까? 근데 왜요? 혼자 가서 밥 먹었어요. 이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설마 지금 오늘 없는 겁니까?
6: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0: 이선희님께

0: 김은자님. 우리 언니 경로당에서 왕언니한테 깐죽댄다고 경로당 출입금지 당하셨어요. 며칠 몸져 누우셨다가 김영감님이 불러줘서 여주분이 암전히 다니고 계세요. 대체 이 왕언니의 권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경로당의 출입을 통제하고 떡을 맞춰오시고 수영을 하고 떡과 커피를 즐기시고, 아니 대체 헬스 기구도 알려주시고, 대체 왕언니는 신비로운 그 어떤 요정 같은 존재입니까? 대체 누구야?
1: 엄마
0: 민명인님, 저희 사우나 지금 리모델링 공사 시작해서 세 달 동안 못 가고 있어요. 언니들 보고 싶어요. 이럴 수가. 왕언니를 주축으로 수많은 자매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왕언니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군요. 이럴 거면 나 어릴 적 꿈을 왕언니로 정할 걸 그랬습니다. 터보 나 어릴 적 꿈 절대 될 수 없겠죠? 내 어릴 적 꿈은

7792님 왕언니 아무나 못합니다. 대문자 이성격에 화통한 목소리 크기 동네 소식까지 달아야 하면서 나이도 적당히 많아야 하는데 사우나 단골이야 하고 돈도 잘 써야. 자 이제 그럼 궁금한 거, 그럼 이 왕언니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아니 시작이 있을 거 아니야. 성경에도 이게 흙으로 사람을 빚잖아요. 그게 처음이잖아. 아니 이 왕언니의 탄생이 처음에 시작이 있을 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언니 무리로. 이 왕언니는 뭐예요? 신이에요? 이경훈님 줌바 댄스 처음 갔을 때 못 모르고 앞자리에 서 있다가 꾸역꾸역 났어요. 앞자리는 왕언니들 자리거든.

0: 맨 앞자리를 또 차지하시나 보죠. 잘 안 보이시고. 아. 야, 왕언니를 진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올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1위로 왕언니를 꼽겠습니다. 저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 비슷한 집단에 갔을 때 무조건 왕언니를 찾겠습니다. 용승진님, 빵디 덕에 내일 수영장 왕언니 어깨에 힘들 가겠네. 깨깨깨깨. 장미선님, 줌바 댄스에서도 왕언니 있는데 그 앞에선 힘들단 얘기도 못해요.
1: 이거 군기반장까지. 이야, 진짜 이 엔잡너.
0: 야, 오늘은 왕언니로 대동단결입니다. 전국에 계신 왕언니들 만수무강하십시오. 아, 군기라기보다는 왕언니가 80대인데 그 앞에서 뭐 예순이나 50인 감히 내가 어린이인 내가 저 언니도 지팡이 안 짚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힘을 못... 와...
1: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왕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8611.
1: 광은이는 그냥 자연스레 정해집니다. 아우라가 달라요.
0: 이제 알았습니다. 광은이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1: 광은이는 진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네요. 광은이를. 사부사미님, 우리 부서 왕언니는 연차도 안 쓰고 아프지도 않은 무슨 금강불개세요? 아니 아니 연차도 안 쓰고 아프지도 않으면 이거 울버린도 아니고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6580님, 왕언니가 춥다면 선풍기를 절대 못 켜요.
0: 지금 투고도 지금 오고 투고도 오고 있고요.
1: 최난숙님, 에어로빅, 줌바 댄스, 스피닝, 요가, 수영장 가보시면 아 저분이다 싶을 거예요. 맨 앞줄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계세요.

이거 안 되겠지. 그래, 왕언니 분장 갑시다. 이거 지금 저한테는요, 여러분, 전설의 그런 유니콘 같은 지금 존재가 됐거든요, 왕언니. 아니, 왕 형님은 없죠. 왕 언니만 있잖아요. 아, 좀 달라요? 지금 각종 모임에 지금 왕 언니들이 있는데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왕 언니를 제가 보면 꼭 여러분께 후기 알려드리겠고요. 다음 분장은 네, 지금 왕 언니랑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왕언니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 일도 아닌데 진짜 그 무리해서 정신적 지주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서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마시게 행복하게 신맛탱.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저도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0: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트립박스,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는
1: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믿고 거른다라는 말 많이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아서 선을 긋는다. 가뜩이나 피곤한 세상 이렇게라도 에너지를 비축하고픈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요, 채를 거르고 거르고 또 거르다 보면 남는 건 찌꺼기뿐일 때도 많습니다. 마음에 찌꺼기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물 받아놓고 다시 한번 휘휘 잘 섞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0: 소랑 괜찮아 박소현의 러브게임 목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3200님 에너지를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한테까지 아끼려고 하진 않아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까요. 그쵸. 한 출판사 편집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충 알고 좋아하고 다 알고 싫어하자. 열린 마음으로 예. 좋게 좋게 받아들이고 뭔가를 싫어하고 비판할 때는 다 알고 확실하게 파악을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오늘의 영수증 주제는 내가 걸은 영수증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사고 싶었는데 참았던 거. 실제 소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생각만 했던 지출을 보내주세요. 아까 비가 여러분 갑자기 막 쏟아져가지고 우산을 사 말어 아 좀 기다려보지 뭐 하고 우산을 안 산 분도 계시고 우산을 산 분도 계시고 그죠? 실제 소비까지는 가지 않은 생각만 했던 지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521님이 언니 오늘따라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고 바람이 엄청 불어서 다른 곳으로 안 새고 집으로 곧장 들어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여러분 좀 위험한 거 아시죠? 뭐 위에서 뭐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 내리고 이런 날은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더 집중해 주셔야 되고 갑자기 또 바람이 부는 지역이 많이 있나 봅니다. 이럴 때는 빠른 귀가를 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예 약속 다 취소하시고 얼른 집으로 가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3521님께는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요즘 주식
0: 키움증권.
1: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한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교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의 광고.
3: 생활 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후배 하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친구 있냐고. 없으면 보험팅을 해주겠다고. 여기서 보험팅이란 결혼할 상대를 만날 때까지 소개팅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나야 좋다고 했죠. 첫 번째 소개팅은 꽝. 서로가 너무 다른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소개팅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수학 전공의 대학 졸업반이고 교생 실습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워낙 수학 과목을 좋아해서 만나기도 전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종로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아, 물론 제 생각에요. 저녁 뭐 먹을까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1: 전 다 잘 먹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갑시다. 호기롭게 데리고 간 식당은 종로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중국집.
2: 여기 삼선 짬뽕 하나랑요.
0: 아, 뭐 드실래요?
1: 물만두?
2: 아, 물만두 하나요.
0: 맛있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신청도 했죠. 5월 5일 왕십리에 있는 CNN이란 카페에서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죠. 그녀의 언니와 통화를 했고요. 8시. 여전히 안 왔습니다. 또 전화를 했죠. 이번에는 어머님이 받으시더라고요.
3: 아이고, 그 우리 애가 그렇게 바람 맞힐 애는 아닌데. 아유, 뭔 일이 있나? 저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0: 하지만 9시, 10시, 11시가 되도록 그녀는 오지 않았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라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

0: 제가 지금은 바쁘고요. 앞으로 만날 일 없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계속 만날 생각이 있다면 그때 얘기할 테니까 이따 밤에 전화하세요. 이 정도 했으면 다시 전화 안 할 줄 알았는데 밤에 또 했더라고요. 아니, 앞으로 선생님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5시간을 기다렸어요. 5시간을. 미안해요. 안 그래도 엄마랑 언니한테 엄청 혼나고 반성 많이 했어요. 아, 대체 어제는 아니 왜 안 나온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예? 그게 물만두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물만두 시켜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며 바람 맞히려고 일부러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고분고분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나도 실수였구나 싶고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회에 갔는데 제가 그만 잠이 든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어제 야근을 해서 그만, 아유.
1: 이제 1:1.
0: 예?
1: 저도 잘못 하나 했고, 그쪽도 잘못 하나 했고, 그래서 1:1이라고요.
0: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보는 장사 같았지만, 오케이, 그렇게 퉁 치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만나기 시작한 우리. 그해 마지막 날 함께 지리산 등반을 떠나 1995년 첫 일출을 바라보며 첫 키스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청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 얼마 전 결혼 30주년도 맞이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우리 아내가 27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세 남매 중 막내가 벌써 27이네요. 조금 지나면 이 아이들도 둥지를 떠나고 은퇴한 우리 둘만 남겠죠. 그 생활도 기대가 됩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신혼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인생 2막이요.

너는 내 운명 하하였습니다. 오늘 박재희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1994년이면 꽤나 오래전 러브스토리인데요. 노래 중에 1994년 어느 늦은 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늦은 가을부터 예, 소개팅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사연의 주인공이 지금 문자를 주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성 목소리로 듣다가 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지방대학의 출장이라서 문자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지금도 섹시라는 호칭으로 아내를 부르고 있습니다. 3년 같은 30년, 6년 같은 60년, 섹시, 그리고 수진, 성진, 상진아. 사랑합니다. 이게 3남매 이름이군요. 그죠? 수진, 성진, 상진아. 아니, 선생님, 예전에도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겸임 교수로 선생님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물만두 시켜줬다고 약속 5시간, 아예 안 나오셨잖아요, 이분은. 진짜 늦게라도 나온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은 2년이에요. 저 아내가 이제 선생님인 건데, 아, 남편이 6, 7년생 양띠, 예, 아내분이 70년생 개띠. 예. 그래서 양치는 개 커플이라고. 지난주 화요일이 결혼 30주년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사랑꾼이어가지고 로맨티스트고 예 진짜 참 어떻게 정말 시트콤 같은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주무셨어요. 그 코고는 소리 그렇게 고신 거죠? 예 제가 냈는데 이게 내신 거죠? 예 너무너무 재밌는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박재희님 감사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무진입니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0: 헤이 주땜무였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샤이니즈 컴백. 샤이니가 돌아왔습니다. 한 1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앨범 명도 애트모스고, 예, 타이틀곡도 애트모스입니다.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청량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 쫙 내리고 난 뒤에 들으면 정말 좋은 샤이니가 할 수 있는, 예, 최고의 음악입니다. 7504님 외에 많은 분들이

0: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자,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시옷 이응. 온몸에 땀을 흘리면 이걸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 혹은 차가운 물로 이거 딱 하고 나왔을 때 몸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개운해지는 그 기분 최고죠. 하루의 더위와 피로를 한 방에 씻어내주는

0: 플라워 샤워 현아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샤워였거든요.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맨날 한다며 7670님 샤워하러 들어가면 딸은 20분 아들은 5분 컷 2064님 딸은 머리가 길겠죠. 김가은님 세 분까지 선물 갑니다. 시옷 니은으로 수육 수육이 먹고 싶다면 최인숙님 그리고 스웩 시오디응 스웩 2575님 또 7914님이 속옷 아 진짜 샤워도 매일 해야 되지만 속옷도 매일 갈아입게 되는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배현우님 세일 언제나 반가운 말 세일 2839님 아기 상어 뚜루루 상어가 됩니다. 상어 그리고 수영이 되네요. 폭염에는 수영이 최고 정은선님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7914님 배현우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곡이 꼭 필요한 코너입니다. 네버엔딩 예, 계속해서 선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림의 출국 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림의 출국에 어떤 곡을 뒤에 이으면 좋을지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좀맨
12: 티 어실 원스야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래를 이어가 봅니다. 네버 엔딩 뮤직. 끝없이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는 시간. 이유 큰 의미 없고요. 맥락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선곡의 포인트는 오직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하림의 출국부터 시작할 텐데요. 박홍일님이 저는 출국보다 된장국이 더 좋아요. 아, 출국에서 된장국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다이나믹 듀오고요. 이은주님 출국하려면 공항을 가야죠. 예, 출국은 무조건 또 공항이죠. 그래서 공항 가는 길 마이언트 메리 주셨고요. 박민경님 출국은 늘 설레잖아요. 그래서 NS윤지 설렘주의. 천유진님이 출국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여권이죠. 다른 것들은 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여권이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출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지영 잊지 말아요. 이분께 선물 가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잊지 말아요. 백지영입니다. 잊지 말아요. 잘 말아요. 해가지고 김밥을 신청하셨습니다. 잘 말아줘. 예, 김밥 말아요. 오설아님. 그리고 박혜리님은 잊지 말아요. 잊지에. That's no no. 예, 이 신나는 곡을 또 연결해 주셨고 1993님 백지영 잊지 말아요는 아이리스 OST잖아요. 드라마 아이리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하니까 또 아일리시 생각난다며 It's me! 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0333님 잊지 말아요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건 비밀번호죠. 그래요. 비밀번호도 잊지 말아야죠. 비밀번호 486 그러고 있습니다. 유나. 자, 비밀번호 하면 떠오르는 것, 유나 하면 떠오르는 것, 의식의 흐름대로 스피디하게 연결해 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알려주면 안 돼요. 슬퍼하지만 노노노 에이핑크 노노노 알려주면 안 돼요. 자 0390님 486 비밀번호 486에 486을 더했습니다. 계산 빠르신 분들 486 19죠. 그래서 시스타 19에 있다 없으니까 18이에요? 근데 이분은 19로 예 18이네요. 더하니까 486을 더하면 18인데 시스타 19에 있다 없으니까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예 의식의 흐름으로 예 계속해서 선곡해 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 시스타 19에 있다 없으니까 다음 곡을 보내주세요.

월급날 분명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있다 없으니까 예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그래서 왁스에 머니를 연결하셨고요. 이나니님 있다 없으니까 서운한 건 내 짝이다. 그래서 심태윤의 짝을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심태윤의 짝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8382님 있다 없으니까 좋니? 좋니? 그래서 윤종신의 좋니 연결하셨고요. 박혜림님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어진 거 점을 빼셨대요. 어? 점은 그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찍으면 있고 그래서 점점 예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을 연결하셨습니다.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브라운 아이즈 점점에 이어질 다음 곡 떠오르는 곡을 간단한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5278님이 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점점 민소희. 예, 아시죠?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예, 아내의 유혹 주제곡 용서 못해를 연결하셨습니다. 1927님이고요. 자, 선미 열이 올라요. 이 뒤에 어떤 곡을 이으면 좋을지 지금 떠오르는 노래 바로 보내주세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쇼리실라!

0: 깊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올해로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데뷔 10주년을 맞아 어떤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 좋을까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는데요. 시간이란 행복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만약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행복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맥락보다는 스피드, 긴 설명보다는 직감이 빛을 발합니다. 네버 엔딩 뮤직. 계속해서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 볼게요. 선미 열이 올라요로 3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8831님이

HOT 빛 흐르고 있습니다. 8382님이 빛은 반짝반짝 바라보지 마.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걸스데이 반짝반짝 연결하셨습니다. 9476님은 저는 빚이 많아 갚아야 합니다. 아, 그 빚과 이 빚은 차이가 참 많은데, 예, 그래서 비스트 일하러 가야 돼를 선곡해 주셨고요. 김혜정님 HOT 핫 다음은 쿨이 나오면 좋겠다며 쿨의 아로하를 연결하셨습니다. 최희승님 강타가 우상이었던 시절 강타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래서 예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때 강타 부인들 예 전국에 몇만 명 됐습니다. 최희승님께 선물 가고요. 휘성 결혼까지 생각했어 예 이어질 다음 곡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 휘성입니다. 정미선님이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때를 놓치니 지금은 싱글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화려한 싱글을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8884님이 강타랑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어? 라는 글에 왜 그래? 김현철의 왜 그래? 를 연결하셨고요. 9476님 결혼? 그건 네 생각이고 장기야.

아, 송민근님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건 네 상상이지. 아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송은이의 상상을 연결합니다. 상상. 결혼까지 상상한 분들 많죠 뭐.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송은이 상상의 이을 다음 곡 센스 있게 보내주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

0: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6: 박서현의 러브게임 이님, 저는요, 제가 넘버원이 돼보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의 넘버원. 김시현님, 송은 2잖아요. 2 다음은 3, 4에서 룰라 연결하셨고요. 김은하님, 이분은 남편 닮은 아기 모습을 상상하셨대요.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2: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8: 두피할게.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은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일들은 손안에 꼭 쥐어져 있곤 하는데요. 오늘 명스 가족들은 어땠나요? 이제 걱정이나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영스와 함께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을 붙잡아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였습니다. 사진으로 순간을 포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찍는 것보다 또 찍히는 일이 많긴 한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팬분들께서 찍어주시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찰나의 순간을 예쁘게 또 남겨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고 보정도 너무 예쁘게 해주시고 이 제가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표정도 많이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쁜 사진들을 남겨주셔서 항상 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6631님 제가 찍은 노을 사진 보내드립니다. 요즘 8시쯤 노을이 지는 게 진짜 여름이 되어가나 봅니다. 오늘도 잘 들으며 귀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워낙 또 집을 좋아하다 보니 근데 해가 떠있는 그 시간이 에너지도 받을 수 있고 해를 받으면 또 비타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Made by 영스, 메바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킹키씨 그리고 박세미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과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 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4: 간편하게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2: 오딸.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6: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7: 리아야, 놀러갈게.
6: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7: 리아야, 함께하자.
6: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7: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이서운님, 마지막 수업 하나가 휴강이라 친구랑 같이 카페 갔다가 닭갈비 먹으러 왔어요. 라면이랑 우동사리 중에 고민하다가 둘 다 추가했습니다.

오, 닭갈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요런 사리들, 네, 뭐 쫄면, 우동, 라면 고민되는 게 있다면 뭐 두 개 정도는 네, 사리는 금방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하신 선택입니다. 완서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지금 떠오른 에피소드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스에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현아 피처링 리쌍의 행복을 찾아서.

조현아 피처링 리쌍의 행복을 찾아서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3798님,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하루 쉬었습니다. 어제 근무하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급하게 휴무 공지를 내렸는데 잘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낮잠도 자고 밥도 잘 챙겨 먹었더니 회복 완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심지어 혼자 또 운영하는 가게이시다 보니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조금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를 하면 나중에는 하루로 또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날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가끔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어요. 5190님, 남자친구랑 생일기념으로 놀러왔다가 집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밥 먹어야 하는데 남자친구는 땡기는 게 없다고 하고 제가 고른 메뉴는 다 별로라고 한참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못 정했습니다. 완디가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땡기는 게 없다고 하고 고르면 난 이게 잘못됐다고 봐. 이게 잘못됐다고 봐. 생각나는 거 없어? 자기가 골라. 그래? 그러면 햄버거? 아, 별론데. 그래? 그러면 뭐 초밥? 아, 초밥도 오늘은 좀 날씨랑 안 어울리는데. 아, 그래? 그러면 뭐 양식 파스타 먹을까? 아, 파스타 좀 느끼한데. 땡기는 거 없다면서요. 땡기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저는 이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했는데 다 싫다고 하면 차라리 골라줘. 아니면 먹고 싶은 걸 몇 개라도 알려줘. 그 중에서 가자. 이렇게. 네. 근데 이걸 지금 저보고 정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메뉴를 별로라고 했는지를 좀 힌트를 주셨으면 고르는 게 좀 쉬웠을 것 같긴 한데 한식은 닭갈비 어떠세요? 닭갈비. 닭갈비. 생일 메뉴라 좀 그런가? 닭갈비? 닭갈비 좋아요. 삼겹살? 삼겹살 어떠세요? 삼겹살. 고기. 야장 가가지고. 돼지갈비. 예, 네, 요런 거. 밖에 나가가지고서 한잔 하시면서. 제일 좋은 메뉴 같습니다, 지금. 고기. 밖에 나가서 여기서 구워가지고서 바비큐 같은 거 드시면은. 네. 또 우리 김병재님. 이번에 누나가 취업했다고 부모님께 용돈 박스 선물해드리고 저한테도 톡으로 용돈을 보내줬어요. 누나는 요즘 바빠서 본가도 자주 못 내려오는데 고마워서 집 오면 말 잘 듣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새 이런 용돈 박스, 용돈 이런 관련된 선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받으셨을 때 서프라이즈 선물로 그리고 기본 좋아하실 선물이 될 것만 같은데요. 우리 누나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가족끼리 또 모이는 시간이 조만간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영스를 듣고 있는지 혹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One Republic의 Sunshine.

원리퍼블릭의 Sunshine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서효원님, 택배 배송 중입니다.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얼른 집에 가서 인생 17일차 우리 딸 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마지막 한 개 축하드립니다. 네, 17일차면은 얼마나 작을까요? 막 안 왔는데도 아는 느낌이 안 될 것만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따님이실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화이팅 하시고 얼른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0085님 개인 택시 기사인데 손님 내려드리고 문자 보내봅니다. 이 시간이면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완디 목소리 듣고 힘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택시 기사님께서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운전을 하시느라 문자 보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들려드릴게요. 또 2190님 6학년 아들이 크려는지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해서 냉면 만들고 있어요. 1시간 전에 닭강정에 쌀밥 두 공기를 먹었는데 말이죠. 와, 쌀밥 두 공기에 닭강정? 와, 근데 1시간 뒤에 또 배가 고프다. 근데 6학년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 전에 먹고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에서 이제 꼬르륵 시계가 울리고 원래 안 이랬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배고프지? 전 이제 다 컸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클 수 있다는 그게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거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턱, 즈음이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메이드 바이 영스, 메바영, 우리 킹키씨, 그리고 스페셜 고민 해결사 박세미씨와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고민 사연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로시의 어제보다 자랐어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생활정보.
5: 인도가 원산지인 박과의 채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오이 덩굴에 오이 열리고 가지나무에 가지 열린다. 바로 지금이 제철인 오이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오이는 크게 다다기, 취청, 가시오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색이 연한 다다기는 잘 무르지 않아 오이지나 피클에 잘 어울리고, 짙은 녹색이 취청과 가시오이는 향이 진해 냉국이나 생채로 즐기기 좋습니다. 수분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 다만 찬 성질이 강해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고요. 칼륨도 많은 편이라 콩팥이 약한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향긋한 제철 오이, 취향에 맞게 즐겨보세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해결 방법이 생각 안 나신다면,
1: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영스로 오세요. 저희가 해결 방법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ade by 영스.
2: Made by 영.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다 해결해버려 왕해결 킹키.
3: 네, 저는 아주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정 같은 세미입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어느덧 6월 이에요.
0: 벌써. 말이 안 돼.
1: 네, 2026년에 반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두 분은 상반기 어떻게 보내신 것 같으세요?
3: 저는 뭐 성형하고
0: 중요한 일이었네요.
3: 네, 네. 진짜 성형하고 그러고 한 두 달을 그렇게 보낸 것 같네요.
1: 내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3: 네, 가꾸는 네. 시간을 라디오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박세미 수다가 체질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끝나자마자 몰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지금 자리 잡고 그런 2026년을 보냈네요.
0: 중요합니다.
1: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3: 언제 해야 하나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참고로 제가 수술한 이유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1: 네네네.
3: 오해하실까 봐.
1: 네네네.
3: 제가 뭐 이뻐지고 싶어서 막 코에 실리콘을 넣고 이런 거 이런 것보다도 그 구축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가 자꾸 콧구멍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서 코에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건축을 했다.
1: 이유가 다 있는.
3: 이유가 있죠. 네. 저는 그쵸, 하고 그쵸.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반년을 보냈네요.
1: 우리 또 킹키 씨는?
0: 저는 뭐 바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네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욕해서요?
0: 좋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짜게 해야지 이러고 좋아요 한 글자 줄이려다가 이렇게 말이 더 길어졌네요. 네.
3: 네. 아 저는 욕을 하신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3: 깜짝 놀랐네요.
1: 아 웃겨라. 아니 우리 401호님께서 요즘 더워서 그런가 자꾸 작은 일에 화가 나고.

0: 신나고 그래요. 긍정적인 세 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덥고 습하면 또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1: 네.
0: 두 분은 그래도 긍정적이시잖아요. 그죠?
2: 네.
3: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긍정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본디 긍정적인 것 같진 않고 네. 네, 열심히 노력을 하는 스타일. 네. 아~
2: 저는 그 기분 나쁘거나 힘든 일 있거나 좀 그런 일 있으면 제 딱 이 한마디만 생각하면은 괜찮아지거든요. 다 지나간다. 아~ 저희가 작년에 힘들었던 거 지금까지 똑같이 힘들진 않잖아요.
0: 다 지나가죠.
2: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별한 남자친구랑도 아직도 힘들지 맞아. 않잖아요. 왜?
3: 지나갔으니까.
2: 그럼 그래서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어차피 지나간다.
0: 그렇죠.
3: 근데 이거 진짜 마법의 주문인 것 같네요. 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와.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은 그 역경이 꼭 있어야 그 해피엔딩이 막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다 지나갈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 뭔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빌런들도 다 그냥 괜히 좀 귀엽게 봐지고 아. 막 좀 그런더라고요 저는. 네.
0: 오, 되게 대단하다.
2: 인간 트루먼 쇼네요.
0: 그러니까요.
3: 그렇게 생각하면서 멋있다. 딱 있으면 좋아요.
0: 네. 이거 되게 멋있다. 저는 약간 다 지나간다가 알면서도 잘 안 돼요.
2: 그래요?
0: 그게 잘 알면서도 이 순간적인 감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 그럼 그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세요?
0: 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날 하루 마무리를 좋게 끝내려고요. 그날 하루의 마음, 그날 일이 다 안 풀렸어. 그럼 마무리라도 한 번이라도 웃는 일을 만들고 끝내요.
2: 이것도 좀 멋있네요. 네.
0: 그러니까 뭔가 그 하루라도 안 좋은 일이 10개가 있었어. 근데 마무리를 좋은 걸로 하나 끝내면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느껴져요. 아 그래 웃을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신경을 써? 그래 그냥 해결하면 돼.
2: 맞아.
0: 약간 이런 느낌.
2: 그냥 한번 크게 웃고 넘기세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우리 한번 웃을까요?
0: 아,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또 2894님께서 세미 언니 너튜브 보고 옷장이 너무너무 궁금해졌는데요. 대체 옷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옷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일단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코스트땡 그 큰 백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옷을 한 10봉지 이상 버렸는데도
0: 버렸다고요?
2: 나눠주고 버려주고 싹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옷장에 옷이 안 걸립니다. 너무 많아서.
3: 아니 10개 정도 나왔다만 해도 옷이 꽤 되는 양이잖아요. 네. 그걸 버리셨다.
2: 맞아요.
3: 진짜 많구나. 의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그 핑계로 안 살 옷도 사잖아요.
0: 그쵸.
2: 괜히 이거 촬영용으로 입어야 되니까 하면서 사게 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옷을 안 삽니다.
0: 아, 근데 그렇게 뭔가 다양하게 옷들이 있으면 정리도 잘 되어 있으신 편이죠?
2: 아예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안 사버려요. 심지어 옷 정리하는데 놀래 나잡았을 뻔한 게 택이 붙어있는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아 진짜요? 네. 안 입으셨어요?
2: 네. 그리고 똑같은 옷이 있고 또 산 거야.
0: 어머.
3: 똑같은 옷은 그리고 약간 술 심각하다.
0: 네. 그건 조금 심각하다.
2: 그리고 술 마시면 이게 전전두엽에 이렇게 마비가 오면서 결제하는 거야.
0: 어머.
2: 그래서 계속 결제를 해요.
3: 근데 이유가 오늘 다 이유가 되게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하시네요.
2: 그럼요. 전전두엽까지 나와버렸으니까.
3: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렇게까지 가면.
2: 그렇게 가면은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지 할 텐데 저는 정확히 이 전전두엽이라는 이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으면 끊어지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옷 몇 벌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3: 좋아요. 좀 사이즈 큰 것도 많이 사세요.
2: 지금 쓰고 계신 이 모자도 집에 한 5개 있을 거예요. 뒤져보면.
3: 네, 부탁드립니다.
0: 앨범. 네. 아, 요리 같은 것도 좀 하세요?
2: 요리, 저는 다이어트 음식을 좀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0: 레시피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뭐 마녀 스프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 와서 드셔보세요.
3: 너무 좋아요. 음식도 먹고 옷도 가져가고
2: 다 챙겨드려요.
3: 저는 그렇게 얻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2: 아, 그래요? 네. 모자도 얻으신 거예요?
3: 얻었어요.
0: 아 진짜?
3: 네 우에 옷이랑 이렇게
2: 옷들이도?
3: 다, 네 얻었어요. 그저께 친구한테.
2: 아 그래요? 바지만 네. 사신 거예요?
3: 네 바지.
0: 갑자기 중독됐는데 어머 킹키 씨가 안무를 했더라고요. 뭐야 뭐야?
2: 오, 진짜?
0: 안무가 시범 예.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 우와 아, 킹키 진짜 씨. 멋있다.
3: 네.

0: 기대된다.
1: 너무 좋다. 네. 나도 몰래 찍어서 내 너튜브에 올려야지.
2: 대놓고 찍으세요. 괜찮아요. 네.
0: 우리 킹캐 씨의 갑자기 챌린지는 방송 후 영수 인별그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짧은 고민사연도 하나 도착해 있습니다. 킹캐 씨 하나 소개해 주세요.
2: 025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중학생 딸이 남친이랑 헤어지고 선물이랑 이런 거 다 버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버려요? 저러다 다시 사귈까봐 약간 걱정되는데 진짜 버리면 난리칠 것 같은데 어떡하죠?
0: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님이 남친과의 추억을 다 버려달라 이럴 때 버린다? 아니다.
1: 이거는 킹키 씨한테 주면 되지 않나?
2: 그러니까
1: 원래 얻어 쓰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 아 근데 또 이 중학생 물건이어가지고
1: 다 되잖아요.
2: 아 뭐 얻을 수야 있겠지만.
0: 버린다 아니다 한번 투표 가볼까요?
2: 좋아요.
0: 하나 둘 셋
2: 아니다.
1: 아니다.
0: 어 망설이셨죠?
1: 저 진짜 줏대 없었어요.
0: 아, 그러니까
1: 버린다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0: 하나 듣고서 지금
1: 하나 듣고 바로 아니다.
0: 맞아요. 타이밍이 좀 늦으셨어.
2: 아니 물건에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말을 하고 물건엔 죄가 없어요. 계속 그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0: 맞아요, 맞아요.
2: 끝까지 쓰고 이렇게 해야죠. 커플링 이런 거는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1: 그렇죠.
2: 그런 거 가서 녹이면 되고 나머지는 괜찮다.
0: 저는 만약에 성인이었어. 그러고 엄마 나 이거 못 버릴 것 같으니까 엄마 버려줘 하면은 버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이 감정 컨트롤이 성인도 어려운데 아직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2: 일리 있다.
0: 그래서 만약에 버렸을 때 나서 버리고 나서 만약에 그걸 그리워서 애가 찾아 그러면은 엄마 내가 버린다고 진짜 버려?
2: 맞아.
1: 이런 상황 그거는 혼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딸 문제네.
0: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서. 아,
1: 근데 교육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 그냥 버리세요.
0: 아 버려요?
1: 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엄마 왜 버렸어 이렇게 하면은 호되게 혼내야지.
0: 뭐라고요?
1: 아 여기 욕하면 안 되잖아요.
0: 좀 처리해서 가지고 엄마 아니 내가 버린다고 했어 진짜 버리면 어떡해 그걸 하면 어떡해
1: 막 얘 네가 버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버린 거지 너 그럼 내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그거 다 해야 되니?
0: 엄마 그걸 알지 딱할 수 이렇게 했어야지.
1: 됐어 나가.
0: 바로 바로 나가. 나가 한마디로 네. 딱 끝나버리네요. 어허 어머니가 저희의 의견들을 들으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이바이 영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2: 사소한 고민, 연애 고민, 사람 고민, 직장 고민 다 환영합니다.
1: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지금 회사에 다닌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딱 한 명 때문에 매일 출근 전에 한숨을 쉬게 돼요. 제 바로 선배인데 진짜 희한하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내면
3: 기현 씨 스타일이 원래 좀 급하죠?
4: 티가 확 나네.
0: 또 한 번은 제 자리를 보더니
3: 기현 씨 왜 이렇게 책상에 항상 정신이 없어요? 바쁜 거 티내는 스타일.
0: 아니 이러면 비꼬는데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더 스트레스인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잘 챙겨주는 척한다는 거예요. 커피도 사주고 농담도 하고 그래서 저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느낌인데요. 이거 기분 나쁠만 하죠? 제가 예민한 건가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3중 구조백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되게 오묘하게 좀 비꼬시는
2: 그니까요.
0: 네, 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래. 근데 둘이 있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1: 아,
0: 지금
1: 너무 짜증난다.
0: 아, 근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 무조건이죠.
1: 아, 같이 비꼬줘야 되나?
2: 아 근데 또 이게 또 상사니까 약간 조금 애매한가 봐요.
0: 그렇죠. 바로 선배 윗선배라고 하시니까.
2: 아니 아. 5년을 버티신 건가 지금?
0: 최근에 5년.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은 5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건가?
1: 5년 버티신 거면은 그냥 쭉 버티셔도 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1: 너무 오래 참았는데.
2: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1: 왜냐면 5년 동안 참았는데 갑자기 비꼬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면.
0: 네, 내 생각에는 5년 정도 됐는데요. 제 생각엔 최근부터 조금 더 이게 심해진 게 아닌가.
2: 심해졌다.
0: 네, 예전에는 한 2, 3년 정도는 이런 게 없다가 약간 우리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이게

0: 조금 더 심해진 게 아닐까.
1: 가능성이 있네요. 네.
0: 왜냐하면 이랬으면 약간 5년 동안 그래 내가 예민한 거 자꾸 받아들였을 텐데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2: 그런가 보다. 에이. 그냥 뭐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쵸 그쵸.
2: 일할 때면 어쩔 수 없죠.
0: 맞아요 맞아요.
1: 요즘에 막 그 뭐 말랑이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볼 같은 거. 그거는 뭔가 정말로 이렇게 터질 것처럼 네. 좀 이런 걸도 좀 하고 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2: 그것도 있잖아요. 주먹으로 내리치는 엔터 키보드.
1: 알아요.
0: 알아요.
2: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일하는 척하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먹으로.
0: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2: 아 아니요 제가 그럴 리 제가 일하는 중이어서요.
0: 계속
1: 확실한 의사 표현이다.
2: 네 확실하게 해줘야 돼.
0: 아 나 너무 웃기다.
2: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딱 그렇게 하면
1: 확실히 네 좀 경고는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엔터가 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2: 이 엔터가 그 너의 머리가 되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1: 안 되지만
2: 이 엔터가 너가 될 수도 있다.
1: 무시무시한 어떤 경고.
0: 아니면은 진짜 말눈광 스타일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해요.
2: 귀 이어폰 딱 꽂고
0: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막 스타일이 원래 좀 급하죠. 티가 확 나네.
2: 티가 나. 아 그래요?
0: 글이 너무 정신이 없고 정리도 안 되어 있어.
2: 정리가 안 됐어요?
1: 계속
2: 끝에 말을 계속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시비 거는 것 같진 않잖아요.
1: 맞아요.
2: 해맑게 대신 되게 해맑게 해줘야 돼요.
0: 그럼 이게 책상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바쁜 거 좀 티내는 스타일?
2: 바쁜 거 티나요?
1: 근데 이 표정까지 해야지 또 되는 것 같아.
2: 콧구멍이랑 눈도 달고 티나요?
1: 티나요?
2: 얼굴도 진짜 꺾어지면서.
0: 아무도 모르는 척으로. 티나요?
2: 그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0: 티나요 티나요.
2: 그래요?
0: 다 되죠? 괜찮다.
2: 괜찮아요?
0: 끝에 봐. 끝에 말 반복하는 것도 괜찮은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그걸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0: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거 몇 번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말 안 할 것 같아요.
2: 지금도 저랑 대화하기 싫어졌죠.
1: 저는 보고만 있는데도 이 대화를 중단시키고 싶더라고요.
2: 중단하고 싶어요?
0: 진짜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도 지금
2: 채널 돌릴 수도 있겠다.
0: 아니야 지금 괜찮아요.
2: 이건
0: 사연이니까. 사연이니까.
2: 아 맞아요.
0: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면 상사분이 더 이상 말 안 할 것 같아요.
2: 그쵸.
0: 네. 저의 의견이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짧은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씨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3: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알바하는 곳에 저랑 남자애 한 명이 들어갔는데 선임이 그 친구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0: 어머머머머.
3: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비밀로 해달래요. 저 어쩌죠? 비밀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1: 그러니까 아니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데
0: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는 게
2: 자기가 연예인이야 뭐야.
0: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는 게 그 선임님한테 얘기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비밀로 해달라고.
2: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다리를 막 걸치겠다는 거잖아요.
1: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알리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알릴 법도 하잖아요.
0: 그쵸?
1: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2: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0: 아니 이러면은 사연자님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면은 도와달라고 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2: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없어요 이러면 나중에 바람피면 누구 탓이야.
1: 그렇지.
0: 그쵸. 근데 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친구부 비밀로 해달라는 친구분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1: 아직은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분이
0: 저도
1: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좀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친구 있는 걸 말을 하던지 나는 좀 손을 떼고 싶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2: 근데 손을 떼긴 해야 돼요. 괜히 얽히면은.
0: 맞아. 본인만 곤란해지고.
1: 얼끄러워요.
0: 알바하는 곳인데 심지어.
2: 그리고 결혼한 사이였어 봐.
1: 잘 돼도 문제야.
2: 아 맞아.
1: 그것도 보기가 싫어요.
2: 꼴보기가 싫어.
1: 일하는데 그 선임이 막 알게 모르게 내 이 같이 들어간 친구한테만 또 막 이렇게 막 잘해줄 거 아니에요.
0: 맞아.
1: 그건 난 못 보겠다.
0: 그러고 나서 헤어져 봐.
1: 그 사로는 그냥 빨리 싫어. 공개해야 됩니다.
0: 네, 그 친구한테 얘기해버려요.
2: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몰라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없다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몰라.
0: 그것도 괜찮을 거. 아니면은 아예 친구가 친구 연애 생각이 없대요. 아예 생각이 없대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야 계속 관심 있으시다고 하는데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2: 여자친구 너무 불쌍해.
0: 너 여자친구 있는데 있다는 거 말을 하거나 티를 내거나 둘

0: 중에 해야지 내 입장도 난 좌고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1: 난 끼고 싶지 않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정말. 너가 알아서 정리해줘라. 나 맞아요. 정말 힘들다.
0: 맞아요.
1: 이렇게.
0: 막 쏙쏙 들어오는데요?
1: 맞죠? 네. 딱 맞네. 오. 저희가 셋이 맞네.
0: 쏙쏙 들어왔어. 네. 저희 의견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이미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3: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4: 유니클로.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르노.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웬일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세미 씨, 킹키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메이드 바이 영스.
1: 메이드 바이 영.
0: 3부에서는 두 분이 완소들을 열받게 하는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화났던 일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킹캐 씨, 세미 씨.

0: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두 분이 날카롭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킹키씨?
1: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그럼 킹키 쌤이 한마디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7018님도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세미씨 하나 둘 셋.
2: 너 내가 부럽니?
0: 다음은 권현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내리기도 전에 밀고 들어오는 아저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킹키씨 하나 둘 셋.
1: 개념도 밀고 들어오셨어요.
0: 마지막 편옷을 사서 본인이 입는 아내에게 킹키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1: 이란 미디움 하고 그냥 좀 한탄 섞인 어떤 그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0: 네.
1: 네. 아니 선물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작전을 펼치시는 거잖아요.
0: 그쵸.
1: 본인이 입고 싶어하는 어떤 옷들을. 네. 그래도 어떻게 좀 뭐 스타일 같은 조금 싫을 것 같기도 해요.
3: 근데 남편
1: 섞어줘야지 남편 것도.
3: 남편이나 남자친구 옷 입는 게 참 귀엽긴 해.
0: 맞아.
3: 그 큰 셔츠 막
0: 크게 입는 게 귀엽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분은 아니 왜 내 거 선물이라고 하고서 그쵸. 사이즈가 너무 안 맞으니까
1: 너무 차이 나서 아니면은 중간 정도로 해서 엑스라지 정도.
3: 그쵸, 그리고 그쵸. 또 남편이 또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옷 입으면은 약간 좀 그래.
0: 부담스러워서
3: 눈이 밑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잖아 가슴 쪽에.
1: 그렇죠. 너무 계속 날 지켜보니까.
3: 그렇지. 날 자꾸 지켜보니까 그것도 좀 근데 아내분이 좀만 더 큰 걸로 해주면 참 좋겠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마다 또 선호하는 핏이 좀 다르잖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좀 맞게 입는 편 아니면 좀 더 좀 크게 입는 편이세요?
1: 아 저는 방금 또 이제 세미 씨가 말씀하신 이제
3: 아 뭐가 쳐다봐요?
1: 아 하는 옷도 종종 입습니다.
3: 아 네. 항상 댄스 하실 때는 그런 옷 위주로만 입으시더라고요.
1: 핏한 옷을 좀 많이 그쵸, 입고, 그쵸. 네 평소에도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많이 입는데 요즘 너무 자꾸 그렇게 입은 것 같아서 좀 오늘은 좀 댄서처럼 입어봤고,
0: 네,
1: 좀 이렇게 입어봤는데 좀 다양하게 입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고.
0: 맞아 맞아요.
3: 저는 그 뱃살 접히고. 막 여자들은 위에 속옷 그 라인 주변에 살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0: 네네네.
3: 전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뭐 속옷도 그런 후크가 있는 속옷이 아니라
0: 잘 하시네요.
3: 에이, 맞아요. 이런 느낌을 입을 정도로 저는 좀 딱 뽑고 살이 튀어나오고 이런 걸 정말 안 좋아해서 바지도 큰 거 사요. 일부러 그쵸. 내가 날씬해서 바지가 큰 것처럼.
0: 어.
3: 그래서
0: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또.
3: 네, 편해요. 맞아요. 지금도 좀 박시하게 입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1: 너무 잘 어울려요.
3: 근데 여기서 반전은 제가 그냥 딱 막 박시하게만 입은 것 같죠? 이런 데 보면은 허벅지 이런 데 살짝
0: 어머,
3: 이렇게
0: 뭐야?
3: 찢어진 바지로
0: 어머!
1: 여기는 보통 구멍 없는데
3: 이, 보통 여기
0: 찢으셨어요?
3: 오른쪽 엉덩이 가까이 구멍 없잖아요. 전 이렇게 살짝의 노출
0: 본인이 혹시
1: 원래 이런
3: 찢으신
1: 거죠?
3: 아니요 원래 이런 거 삽니다. 제가 찢으면 그건 진짜 추태고
0: 아,
3: 아니, 그건 정말 추태고 이렇게 찢어짐도 좀 많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0: 대박.
1: 근데 저 위치는 처음 봤어요.
0: 저도. 네.
3: 아 오른쪽 허벅지 참고로
1: 옆에
3: 위쪽에 있어요.
0: 또 이런
3: 아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또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
0: 아 사진이 있으니까요.
3: 아, 그렇죠. 네. 화끈하게 열고 찍어드릴게요.
0: 네네네.
3: 아 참고로 안 보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1: 네.
3: 괜히 들어와서 욕하지 마시고요.
0: 네. 또 다음은 사연자님이 출근할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직원에게 세미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2: 너 내가 부럽니?
0: 아, 근데 훑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1: 너무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0: 네.
1: 부럽다. 뭔가 신경 쓰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닐까.
0: 질투나는 사람인 건가?
3: 그런 것 같아요. 좀 유독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러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0: 네.
3: 옷이나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습관처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라고요.
0: 오늘의 스타일이 뭔지. 네.
3: 근데 그거 진짜로 당하면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엄청 막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아요.
1: 위아래를 훑고 나서 와 오늘 너무 좋다라는 칭찬을 던지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3: 전혀.
1: 근데 보고 그냥 이렇게 다시 시선을 거두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였지.
0: 아,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뭐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3: 같이 훑어봐야죠 뭐.
1: 저 같으면 네. 이렇게 딱 뭔가 훑어보는 게 딱 느껴지면

0: 왜요? 이렇게 하고
1: 나도
0: 저 오늘 옷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왜 뭐 그걸 왜 물어보냐고 만약에 물어보시면 아니 저 이렇게 쳐다보시길래
1: 저는 하고, 이게 제일 네, 뵀을 것 같아요.
0: 웃으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2: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게 그래야지 다시는 그렇게 안 훑어볼 거 아니야. 맞아요.
0: 내가 당황하면서. 지금 당신이 날 보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됩니다.
1: 맞아.
0: 근데 기분 나쁜 티는 내지
1: 맞아요,
0: 말고.
1: 맞아요. 맞아요. 저 오늘 옷 괜찮아요? 막 이렇게.
2: 아니면 그 눈 시선에 맞춰서 계속 자랑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눈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티 이거 62,000원. 바지 쪽 내려가면 이거 16만원.
0: 시선대로.
2: 이거 신발 92,000원 싸게 샀지.
3: 그 이렇게. SNS 영상 보면은 오늘 룩 얼마에 how much? 이게 있어요. 영상들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2: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도 내가 다 보는 거를 다 안 해? 하면서 신경 쓰면서 안 보지 않을까.
0: 아니면은 멋지게 포즈를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아예 그냥 네. 사진 포즈 잡듯이?
0: 네. 느껴지면은 딱 이렇게 모델 포즈 같은 거 딱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2: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0: 아, 다 보셨어요? 이렇게 좀 그럼 좀 기존 새 느낌으로.
2: 아 맞네. 세다 세다.
3: 좋습니다. 또 다음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킹키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0: 개념도 밀고 들어오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3: 근데 엘리베이터랑 지하철 타면은
2: 많아요.
1: 아 너무 많죠.
0: 너무 진짜. 급하셔.
3: 정말 많아요.
2: 가끔은 내가 내릴 곳 아닌데 내릴 때도 있잖아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가지고 혹시 두 분은 이런 거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못 견디겠다 싶은 그런 비매너가 있으실까요?
0: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기도 저도. 하고 저는 대중교통에서 전화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3: 아 시끄럽게.
0: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전 전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3: 자체가?
0: 되게 미안해하면서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뭐 버스여서 조금 있다가 할게요. 아니면 뭐 메시지로 할 수 있나요? 하고 끊었으면 좋겠어요.
2: 아니면 네. 큰 소리로 영상을 틀고 보시는 거예요.
0: 그것도 싫고.
2: 그래.
0: 그러니까 제가 원치 않는 어떤 소리들이 들어오는 게 싫은 것 같아요.
2: 근데 만약에 크게 영상을 보고 있어서 봤더니 킹키 씨 춤추는 영상이야. 갑자기.
0: 그러면은 앞에서 라이브로 해야죠. 제가
2: 라이브로
0: 해드려야죠.
2: 네. 와, 보고 싶으면 앞에서 영상 틀면 네. 되겠네.
3: 와. 우리 혹시 또 세미 씨 같은 경우도 있나요?
2: 비매너. 근데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웬디 씨도 그렇고 우린 요정이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밀리면 한없이 밀리거든요. 그리고 그쵸. 우리를 잘 못 보실 때도 있으니까.
3: 맞아요.
2: 그리고 막 의자 앉을 때.
3: 맞아요.
2: 가방 던져서 자리 차지하거나
3: 그런 거 진짜
2: 막 밀고 내가 앉아 있는데 막 밀고 들어오시거나
3: 맞아요
2: 이런 거는 저는 좀 진짜 안 좋아합니다.
3: 저도 불편한 것 같아요 되게.
0: 뭔가 이제 본인이 좀 당했을 때 비매너라고 생각을 하면 뭐든 많은 게 좀 해결이 될 텐데
3: 맞아요. 그 생각을 못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공장소에서는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동생 안부만 물어보는 아버지에게 세미 씨가 뭐라고 했죠?
2: 직접 물어보세요, 아저씨.
0: 무섭다.
3: 너무 서운할 것 같아.
2: 그럼요.
3: 왜 동생 안부만 물어보는 거?
2: 그러니까 난 이제 당신의 딸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아저씨라고 끝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3: 네.
0: 혹시 동생분한테는 언니 안부를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2: 아 반대로? 그럼 되게 특이하시다 아버지가.
0: 네, 그냥 크로스체크 스타일로.
2: 둘이 사이가 좋나 안 좋나를
0: 테스트하는 거죠. 너희 자매. 알고 있느냐 이렇게
2: 뭐
0: 하면서
2: 대화하니 뭐 이런 느낌이네요.
0: 그런 거면 참 아름다울 텐데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3: 아니면 동생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어.
2: 아빠 연락을 안 받나 보다.
3: 동생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거나 연락하지 마 너 귀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동생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첫째다 보니
2: 맞아요.
3: 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물어보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특성상
0: 그런 것 같아요.
2: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제가 친언니가 있는데 저는 외향인인데 조연이는 완전한 내향인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좀 더 챙겨요. 항상. 왜냐면 저는 스스로 너무나도 뭐든 잘하고 사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좀 더 첫째는 알아서 잘 살 거 알고 있는데 네. 둘째는 걱정되니까.
3: 맞아. 그게 커요.
2: 부모님 입장에서.
3: 막내들은.
2: 아니면 그래서 첫째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똑부러지게.
3: 맞아요.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이제 동생들도 잘 챙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래서 너 잘 지내지 밥은 잘 챙겨 먹고는 당연히 잘할 거라는 걸 아니까.
2: 너무 밥을 잘 챙겨 먹는 거지 첫째가.
3: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여쭤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3: 아버님.
2: 맞아요.
3: 서운합니다. 네. 이렇게 세미 킹키 한마디 함께했습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위로의 선물로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고민 해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웬디 그리고 멜로망스의 안부.

0: 웬디 그리고 멜로만 그렇게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드디어 친구가 전화가 됐어요.
1: 야야야 왜 이렇게 전화를 했어?
2: 뭔 소리야 오늘 만나자며.
1: 어? 완복이가 연락 안 했어? 걔가 안 된다고 일요일로 바꿨는데.
2: 뭐?
0: 어 나머지 친구가 토요일이 갑자기 안 된다고 중간에 약속 시간을 바꿨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걸 까먹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네가 연락을 했었잖아. 그럼 마무리를 했어야지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화나는 건 전데 둘이 싸워서 괜히 곤란을 줬는데요.
1: 왜냐면 이거는 누가 전달하고 이걸 떠나서 본인이 바꿨으면 직접 말을 해야죠.
0: 맞아요.
1: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남이 왜 얘기하는 거야.
0: 원래 잡혀있던 일정을 본인의 일정으로 인하여 바꿨으니
2: 맞는 것 같아요.
1: 맞죠 완복.
2: 왜냐하면 일요일로 바꾼 게 완복이면서 쌤이랑 지금 연락을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
0: 지금 너희 둘이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어 다음부터 이런 지금 이 일은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고 다시 날짜 언제로 잡았다고 앞으로 이런 날이 만약에 변경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0: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1: 일단 이 싸움을 좀 멈추는 맞아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긴 해요. 네.
0: 일단 너희 둘이 지금 화낼 게 아니야, 싸울 게 아니야. 이렇게.
1: 지금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너네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0: 난 지금 약국장 서서 20분 기다렸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오늘 일은 지나간 거고 더 이상 나도 얘기를 안 할 테니 너희들도 하지 말고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만약에 약속을 변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던 아니면 개인 톡으로라도 다 전달을 하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다.
2: 아주 똑 부러진다 그냥. 아주 그냥 건들면 부러져 버리겠어 그냥.
0: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다음 모임 때 이제 두 분이 뭐 좀 음식 좀 사면 되겠다.
2: 맞아. 사연자님한테 뭐라도 해줘야 돼. 둘이 싸울 게 아니라.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두 분도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2: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컨 갑자기, 소리 들으셨어요?
1: 제가 갑자기 울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0: 정말 한 1초만 네. 조금 더 지났으면 이거 만약에 생방 사고였어요.
2: 네, 방송 사고.
0: 네, 방송 직전이었어요.
1: 예. 의도치 않게 막 비수를 찌른 웬디 네. 막 이렇게.
0: 친구가 있잖아요.
1: 있죠.
0: 네. 네. 이 정도로 싸운 적 있나요? 뭔가 이런 느낌으로? 아.
1: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살면서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어요.
2: 와, 저랑 진짜 성격 똑같으시네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정말 여기저기 싸우러 다닐 것 같잖아요.
0: 안 그럴 것 같아요.
2: 그래요? 네. 예전에 제가 신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무당님께서 전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데 저를 보더니 으유 모질다 모질어 친구들이랑 다 싸우고 이거 너무 이거는 얼굴 보고 관상 보신 거잖아요 이거는. 어? 이, 다 싸우고 다 절규
1: 들은 다 싸우고 느껴 그렇게.
0: 아닌데요? 느껴요? 느껴요? 아닌데요?
1: 나가.
0: 나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2: 진짜 싸워본 적이 없어서 뭐라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다.
0: 저도 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1: 전 너무 싸우고 싶거든요.
0: 그게 안 되죠.
1: 너무 싸워보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기회도 없고 마음도 안 돼요.
2: 전 그래서 꿈속에서 싸워본 적이 있거든요. 와 주먹이 안 날아가는 거야. 알죠? 주먹 진짜 천천히 날아가잖아요 꿈속에서. 결국 졌어요.
1: 그래.
2: 나 아예 져버렸잖아요 꿈속에서.
0: 꿈에서 좋지.
2: 네, 전 이길 수 없어요.
0: 그러니까 누구랑 이렇게 싸워본 적 없는 셋입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인어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0: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색창에 케어 원.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오뎅.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세미씨 킹키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2: 이렇게 계속 합을 맞춰나가니까 또 이렇게 즐겁고 그렇습니다.
3: 네, 맞아요.
4: 너무 입을 맞춰가지고 입이 막 불어 터질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광고 시간에 뭐 키스라도 한 번 줘야겠어요.
1: 아닙니다 여러분.
4: 네, 아니고요. 네.
1: 3주 동안 함께 해줘 우리 세미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4: 네.
1: 네,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4부 영스 매수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2: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생활봉상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내일은 환경의 날이죠. 냉장고 정리만 잘해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냉장고 문을 빨리 닫는 것이 전기 절약의 시작입니다. 식재료를 바로 꺼낼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게 정리해두는 게 좋고요. 또 냉장실의 경우 음식으로 너무 꽉 채우면 차가운 공기가 잘 돌지 못합니다. 이때 냉장고가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해 찬 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70%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바로 넣는 대신 식힌 뒤 보관하는 습관도 중요하다니까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냉장고 정리로 전기요금도 아끼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하루 보내봐도 좋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9806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딸, 오늘 아빠랑 놀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1: 나 키즈 카페.
0: 7살 딸아이가 집에만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물었는데 친구들이 키즈 카페에 가서 노는 게 부러웠다는 말에 바로 데리고 갔다.
1: 어? 완복이다.
0: 우연히 우리 유치원 같은 반 친구들도 만나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엄마들 사이에서 가끔 보이는 아빠들을 위로 삼아 나도 어색하게 앉아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봤다. 실컷 놀다 보니 배가 고파졌는지 밥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 오랜만에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아이가 어딘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1: 아빠, 나 이거 마시면 안 돼?
0: 아이는 나를 향해 초롱초롱한 눈을 하며 물었고 나는 난감했는데 딸이 마시고 싶다고 한 이것은

영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의 따님분이 마시고 싶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콜라, 2번 마라.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NCT Wish의 팝팝.

딸은 평소 엄마가 절대 먹이지 않는 탄산음료 콜라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딸의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었다. 오늘만이야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알았지? 아싸, 아빠 고마워. 그렇게 맛있는 식사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가도 되려나 딸의 눈치를 보는데, 아빠 우리 동물원 가자. 어, 동물원? 갑자기? 애들이 나 안 가봤다니까 놀리잖아. 나도 가보고 싶어. 딸의 말에 급하게 검색을 해 근처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에 갔고, 주말이라 주차할 곳도 없이 빽빽했지만 딸을 위해 오늘 이 한몸 불사지리리 다짐하며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하고 재밌게 놀았다. 이제는 진짜 집에 가도 되겠지 싶어 딸에게 물었는데, 자 이제 됐지? 집에 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가자. 딸은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리자고 했고, 딸과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색하게 이곳으로 향했는데, 딸이 가자고 한 이곳은

영스 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의 따님분이 가자고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화장실, 2번 미용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카라의 Pretty Girl.

0: 근데 갑자기 미용실은 왜?
1: 나 기분 전환할 겸 머리 자를 거야.
0: 뭐? 아니 그런 말을 또 어디서 배웠대?
1: 엄마가 그랬어. 기분 전환할 때는 미용실 가는 거라고.
0: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더니 별걸 다 따라하는구나 싶어 웃음이 났고, 원하는 대로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딸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머리를 보고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1: 아 이상해, 다시 붙여줘.
0: 아이 너가 자르고 싶다며. 아 다시 붙일 순 없는데. 아, 기를 때까지 좀만 참자. 어?
1: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 집으로 돌아갔고, 자기도 하루 종일 지쳤는지 다행히 바로 잠에 들었다.
0: 어머 여보, 제 머리가 왜 저렇게 짧아졌어?
1: 아이 몰라, 누굴 닮아서 기분 전환하고 싶으셨대.
0: 이렇게 오늘의 지도, 딸과의 알찬 데이트로 완성.
2: 영스 맵스, 오늘은 9806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콜라와 미용실이었습니다.
0: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못 먹게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탄산음료, 뭐 초콜릿, 그리고 뭐 라면, 뭐 피자, 치킨 이런 것들도 가끔, 저 같은 경우는 뭐 피자, 치킨 한 몇 달에 한 번씩 시켜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콜라는 입에 못 대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허락을 그래도 그나마 해주는 이제 아빠랑 있을 때는 조금 기회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따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최유리의 사랑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3: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4: 여보, 이사업 잘하...
5: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6: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8: 5월 29일
9: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10: 르노.

0: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예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태

0: N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3632님, 날씨가 습해서 제습기 중고거래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점점 빨래해서 냄새가 나서 장마철에 필수템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몰랐는데 최근에 좀 느꼈어요. 빨래하고 나서. 네, 요새는 그런 섬유유연제나 세제 같은 것도 실내용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들 민감해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습기는 아...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산 지가 딱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서 제습기를 하나 저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영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최영준의 이 도시의 여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2: 지금 나와 도착한 지 30분이나 지났어.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필터 샤워기 닥터피어 닥터피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손흥민의 전 재산이 공개됐다. 2조 500억 호날두, 1조 5천억 메시 이어 톱10 등극.

0: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빅뱅 뱅뱅뱅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손흥민의 전 재산이 공개됐다. 2조 500억 호날두, 1조 5천억 메시 이어 탑10 등극이었습니다. 이 탑10이 그 북중미 월드컵 출전 선수들 중에 순자산을 분석해서 부자 선수 순위 탑10을 뽑았는데 1위가 호날두. 예, 호날두는 작년에 순자산이 2조 500억 원. 와, 현재도 호텔 사업도 하고 피트니스 센터, 패션 브랜드, 영화 스튜디오, 그리고 대규모 부동산 등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산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위가 리오넬 메시, 3위가 네이마르, 4위가 음바페, 5위가 해리케인, 6위가 모하메드 살라였는데 한국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당당하게 7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자산 1520억 원. 네, 이거 뭐 사실 여기 이름이 올라있는 선수들은 자산이 얼마나 많은 건지 사실 가늠도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이 선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손흥민의 비싼 가치만큼 월드컵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월드컵 날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일, 어떤 내용의 사연이라도 보내주시면 일단 다 망상해 보겠습니다.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정을 채워줘.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1: 낙지에겐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0: 현대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1: 레노.
2: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7732님, 6월 1일부터 시작한 다이어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애들 재우고 나왔어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이 시간에 뭐 운동을 하시나 보네요. 이야, 뭐 밤 공기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밤에 운동하면은 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에 하는 거는 또 비추천입니다. 예, 야식 먹으러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스파다 들어가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최경옥님, 13살 아들이 배디 목소리만 듣더니 이름을 딱 말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배디를 알다니요. 축구 해설자라고 설명도 해주네요. 네, 캐스터와 해설자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축구 관련해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니까 네,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못된 뉴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얼굴 보면 더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저팔계입니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축구 해설자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0322님, 몸이 안 좋아졌나 봐요. 점심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서 회의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좀 적당히 먹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답이 있네. 본인이 많이 먹었네. 몸이 안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냥 혈당 스파이크 오면 다 졸려요. 예. 아니면 저처럼 현미밥을 드시면 어떨까요? 예. 물론 저도 아까 낮에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의자에서 한 40분 잤습니다. 매일매일 겪는 일이죠. 문혜재님, 배디, 아들 모의고사 날이라 하루 종일 걱정만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요. 지금은 라디오로 마음고생하셨군요. 정소라님, 내일 젠슨 황 사장 한국 오잖아요. 와서 대기업 총수들이랑 삼겹살 회동한다는데 그럼 삼겹살은 누가 구울까요? 그러네. 이거를 또 그분들 앉아가지고 대화하는데 그 이렇게 종업원이 구워주시면 좀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 중에 누군가가 구워야 되는데 이번에 좀 애매한 메뉴를 골랐다.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굽고 싶네요. 저 진짜 기막히게 구울 수 있고 저도 이제 뭐 사회생활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고기 굽는 건 그래도 좀 했거든요.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월드컵 중계 1시간 전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어떡하죠? 고함 항아리에 소리를 시원하게 지르면 극복 가능할까요?
3: 만약에 제가 낯을 아주 많이 가리고 소심한 샤이가이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배텐 고정 게스트도 못하고 땡튜버는 꿈도 못 꿨겠죠?
2: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N사세에 여유롭게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바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2: 네. 2주 동안
4: 그죠?
2: 예, 2주 동안 이종범 작가를 놀릴 생각에 베텐너들이
4: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놀리고 싶어 가지고 또 이렇게 들썩들썩 하셨을까? 약간 베텐 하차가 아니라 약간 사회에서 하차할 뻔한 그 아찔한 날이었어요. 아찔한 날 정말 아찔했다.
2: 저는 사실 뭔가 감지했거든요. 저거 이상하게 지금
4: 몸 상태가 안 좋아
2: 머리
4: 보인다.
2: 머리 부분만 자율주행 중이다. 눈에
4: 그죠.
2: 지금 초점이 없다. 그리고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4: 눈에 어떤 광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2: 네. 그래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이게 뭐 그거일 수도 있고.
4: 그죠. 네.
2: 이제 그거일 수도 있고
4: 여러 가지 가능성이
2: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몸살이 왔을 수도 있고.
4: 그죠.
2: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4: 그 다음. 네.

0: 제가 이제 보면서 신호를 보냈거든요.
1: 어떻게 해줘야 되나.
0: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사실 화장실이 있으면
1: 그죠.
0: 노래 하나 틀어도 되고 저도 있기 때문에
1: 확실히
0: 가면 돼요.
1: 확실히 이게 재해 대책이라는 거는
0: 예.
1: 경험자가 잘 세우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제가 지금 십몇 년을 생명을 했잖아요.
0: 예.
1: 그런 위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장르의 위험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그 튼튼한 내장 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이
0: 예.
1: 이런 게 닥쳐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0: 야, 이종범이 그동안 엘리트로서 쌓아온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수많은 업적과 지위, 그죠? 수능 세계 틀린 수삼틀로 시작해서 대학 교수 이 지위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1: 그때 뭐
0: 그래서 중간에 살짝 그 타이밍이 심지어 저희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광고까지 나갔잖아요.
1: 정말
0: 근데
1: 그게
0: 이종범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절묘했어요.
0: 야, 너 왜 그래? 물어봤더니 네. 그 힘들다는 거예요.
1: 절묘했어요.
0: 그럼 가.
1: 그게 뭐냐면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급성 장염이었다는 거예요.
0: 아.
1: 근데 그 급성 장염의 원인이 됐던 음식이 이제 내가 보기에 회 같은데.
0: 아, 회를 먹었구나.
1: 그 트리거가 이 엔사세 전체를 지나서 마지막 기회였던 광고 타임이 지나서 트리거가 눌린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너무 절묘하게 최악의 상황이 겹친 거지.
0: 예.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정말 베테니아 만약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네. 훨씬 더 고통이 덜했겠죠.
0: 그러니까,
1: 아, 그래도 되는구나.
0: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땀은 흘리고 있어서
1: 그죠.
0: 이게 혹시 그냥 몸살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배려를 또
1: 하... 또 베텐러분들 얼마나 또 천재적인 그 아이디어로 놀려주실까. 근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다면서요. 베텐에서.
0: 저희는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간 사람들이 한둘인가?
1: 그래요?
0: 침착맨이 일단 방송 중에 아예 대놓고 얘기를
1: 그냥
0: 했죠.
1: 그냥 갔나요? 이게
0: 저는 응가가 마려워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왔고
1: 와.
0: 심지어 역살이 유명인이 네. 그
1: 쉽지 않은데
0: 볼일 보고 가면 네. 잘 된다 그래서 저기 기분 좋아하고
1: 그러네. 예. 아 확실히 경력직이 대처를 잘하는구나.
0: 그렇죠.
1: 이 경험자가 그런 데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0: 예. 남이춘도 뛰어간 적 있고요.
1: 야
0: 예.
1: 저도 이제 이번에 데이터 쌓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은 게 아니라 데이터를 쌓았기
0: 때녀 중에도 간 적이고 갈색 폭격기의 역사가 있죠.
1: 네.
0: 지금 이종범 작가도 이제 베텐에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 멤버가 됐기 때문에
1: 폭격 함대.
0: 예.
1: 이제 그 폭격 함대 안에 예. 놀리고 싶은데 뭐 그러셨겠어요. 이제 삼각편대로 예. 이제 기억되겠네요.
0: 갈색 헬기 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오랜만에 헬기 소리 좀
1: 헬기 소리요?
0: 예.
1: 그때보다 훨씬 힘차죠? 그때는 메가리가 없었어요 제가.
0: 예. 자 1910님 작가님 땡튜브 영상은 몇 시간짜리라 진짜 긴데 시청자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오.
0: 끝까지 다 보는 사람 몇 퍼센트죠?
1: 이거를 그렇죠 제가 어제 테스트를 그 체크를 해봤는데
0: 네네.
1: 평균 시청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길지 않은 영상 같은 경우는 막 8분 9분대가 많고 10분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30분을 넘어가죠.
0: 롱텀 컨텐츠.
1: 그렇죠. 30분이 평균이 30분 이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되게 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뜻이고 되게 감사하죠.
0: 네.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는
1: 네.
0: 이게 굉장히 좋죠. 진짜.
1: 그 약간 진짜 팬들만 듣는다는 느낌이 좀 있대요. 그 뭐 내부 분석에 의하면.
0: 그리고 이게 틀어놓고 잔다는 것도 사실 네. 찬사인 게 틀어놓고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열받게 하는 그 사운드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종범 작가 거는 이제 계속 편안하다는 거죠.
1: 근데 문제는 공통수학의 정석 기억나세요? 앞부분에 집합부분만 옆에서 보면 까맣잖아요.
0: 예.
1: 영상의 앞부분 다 외우고 계세요 사람들이. 근데 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 채로 댓글을 다세요. 그게 약간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0: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브라운 노이즈.
1: 브라운 노이즈 되게 뭔가 아늑해 보이고
0: 예.
1: 되게 뭔가 안온해 보이네요.
0: 네. 네.
1: 최고의 힐링 루틴요? 저는 뭐 근데 그때 그 베리하고도 얘기했었는데 딱 이제 노동주 위스키를 한 잔 놓고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게임이 있어요.
0: 게임
1: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뭐 우주다 노맨즈 스카이, 서부다 레드 데드 리뎀션, 뭐 현대다 그럼 GTA 이렇게 해도 해도 안 끝나고 늘 새로운 게 나오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0: 다녀요. 음흠. 저는 그냥 우주 끄덕하시 날아다니고 노맨즈 스카이 하거나 마인크래프트도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약간 산책하다가 뭐 해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죠.
1: 게임이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게임들 있잖아요.
0: 있어요.
1: 예,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면 특히 이제 사람 때문에 열받고
0: 그리고 막 뭐 해야 되고 계속. 예. 예.
1: 승급을 하려고 그러면 받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
0: 그죠.
1: 근데 그런 거 없는 게임들을 한단 말이죠.
0: 그렇죠. 그런 건 이미 예전에 이미 그런 걸 예전에 다 해치운 게임들이 있어요. 배디도 근데 뭐 힐링 루틴이 있잖아요.
1: 저는 이제 힐링 루틴이 너무 뻔하죠.
0: 뭐죠?
1: 그러니까 이제 축구 게임 하는 건데.
0: 똑같잖아요.
1: 예, 똑같긴 한데 이제 이종원 작가 게임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아 나도 언젠가는 진짜 시간이 나면 다양한 아. 게임으로 좀 확장을 해서. 어? 저런 것들을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
0: 아 조금 마음이 가나요?
1: 근데 미루고 미룬 것들이 너무 산더미예요.
0: 아 그렇지. 예. 너무 해야 될 게임이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1: 자 여러분도 힐링 루틴 꼭 만드시는 게 인생에 사실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0: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1: 자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주세요.
0: 네. 이 코너는요. 절대 일어날 리가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둘이서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시간을 대량으로 버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1: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네.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인트로만 재밌는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소개해 주시죠.
0: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정시온님의 사연입니다. 1인 토크쇼 MC가 된다면 두 분은 어떤 형식의 토크쇼를 해보고 싶나요? 유퀴즈가 배퀴즈 혹은 이퀴즈가 되는 거죠. 물론 작가님은 거의 토크쇼와 비슷한 땡튜브를 이미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본격적인 토크쇼를 런칭하게 된다면 게스트로는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신지 어떤 인터뷰를 하고 싶으신지 등등이 궁금해요. 배퀴즈. 그러니까 배디가 토크쇼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일단 올 거 아니에요.
1: 뭐 오지도 않겠죠.
0: 섭외가 된다고 치는 거지 뭐.
1: 쉽지 않겠죠.
0: 아니, 그러니까 섭외가 된다고 쳐야죠. 주로 근데 대부분 스포츠 쪽 아니세요?
1: 그렇죠.
0: 그러면 너무 그건 승산이 있잖아요.
1: 해보고 싶긴 한데 저는 이미 사실 방송이라는 게 모든 게 인터뷰 형식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배텔에서 일단 아이돌들을
0: 많이 하잖아요.
1: 자주 만나고 있죠.
0: 그렇죠. 걸그룹 분들 많이 만나시고. 예,
1: 저게 배성재 무슨 복이냐라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그렇죠.
1: 저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스포츠 토크쇼는 해보고 싶긴 한데 예전에 한번 하기도 했었고
0: 네네.
1: 예, 그거는 뭐 언제든 할 수 있고 하고
0: 근데,
1: 싶습니다.
0: 근데 배성재의 텐 자체가 이미 지금 배퀴즈 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미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1: 저는 제가 처음에 방송이란 걸 할 때 기억나는 게 이제 뭐 6시 할머니 분들이랑 그냥 일반인 분들이랑 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재밌었습니다. 나는.
0: 근데 잘 하시잖아요, 그거를.
1: 어려운데 네. 왜냐면 그분들은 미디어 훈련이 되고 이런 분들이 아니니까.
0: 그렇죠.
1: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자체가 힘든데 네. 방송용으로 재미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0: 아.
1: 근데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완전 맨땅 헤딩하는 느낌인데.
0: 그러네요.
1: 나름 재밌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네.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그냥 그런 분들이 얘기를 막
0: 친해져서 같이 뭐 쭉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온갖 종류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늘거든요. 재밌어요. 누구든 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는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혹시 몬스터를 그린 작가님 아시죠?
1: 몬스터. 우라사와 나오키.
0: 완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하셨던 영상 중에 만벤이라고 만화 공부라는 게 있어요.
1: 네네.
0: 그게 뭐냐면은 저 그거 보고서 와, 저런 거 너무 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은 비슷한 급의 엄청난 작가의 작업실에 작업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CCTV를 달아놔요. 그다음에 만화 마감하는 전체를 다 찍어요. 그거를
1: 이런 네. 것들을 보는 재미가 크죠.
0: 축구 해설자 같은 거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 저 지금 하고 계신 저 작업은 뭐다 이렇게 해설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하는 거 외에 제가 딱히 무게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야지 뭐.
1: 그렇죠.
0: 네. 네.
1: 자 다음 소개해 주시죠.
0: 다음은요 1970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큰 노력 없이 몇 개 국어 가능하세요?
1: 저요?
0: 네.
1: 저는 한 개 국어.
0: 아니.
1: 한국어.
0: 한국어 잘한다고 치고 네. 일단.
1: 한국어는
0: 영어 잘하시잖아요.
1: 영어 잘 못합니다.
0: 그래요?
1: 예, 저 듣는 거는 좀 하고 읽는 건 좀 하는데 말을 못해요. 올 메뉴. 올 메뉴.

0: Can you please?
1: From here to there. 네,
0: 주문할 때 그리고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이런 식으로.
1: 아니 예시부터 일단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0: 먹으려고 있는 게 입이죠.
1: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한데.
0: 이종훈 작가는 영어 잘하고.
1: 영어는 일단 편하고.
0: 1억.
1: 지금 1억 공부한 지가 3년 됐는데 이제 조금 여행용까지 된 것 같아요.
0: 사실 언어 능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외국어 능력이. 아무리 AI 시대라도 네. 내가 즉시 이제 알아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 네. 네.
0: 자,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수소로 하늘을 나는 헬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캐나다에서 수소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헬기가 단거리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탄 수소 헬기가 비행의 모든 과정을 내는 건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물만 나와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음이 적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도심병원 주변처럼 소음 민원이 많은 곳에서도 밤낮 없이 응급 환자를 실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조용한 하늘길이 미래교통의 한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줄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들어.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톡하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의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외국어 근데 기본적으로 배디는 나는 이제 해외 출장 많이 다니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착각이었군요.
0: 해외 출장 가서 이제 한국어 중계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1: 아, 거기서 체류를
0: 살기만 하면 되죠.
1: 체류를 하니까
0: 네. Room service please. This one, this one, 아. and this one 이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외국어를 진짜 저는 영어를 네. 아, 정말 능통으로 잘했으면 참 더 행복하게 살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긴 한데 네. 만약에 지금 이 사연처럼 그냥 노력 없이 한 가지 언어 자동 장착이라고 일단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제일 지금 마음속으로 땡기는 언어는 뭐예요?
0: 영어죠.
1: 영어가 된다고 치고.
0: 영어 되고. 그러면 조금 이제 희소성 있고 멋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그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야, 저 언어를 술술술 하는 건 참 멋있더라라는 사람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왜 정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갑자기
0: 굉장히 많죠.
1: 사람이 갑자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언어인데 저는 이제 불어하고 독일어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갑자기 잘하면 근데 또 쓰는 사람 숫자를 보면은
0: 아랍어 어떻습니까? 아랍어.
1: 아랍어도 네. 뭐 좋죠.
0: 아랍권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1: 그죠 그죠 그죠. 네.
0: 아랍어를 쓰면 왠지 하다 보면 갑자기 빈살만 혹은 아. 만수르와 연결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1: 아 그러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면 갑자기 뭐 한국의 재벌과 연결되고 막 그러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아.
0: 그건 그렇죠.
1: 되는 소리를 그렇죠. 그 예. 언어를 한다는 것만으로 말이 돼요?
0: 예. 근데 왠지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 갔을 때 네네. 거기에 카타르 왕이
1: 예. 근데요?
0: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1: 나타나
0: SBS 방송국 쪽으로.
1: 네.
0: 근데 이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높은 분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1: 아, 도망가는
0: 사람들 이제 위 사람들한테 일단 피하는 거 있잖아요.
1: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내가
0: 사단장이 나타났을 때 병사들 도망가 숨어 있듯이
1: 예우하 그러니까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으면 도망갈 예. 수 있어요. 갑자기 뭐 내가 뭐 절을 할 수도 없잖아. 예. 거기서 뭐가 맞지?
0: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래도 SBS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일어나서
1: 네.
0: 인사를 하고
1: 거기서 목례 몇 각도 몇 도로 해야 되냐 거기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
0: 일단 90도로 했죠.
1: 아 90도. 네,
0: 혹시 또 한 1조 원 던져주실 수도 있습니까?
1: 1도 더 굽히고.
0: 예 네, 그리고 예 어? 네, 인사했는데 키가 저는 뭘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키가 진짜 뭐, 크고
1: 가마 같은 거.
0: 그리고
1: 힐리스 같은
0: 멋있고 이게 그게 그분이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기도 하니까.
1: 아 그렇구나.
0: 예 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자주 봤던 얼굴인데
1: 네네네.
0: 눈앞에서 딱 나타났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1: 예. 거기서 조금 달라고 해보시지 그랬어요.
0: 뭐라고?
1: 돈 달라고.
0: 거기 보좌관들이 많아가지고.
1: 아 진짜요?
0: 예. 빈살만과 비계화 살만이라고 하죠. 그분 빈살만 아니시고요.
1: 그죠. 예.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 언어를 냈을 때 현지인들이 갖는 호감도가 제일 높은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 불어래요.
0: 불어.
1: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하는 외국인이 워낙 없어서 자기들도 다른 나라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이제 땡튜브 영상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화상으로 영상으로 막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는 거 막 있잖아요. 갑자기 불어를 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호감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좀 내가 보기에는 약간 효과가 좋나? 멋있기도 하지만 일단.
0: 근데 그 뭐 예전에 이제 외국어를 좀 알아보고 막 이런 시절에는
1: 네네.
0: 이탈리아어, 뭐 프랑스어, 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것들이 좀 통하는 게 많다고.
1: 네. 네.
0: 하나 배우면 나머지 언어를 배우는데 좀 연결이 잘 된다.
1: 그런 얘기 들었어요.
0: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1: 그거 한자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다 빨리 배운다는 말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런 느낌으로 있죠.
0: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 건드리면 연쇄적으로 내가 갑자기 막 7개국어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욕심 좀 내봤는데
1: 맞아요.
0: 그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1: 그 하나.
0: 예.
1: 그러면 라틴어를 배워야죠.
0: 그 전에 이제 영어부터 해야 되는데.
1: 라틴어를 배워야 다 잘 배우는 거죠.
0: 그렇죠. 독일어는 아예 안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1: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윤미라님 사연할게요.
0: 네.
1: 얼마 전에 마이클 잭슨 영화를 보고 서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박물관을 짓는다면 어떨지 상상을 해봤어요. 누가 좋을까요? 의미도 있고 인기도 있는 사람이어야 교육 관광 상품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박물관을.
0: 인물의 박물관.
1: 뭐 일단 우리는 위인 하나 있으니까. 근데 배성재님은
0: 생사당.
1: 박물관보다는 사당이에요. 사당. 생사당이라는 게 있어요. 안 죽은 사람 세우는 거.
0: 그렇죠. 생사당이라고 합니다. 어.
1: 네. 배성재 박물관. 거기는 뭐를 놔야 돼요?
0: 뭐 놀 게 사실 많지는 않죠.
1: 본인이 구비하고 있는 수많은 하키복.
0: 하키복 뭐 하키 셔츠 뭐 최근에 마련한 거라 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1: 하키 셔츠 말고 딴 것도 뭐 그런 장르가
0: 제가
1: 있어요?
0: 받은 것 중에 좀 많은 거는 이제 베텐에 출연했던 아이돌들이 준 앨범들. 아,
1: 그래. 예.
0: 저에게 모두 또 이제 글을 또 써주셔가지고
1: 한국에서 네. 가장 많은 걸그룹의 앨범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0: 저보다 더 많은 분이 있겠죠. 예, 아이돌 관련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저도 꽤 많습니다.
1: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0: 라디오 DJ들 자체가 저처럼 또 많이 받으실 거고.
1: 그렇죠. 예.
0: 고함 항아리.
1: 근데 썩 그렇게 없네요. 그쵸? 저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만화책을 그대로 넣어도 이제 이종범의 초이스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수준의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돼요. 이미 전 서가까지 가능해요.
0: 그렇군요. 본인이 그린 거 말고도
1: 제가 그린 거요? 제가 그린 거는
0: 다른 분들이 그린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으니까
1: 제가 그린 거는 한가운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딱 뭐죠 그거?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당처럼 해놓고
0: 다 태블릿에 그렸나요?
1: 아니죠. 저도 데뷔작 초반에는 종이에
0: 그렸어요.
1: 그렇죠.
0: 그거는 뭐 약간 또 그 피카소 박물관 가면은 남아 있는 것처럼 손으로 그렸던 뭐 그런 습작 그쵸. 같은 느낌.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을 수 있겠네.
1: 근데 지금 어떤 분이
0: 수삼틀 성적표.
1: 성적표 네. 없죠 아직. 없죠 지금.
0: 다시 뽑읍시다.
1: 뽑을 수 있나?
0: 돌아가면 주지.
1: 내가 정말 세 개 맞아? 네 개인가? 혹시 다섯 개만 어떻게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래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도 이전 거는. 그 전산으로 안 된대요.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가지고 받는다더라고요.
0: 지지난주에 뿌리고 간 원고. 2주 전에 그 원고. 왜냐면 여기다가 원고 깔아놓고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1: 아 그죠. 그죠. 재앙 뭐라 그러죠? 크리미널 씬.
0: 사람만 사라진.
1: 그러니까. 예. 밀실 사건.
0: 그렇죠.
1: 어떤 분이 지금 몇 건이냐 있냐고 하셨는데 거의 2만 건에서 2만 몇천 건 있어요.
0: 이야.
1: 3만 건 좀 안 돼요.
0: 그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많이 개인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1: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은근히 알거든요. 저보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상당하긴 해요.
0: 와.
1: 거의 웬만한 가게보다 많죠.
0: 만화방이 2만 권 있나요? 만화방이 원래?
1: 더 돼요. 보통 이제 2중 3중으로 레일로 하잖아요. 네. 거기 대충 세 보시면 거긴 더 돼요.
0: 야, 많은데.
1: 네, 저 아주 많습니다.
0: 하모니카.
1: 하모니카.
0: 졸음 하모니카.
1: 하모니카 종류가 제가 종류별로 한 7개 있죠. 쫙 이렇게
0: 돌릴 때마다 그거 부는 거예요?
1: 그리고 약간 어디 그 어떤 물건 앞에 가면 자동으로 헬기 소리 나오고. 휘슬방 같은 거 만들어요.
0: 이종범 박물관에는 전시할 게 많네.
1: 휘슬방.
0: 청각 뭐 이런 시청각실 이런 것도 있고.
1: 휘슬 체험방 같은 것도 네. 하고. 뭐 좋은 거 또 뭐 좋은 거 많은데요.
0: 헬기를 아예 하는데 놔둬도 되겠다.
1: 헬기 성대모사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헬기를 놔둬요?
0: 자우림 김유나 씨 남편도 만화가 엄청 많다.
1: 그 형님도 아주 많죠.
0: 거기도 엘리트시잖아요.
1: 네, 그분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죠. 예. 그 형님하고도 저하고 되게 친한데 그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0: 아 그래요?
1: 네, 많죠.
0: 이종범보다 많나요?
1: 저보다 많을걸요?
0: 그래요?
1: 그럴 것 같은데.
0: 엄청난 이제. 매니아구나.
1: 그렇습니다.
0: 치과 의사 선생님이죠.
1: 그죠.
0: 그리고 자우림 김유나 씨도 예전에 처음에 데뷔할 때 그 자우림 앨범 보면은
1: 맞아요.
0: Thanks to 에반게리온인가?
1: 그런
0: 무라카미하루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1: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게 있었어요.
0: 매니악한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1: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진님 이런 분들 이제 여기저기 숨어 계신 굉장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애니메이션 음악을 자기가 직접 연주하고 막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런 분들 거 박물관 만들면 놀고 많겠네요.
0: 잘생긴 매직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머리 작은 매직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그 예. 남편분이요?
0: 예. 김형규님이시죠?
1: 네. 예, 그죠 형규님. 네. 잘생기셨어요 그분.
0: 아 그럼요.
1: 기본적으로 리포터 출신이잖아요.
0: 예전에 그 우리나라 VJ의 원조 아닙니까?
1: 맞아요. 예. VJ 리포터.
0: 이기상 VJ와
1: 아, 진짜 추억이다.
0: 진짜. 예.
1: 맞아요.
0: 예전에 처음에 막 그 뮤직 채널 생겼을 때.
1: 그죠. 예. 그

0: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비싼 건 뭐 본인에게 가장 비싼 아... 라면이 막 몇만 원 하는 거야.
1: 그러니까 저는 더 억울한 게 네. 진짜 비싼 음식에 대한 탐닉이 크다기보다 네. 가장 좀 흔하고 빈도가 네. 높게 먹을 수 있는 뭐 한식이라든가 라면 뭐 그런 쪽에 오히려 식탐이 크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자주 먹는 아, 그리고 약간 감자칩이 뭐, 막 1,000만 원
0: 그러니까요. 네. 그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컵라면이 갑자기 2,000만 원 막
1: 와 최악이네.
0: 물놀이 하고 왔는데 오면은 라면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대. 어 너무 어.
1: 무더운 날에 맥주 한 캔을 사는데 1억 원.
0: 야 그 안 되겠는데요?
1: 큰일 나네.
0: 그 양배추도 비싼 거예요 저는.
1: 브로콜리 왜 좋아하지? 브로콜리, 이상한 사람이네.
0: 브로콜리 맛있잖아요.
1: 초장은 찍은 서 먹는 거죠?
0: 볶아서. 볶으면 그냥도 먹어요.
1: 아 볶아서 먹는다고요?
0: 그냥 생 브로콜리는 안 좋아하죠.
1: 부지런하네. 역시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0: 아
1: 네.
0: 근데 지금 제일 비싼 거 고르려고 하니까 모르겠다. 확실한 건 저는 라면류하고 치킨 쪽은 진짜 비쌀 것 같은데요.
1: 야,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치킨을 3억 원씩 주고 그러니까요. 사 먹는 시대가 오면 이건 견딜 수가 없겠네요.
0: 저 오돌뼈 한 2,000만 원 할 거예요. 네. 도저히 안 되겠는데?
1: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를 그럼 측정을 네. 뭐 기계 같은 걸로 돌려줘야 되나? 그러니까. 뇌의 어떤 그 파동 이런 걸 그렇죠. 감지해가지고
0: 보는 순간 설렜어? 야. 가격 인상. 봤는데 거의 평정심이야? 이제 가격 하락.
1: 야.
0: 아, 저한테 약간 되게 싼 음식은 적어내요.
1: 그럴 수도 있겠네.
0: 그죠, 그죠.
1: 요즘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음식, 유기농 음식, 뭐 채소 이런 걸 먹으려 그러면 오히려 더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0: 근데 저는 나물 같은 거 있죠. 잡곡밥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빔밥은 좋아요. 그 따로 사면 싼데 그 비비면 비싸지는 거예요. 저는 어허. 그러나 그건 딜레마가 있네.
1: 취두부 무료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가지무침 10원이라고 하시면 가지무침 맛있는데
0: 가지무침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1: 아 물론 이제 가지무침이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전 진미채는 진미채는 한 100만 원 할 거예요. 근데 가지무침은 30원.
1: 이거 안 좋네.
0: 이거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너무.
1: 아보카도 무료로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하지만 종류에 따라서 안 좋아하는 비릿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포도. 그 미역 줄기. 이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미역은 좋아요, 또.
1: 바다포도가 뭐예요?
0: 바다포도 모르세요? 있어요. 네. 그 포도 모양으로 조그맣게 생겨 가지고 있어요.
1: 우이리 형은 100만 원이라도 먹을 듯이라고. 미역 줄기 좋아하죠.
0: 미역 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싼 걸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과메기. 과메기와 홍어 삼합. 요거는 한 300원씩 하겠네요. 너? 홍어 삼합 300원에 사서 배디한테 파는 거야.
1: 야, 그 이상한 경제가 생기네.
0: 야, 이거 이상한 경제가 생긴다.
1: 예인이는 온사케 20억.
0: 옛날에 우리 한국이 정말 많았던 오뎅바 가면은 그렇게 많은데.
1: 그렇죠.
0: 이거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이상한 창조 경제 나옵니다. 리셀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 이거 새로운데요. 다음요.
0: 다음 사연은요. 이상주님의 사연입니다. 칼로리를 과하게 섭취하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뱃살이 되죠. 만약에 잉여 칼로리를 뱃살 말고 다른 걸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염으로 전환해서 관우처럼 멋진 수염을 가질 수도 있고요. 목소리의 힘으로 전환하면 배디가 중계전에 과식을 하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얻게 되는 거죠.
1: 이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중계전에 과식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죠.
0: 중계전에 과식하세요?
1: 좀 먹죠.
0: 소리 지를 때 부대끼지 않아요?
1: 저는 그런 게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히려 든든합니다.
0: 근데 이런 식으로 치면은
1: 안 먹으면 오히려 허해서 소리가 좀 덜 안 나옵니다.
0: 소리가 안 나오네.
1: 예. 근데 소리 그 중계전에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송 전에 안 먹고.
0: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베개에 머리가 많이 빠졌다. 아침 과식해야죠. 바로 머리로 그냥 보내는 거죠.
1: 잉여 칼로리가 머리털로 전환된다.
0: 야, 그럼 진짜 행복해지겠다 이 세상은. 근데 이런 식이면은 마라톤 선수들은요 대회 전에 천하제일 무도회 끝낸 손오공처럼 먹어요. 전부 다리로 보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그쵸. 지구력이나? 네. 이런 T형이 되겠네요.
1: 아니 뱃살 말고 다른 걸로 전환되는 거니까.
0: 아 근데 그 너무 그건 불리하잖아요. 과식했는데 잘 생겨져요. 뭐 이두박근, 삼각근 이런 건 되지만.
1: 배영은 박보검 되겠다라고 하신 분
0: 거의 배디는 거의 뭐.

0: 뭐죠? 원빈 뭐 거의 뭐죠 진짜.
1: 그렇죠. 네. 디카프리오 되는 거죠.
0: 끝나죠. 거의 네. 빵형 되는 거.
1: 배성재가 육성재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거의 끝나는 네. 거지.
1: 다음 볼까요?
0: 네. 김민성님께서 스포츠 공연 전시 중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프리패스권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뭘 고를 건가요? 스포츠를 선택하면 챔스, 월드컵, 올림픽, 유희관 선발 경기 등 결승 경기를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고요. 공연을 선택한다면 연극 공연 콘서트 VVIP석 할 수 있고요. 전시를 택한다면 전 세계 모든 박물관, 미술관, 아트페어, 이종범 작가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이종범 작가전?
0: 왜 낀 거야 이건?
1: 이상한 게 하나씩 끼어 있네요.
0: 유희관 선발.
1: 유희관.
0: 하긴 자리가 무한정하지 않으니까. 그쵸. 누군가가 내놔야 갈 수 있는 거구나. 예. 천 단위요. 예. 한 시즌에.
1: 아니죠. 하루에.
0: 하루에?
1: 예.
0: 하루에 천 단위라고요?
1: 하루에 천 단위지.
0: 아 진짜로?
1: 무슨 한 시즌이에요. 한 아니, 시즌이면.
0: 와. 예. 너무 비싸구나.
1: 결승전 지금 파이널인데 와 이거는 더 비쌀 것 같은데.
0: 근데 그렇게 가면은 뭐가 좋아요?
1: 예.
0: 좋아요.
1: 저도 NBA는 사실 직관을 그렇게 못 해봐가지고.
0: 네, 아니 저는 축구는 제가 직관을 해보았더니 네. 전체 판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근데 NBA는 그 플로어에서 그 어차피 나보다 다 큰 선수들인데 같은 높이에서 보는 게 더 뭐 박진감이 넘치고 그런 건가?
1: 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농구공이 갑자기 내 쪽으로 날아가지고 선수가 이거 살리려고
0: 맞아줬어.
1: 비켜 정대만 이거 하면서 나한테 내 품으로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0: 아.
1: 그리고 그들의 그 트래시 토크,
0: 아.
1: 땀 냄새,
0: 네네,
1: 막 그 삐걱삐걱 하는 소리,
0: 그 삐빅삐빅
1: 예.
0: 소리.
1: 예.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야 좋구나.
1: 르브론이 비켜! 뭐 이러면서 나한테 날아오고 르브론이 오. 공을 뒤로 싹 비하인드 백패스 했는데 내 쪽으로 튕겨오고.
0: 야 근데 그 듣고 보니까 좀 영업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베디 같은 경우는 종목 하나 해가지고 프리패스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NBA?
1: NBA요? 아 이거 하나 골라야 되는 거예요?
0: 그죠 그죠. 스포츠 공연 전시 중에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프리패스권이 생겼어요.
1: 하나 고른다면
0: 아, 근데 그럼 무조건 스포츠 아니에요?
1: 스포츠죠.
0: 아,
1: 그 중에서 NFL 미식축구를 택하겠어요.
0: 아, 근데 거기도 비싼 티켓 자리가 있어요?
1: 비싸죠.
0: 엄청 비싼 자리가 있어요?
1: 비싸죠. 예를 뭐 스카이박스로 가면은 뭐 한두 곳도 없죠.
0: 스카이박스는 뭐예요?
1: 스카이박스는 이제 아예 박스석이에요.
0: 어.
1: 그러니까 부자들이 여러 명 들어가가지고 네. 케이터링 이제 뭐 어? 음식 먹으면서 이제 창 밖으로 보기도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또 VIP석에서 볼 수도 있고.
0: 야,
1: 아예 이제 박스석이죠.
0: 그 자세군요, 그 자세.
1: 그렇죠. 최고는 케이터링이죠.
0: 저는 무조건 공연이죠.
1: 네.
0: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갈 수 없는 공연.
1: 예. 채팅창에 잘 가라 배성재. 광고 듣자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생방송이네요.
0: 어, 그러네요.
1: 예.
0: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제 손님 DJ랑 해야 돼요?
1: 그렇죠. 아. 이종범에게 잘 부탁을 합니다. 네.
0: 잘 부탁을 한다고요?
1: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

0: 대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성재 텐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과몰입 사연을 보내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제가 월드컵 중계로 자리를 비우고요. 멕시코로 떠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높게 올라가면은 제가 돌아오는 네.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3: 그렇죠.
2: 베테너들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응원해 주시고 재중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 그렇죠.
2: 이종훈 작가만 믿겠습니다.
3: 네,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끝곡은 화사의 굿 굿바이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0: 박은태, 신성모 등 출연.
1: 7월 5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챙기지 않는 혼자와 나를 챙기는 혼자는 다르다.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든 혼자라고 대충 때우지 마시고 나를 대접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살뜰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여도 만족스러운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로 6월 4일 목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를 챙기지 않는 혼자와 나를 챙기는 혼자는 다르다. 혼자 살면 밥도 그냥 대충 때우고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한다라는 건데요. 저는 나를 엄청 미친 듯이 챙기는 혼자죠. 예. 저는 저를 정말 많이 챙깁니다. 예. 저에게 쉬는 날이 생긴다면 전 무조건 저를 챙기러 가는 사람이니까 뭐 제가 만약에 스케줄이 없으면 하는 것들이 뭐 피부과를 간다거나 관리를 받는다거나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발성을 가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사실 제 즐거움 때문에 가는 건 없어요. 다 저를 관리하기 위한 행위고 약간 그런 거죠. 그 차에 기름 넣어주듯이 예. 좀 달리면 그거에 이렇게 약간 기름칠을 해주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고 진짜 저를 위한 약간 즐거움? 여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일하거나 이럴 때 좀 그래서 너튜브 시작하면서 좀 제가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찾아서 하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어쨌든 컨텐츠고 일이다 보니까 생각한 것만큼만 이렇게 즐겁게 안 나오거나 이러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저는 엄청 챙기는 편이긴 하죠. 예. 저는 밥도 진짜 막 아 대충 김밥으로 때우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서러워서라도 더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좀 있죠.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자, 잠시 후 2부 디깅뮤직은 오늘은 요리왕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배고플 때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의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웰메디 모데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아내가 친구들과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됐다. 너무 기뻤지만 절대 티내지 않고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조지의 오래오래였고요. 윤선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친구들이랑 일주일 여행을 가면서 카레를 한가득 끓여놨으니까 데워먹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여행 갈 때 뭐 곰국이나 카레 뭐 이런 걸 한 솥 해놓고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집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막 이렇게 여행을 가셨던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가더라도 아빠랑 같이 막 이렇게 가니까 사실 누나 놔두고 큰 작은 누나는 유학가 있었으니까 큰 누나랑 저만 놔두고 이제 가셨던 경우가 있고 그럼 이제 큰 누나한테 용돈을 주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생활비를 써라. 근데 어쨌든 그 돈의 주권이 저한테 없으니까 결국 큰 누나 마음대로 했죠. 예.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큰 누나가 좀 나이 먹고 나서 아, 큰 누나도 캐나다에 잠깐 있었나? 그때 아마 저 혼자 한국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랑 뭐 여행 가시면서 저한테 5일 동안 혼자 있어야 돼서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 나 홀로 집에 찍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맨날 친구들 우리 집에 불러서 자고 막 제가 막 그 돈 한 이틀 만에 다 써버리고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야 니네 집에서 라면 좀 갖고 와라 막 야 니네 집에서 뭐 음식 좀 갖고 와 막 이러고 야 니네 엄마한테 돈 좀 받아와 하면 이제 걔네랑 와가지고 막 피자 시켜가지고 먹고 남은 거 이제 다음날 돌려 먹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윤선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저는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그리고 첸 펀치의 Every Tim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그날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자, 잠시 후 디깅뮤직 요리왕 특집 준비되어 있고 전 오마이걸의 돌핀 그리고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오늘은 요리왕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딘딘의 뮤지카 2부 디깅 뮤직 시작했고요.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아 요즘은 사실 그냥 볶음밥 같은 류였던 것 같아요.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고, 제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 아빠한테 요리해드리고 아마 캐나다를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재료가 사실 한 일주일 정도가 그냥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제가 밀폐를 해놓는다 그래도, 그러면서 제가 식재료들을 이제 한번 이제 싹 다 버렸어요. 이제 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난 이후로 이제 뭔가 시간이 나서 아 요리를 오늘 해야겠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안 나니까, 예, 지금 재료를 이렇게 구비를 안 해가지고 최근에는 요리를 좀 예, 못해 먹었죠.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었던 메뉴는 뭐냐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든 거 다 맛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요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 입맛에 맞춰서 간을 하니까 나는 너무 맛있죠. 예. 그리고 웬만하면 맛있죠. 내가 만드는 과정을 아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너 이렇게 너가 요리해 먹어 버릇하다 보면 식당 가서 사연 보내주시고. 자, 첫 번째 아티스트 바로 성시경 씨인데, 뭐 시경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요계 대표적인 미식가이자 애주가인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나 안주로는 본인이 원하는 맛을 채우지 못해서 직접 요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 맞네, 내가 한 말이 맞네. 시경이 형 같은 경우는 음식이 주는 행복이 삶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예. 그리고 또 이 술 좋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음식하고 술이 합쳐진 그 행복을 느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경이 형은 약간 그쪽인 것 같고 예, 그래서 혼자 혼술을 하더라도 약간 조그마한 맛있는 거라도 하나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 같고 동엽이 형이 또 엄청 음식이랑 술을 합쳐서 먹는 걸 좋아하셔서 그래서 두 분이 좀 친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일단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오셨고. 부럽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경 형이 추천해 준 곳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제가 동네에 알고 있던 벌구랑 저랑 야 여기는 진짜 야 동네 집인데 진짜 맛있지 않냐 했던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경 형이 먹을 텐데를 찍어가지고 예, 사람이 좀 많아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평상시로 좀 돌아온. 예. 아, 성시경 씨.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음악과 요리는 비슷한 점이 많다. 일단 둘 다 재밌고 재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재밌죠. 예,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고 그 이해도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 맛의 그 이해도.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뭐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좀 약간 요럴 땐 어떤 걸 넣어야 하나 약간 요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는 않은 예, 상황이긴 하죠. 자 그럼 저희는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에 이어서 너의 모든 순간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에 이어서 너의 모든 순간까지 듣고 오셨고, 자, 다음으로 소개할 아티스트는 가수이자 배우인 이정현 씨인데요. 이정현 씨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요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수준급 요리 실력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고 101가지의 레시피를 담은 요리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너튜브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리하면 스트레스 엄청 풀려요. 예. 왜냐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다른 개념의 스트레스를 좀 받긴 하는데, 그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요리하는 한 2시간 동안은 진짜 이것만 집중해서 하잖아요. 이것만.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먹고 캬, 풀리고 아 이거지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예, 확실히 그 스트레스가 좀 예, 풀리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 나중에 요리책을 내보자는 제의가 들어온다? 안 내죠. 예. 굳이 내서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욕만 엄청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사실 안 건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보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한 한 2천만 명은 있을 텐데, 이런 건 참 위험한 행위다. 예.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겨도 예.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아야 한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이정현의 반 그리고 바꿔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패커. 3번 누난 내게 여자야. 4번 어서왕국은 처음이지 입니다. 아유,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면 이름만 듣고는 좀 맞추기 어렵겠네. 예. 자, 이 중에서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1077 단문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디깅 뮤직 3부 시작했고요. 아까 2부 끝날 때 퀴즈 드렸는데 저 딘딘이 출연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저 객관식이었고 보기는 1번 1박 2일, 2번 백패커, 3번 누난 내게 여자, 4번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였는데요.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백패커였습니다. 자, 2022년도에 방송이 됐고요. 백종원, 오대환, 안보현 씨 이렇게 저까지 해서 4명이서 전국을 돌면서 출장 요리 서비스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요게 이제 한 다 대용량 음식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예. 그래서 시즌 2가 이제 고경표, 안보현, 이수근, 허경환 종원 형님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원래 제가 하는 거였는데 그 백패커가 시작할 때 1박 2일이 5분인가 겹쳐요. 그래서 원래 촬영을 제가 하기로 했다가 전주에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쪽에서 안 된다고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안 된다 어떻게 겹치는 걸 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동시간대니까 사실 상도라는 게 있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이제 백패커가 그 시간대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시간대가 바뀌면서 이제 약간 꼬여서 그건 약간 겹치게 출연은 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서 아 그러면은 백패커를 시즌2는 고사를 하고 게스트로 대신 좀 나가겠다 해가지고 게스트로 제가 한 세네 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럴 거면 그냥 고정을 하지 세네 번 나갈 거면 왜 나가냐 막 이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하면서. 사실 프로그램 촬영하면 오디오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요리만 해요. 근데 요리만 해도 되는 프로였어요. 그걸 다 편집으로 살려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애착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에게는. 요거 하면서 요리가 정말 많이 늘었죠. 예.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선곡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디깅뮤직 요리왕 특집 다음으로 만나러 아티스트는 테이씨입니다. 태희형님은 연예계 대표 미식가인데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서 수제버거를 만들었는데 백종원씨도 인정할 정도였고 실제로 요식업 제안을 받아서 수제버거 매장을 오픈했고 연매출 10억원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와, 요식업에 대한 요식업 도전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없지 않았어요. 사실 뭐 아 나도 해보고 싶다 요식업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요식업이라는 게

뭐 쉽게 볼 일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활을 걸고 뭐 진짜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좀 해볼까 이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는 진짜 벌그랑 라멘집을 내보고 싶었어요. 라멘집을. 그래서 제가 라멘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라멘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야 진짜 맛있는 라멘집을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그게 보통 손이 가는 일이 아니니까 이거를 뭐 누구한테 맡기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소고기집도 내보자고 막 벌구가 진짜 자신이 있다고 자기 막 이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좀 하다가 벌구가 자기 목숨 걸고 진짜 잘할 수 있다 이래서 야 그럼 진짜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벌구도 아이를 좀 이렇게 아이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아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저희가 정리를 했던 이름까지 다 지어놓고 막 로고도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위치도 대충 생각하고 근데 이름은 공개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저희는 테이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듣고 디기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디깅뮤직 요리왕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이 씨는 대식가로도 유명한데 본인 기준으로 라면 1인분을 4, 5봉지가 포장되어 있는 한 묶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진짜 아 대단해요. 저 진짜 부러워요. 이런 거 들으면 나도 양이 좀 크면 이렇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못 먹으니까. 예. 중국 음식 시킬 때는 짜장면 곱빼기 하나, 짬뽕 곱빼기 하나에 탕수육까지 세트로 시킨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 잘 먹는 대식가 뭐 태희 형님도 많이 드시고 유선호 진짜 많이 먹고 유선호 진짜 많이 먹어요. 뭐 세윤이 형도 많이 먹고 제가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 그래도 치킨? 제 양에서 거의 한 마리 근접하게 먹으니까 거의 그래도 한 마리 근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예, 한 3분의 2? 예. 자, 저희는 테이의 같은 베개에 이어서 끝사랑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희의 같은 백에 이어서 끝사랑까지 듣고 오셨는데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다비치 강민경 씨입니다. 강민경 씨는 식단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 직접 요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인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과메기 김밥, 양배추 스테이크, 메밀 콩국수 등등 맛있는 건강식 레시피

레시피를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양배추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요. 저도 그 김호윤 셰프님 너튜브에 양배추 스테이크 아마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알배추 스테이크. 와, 알배추 스테이크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그거 해가지고 파프리카 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웬만한 고기 먹는 것보다 맛있는데, 어쨌든 고기랑 같이 하면 좋죠. 약간 메인 두 개 하는 느낌으로. 예, 그래서 고기 한 입 먹고 그거 먹고 하면 되게 좋은데. 예. 김호윤 셰프님 너튜브에 있는 그 알배추 스테이크 꼭 해보세요. 예, 진짜 맛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비치의 타임캡슐에 이어서 팡파레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치의 타임캡슐에 이어서 팡파레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슈퍼주니어의 규현씨와 이특씨인데요. 둘 다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규현씨는 평소 요리가 취미라서 집에 냉장고가 총 6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 이거는 아 맞아. 예, 맞아요. 제가 이제 규현이 형이랑 친하니까 집에 가면은 이 형은 이제 요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재료들을 일단 엄청 잠깐만 집에 생각해 잠깐 그 안에 방에 들어가자. 와인셀러가 두 개 있고 아 냉장고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아 맞아 그 정도 된다. 예. 베란다에 또 하나 있고. 예. 이 형이 요리를 일단 좋아하고 규현 형도 해먹는 거를 거의 주로 하니까 근데 이 형이 약간 주부 그게 있어가지고 엄청 밀폐해서 얼려놔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야 집에 와라 뭐 너 대상 탔으니까 형이 뭐 요리해줄게 이래서 그때 뭐 비프 웰링턴 해줄게 뭐 이랬는데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만날 일이 있어서 가족 만나고 넘어갔더니 비프 웰링턴은 이미 자기가 지인들이랑 다 먹고 그 같이 만나는 멤버들 있거든요. 형들. 그러면 이제 같이 그들끼리 먹고 아 딘딘 그래도 대상 탔으니까 고기 해줘야지 하고 야 한우 해줄게 이러면서 냉동칸에서 뭘 꺼내서 고기를 굽는데 누가 봐도 오래된 고기야. 그래서 이거 오래됐는데 그때 아 안 죽어 하면서 막 이렇게 오래된 고기를 구워줬던. 예.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였는데 그 해 설에 받았던 고기를 얼려놓은 걸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같이 그래서 네가 찜찜하면 같이 먹을게 그래서 같이 먹었던. 예. 주부죠 약간. 예. 자 그리고 이특씨는 EBS 요리 프로그램인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3년 동안 MC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요리에 흥미가 생겨서 요리집까지 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약간 이런 요리 프로그램 MC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배우고 옆에서 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거 아 하나 하자고 할까. 저 진짜 너튜브로 요리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자 어쨌든 네, 저희는 슈퍼주니어 EP의 요리왕에 이어서 슈퍼주니어 U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이어서 슈퍼주니어의 유까지 듣고 오셨고, 오늘 디깅뮤직은 요리왕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 역시 군대에서 치사병으로 근무했을 정도로 요리 실력이 뛰어난 분인데, 도경수의 팝콘 들으면서 디깅뮤직 마무리하고 전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센의 러버트랙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리센 인정합니다. 예, 지금 너무너무 바쁠 때고 전 응원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진짜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 예, 그리고 예전 것들이 막 이렇게 파묘가 되면서 막 그 대표님이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와주기로는 약속을 했다 나중에. 좋습니다. 예. 아, 좀 생각한 아이템들이 있었었는데. 예. 부산 원희에서 빅원이랑 거제 원희 해가지고 한번 붙여볼까 하면서 이제 시그널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정말로 좀 계속 좀 이 마음을 계속 잘 고마워하는 거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우리한테 좀 보여지면서 우리도 그걸 좀 좋아하고 이렇게 막 감동받아하고 서로 기뻐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늘 힘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2315님이 내일 남편과 딸이 같이 등산 간대요. 딸이랑 같이 갈 생각에 남편이 설렜는지 얼음물도 얼리고 딸 힘들어하면 준다고 온갖 간식을 다 사다 놨네요. 참고로 저희 딸은 다 큰 성인입니다 해주셨는데, 아무리 성인이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또 아이죠. 그리고 얼마나 신날까 싶어요. 우리 애가 커가지고 같이 아빠랑 등산도 가네 약간 이러면서. 자, 저희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미스스 콜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0: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7: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될 거라 해도 끝까지 한번 해보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려운 이유는 스스로 먼저 포기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금요일을 맡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윤덕원입니다. 첫 곡 황푸아의 마인드 컨트롤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 마음 먹기가 주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꺾이지 않는 우리에게 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8506님께서 20살과 27살이 결혼한 지 10

5년 되었네요. 중3 아들과 중1 딸과 멍멍이 딸 3마리나 있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지하며 씩씩하게 잘 살아갈게요. 결혼기념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15년. 와, 근데 또 좀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요즘엔 그렇죠? 보통 뭐 이거 뭐 평균 잡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30대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도 벌써 다 컸고 와, 대가족이 됐다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옛날이랑 다르게 좀 빠르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29 결혼했거든요. 제가 29, 30 이때 초중반 넘어가는데 뭐 지금 결혼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과 일찍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결혼기념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혜진님, 일만 이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한 잔의 즐거움이 진짜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한 통한 술을 거의 안 마시다가 이상하게도 최근에는 또 일 마치고 뭔가 한 잔 마실 일들이 있었는데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뭔가 좀 풀어주는 맛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정말 다들 잘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과음하시면 안 되겠지만요. 딱 한 시간만 음악 들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로이킴의 앵콜 요청금지, 허회경의 얼마나 좋을까, 피처링 박찬영 듣고 오겠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 왔으니 끝나고 보자고. 아이유 사인을 꼭 가지고 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벌써 15년 차가 되었다.

CD장 사이 곱게 모셔두었던 사인지는 색이 바래 있었다. 그 사이에 이 녀석을 세 번쯤 만났나 두 번 만났나 하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외부 행사에 출연하면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아이유와 같은 무대에 오른다며 자랑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네 꼭 사인 받아온나 하는 말에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사인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받고 나서 가져다 줄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어이없지만 녀석도 이미 사인은 확보했으니 언젠가 찾으러 가야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사이에 나는 애기 아빠가 되었으며 녀석은 QWER의 아저씨 팬이 되었다고 한다. 직장을 두 번 옮기고 소개팅과 건강검진 얘기를 하며 사인지의 크기에 맞게 주문한 액자를 가방에서 꺼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그 사인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본다. 아이유에 대한 팬심과 15년간의 이야기와 그 사이에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액자에 비쳐 빛나고 있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너 그때 받았던 아이유 사인 가지고 있냐?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이 좀 웃기네요. 네. 이어서 들은 노래는 아이유의 너의 의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밴드 한창 하고 있을 때 이제 아이유 씨랑 같이 공연 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자랑했더니만, 야, 사인곡 받았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저도 뭐 결혼도 하고 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만나고, 한두 번 만났는데 두어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또 안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 야, 이번에는 꼭 들고 와라 해가지고 만났,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야, 그때 받은 사인 종이가 좀 색이 바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 그 친구는 여전히 아직 싱글이고 소개팅 하러 왔다가 홍대. 아, 근데 큰일입니다. 어떡하죠? 아, 이 친구 장가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아저씨가 돼가지고. 아, 정말 네, 좋은 분들 있으면 빨리 만나시고 빨리 많이 사랑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만 쫓아다니고 이런 아저씨가 됐습니다. 네, 아유, 뭐 그래도 그동안의 추억을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긴 게 뭐 좋은 것 같긴 하고요. 네. 왜냐면 그동안 저희 전화할 때마다 한 번씩 꼭 얘기했거든요. 야, 아이유사인 가지고 있지 잘 이러면서 이제. 근데 신기하게 저도 그거를 항상 이제 아 이거 들고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 마음에만 품고 있고 이루지를 못했던 아, 그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좀 더 만나볼게요. 0491님, 여자친구가 부산에서 워크숍이라 같이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오늘 연차를 내고 서울에서 운전해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제 반 정도 왔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일이 많이 없는데 선곡도 너무 좋아요. 데프트의 Call Me Back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그러면 잠깐만요. 그 워크숍 끝나고 만나기 위해서 일 끝나고 다 이렇게 가가지고 와, 연차까지 내서 와, 너무 멋지다. 근데 이런 경우 좀 있더라고요. 막 일하러 간 김에 또 약간 쉴 때는 또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일 끝나고 너무 정신없는데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치만 나를 위해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또 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워크숍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끝나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104님, 덕원님, 저는 북한산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문득 창밖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숲이 진초록이 되어서 눈이 부시게 푸르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간에 따라 제 모습을 맞춰가는 자연의 경이를 표하며 포레스텔라의 스카보로 페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좀 도시적인 생활 뭐 이런 것들 생각 많이 하는데 또 의외로 막 산 옆에 있고 이런 것들도 많아서 뭐 지낼 때는 편한데 또 창밖을 열어보면은 막 산 쫙 보이고 숲 보이고 이런 것들도 있나 봐요. 저도 친척 그 사촌 동생 집에 갔을 때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계절의 변화를 집에서 느끼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연이 그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인간으로서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연의 어떤 풍경이 주는 위안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계절이 변하면서 날씨는 덥고 또 힘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풍경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491님 신청곡 데프트의 Call Me Back 피처링 Pretty Happy 1104님의 신청곡 포레스텔라의 스카보로 페어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좀 더 만나볼게요. 김현우님, 자격증 시험 공부 중인데 조금 막히네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기에 잠시 쉬어갑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 하시네요. 왜냐면 저도 내일 모레 시험 보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남일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좀 막혀서 쉬어가더라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진도를 빼놓으셔가지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미리미리 해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아직 할 게 많은데 걱정이에요. 네. 그래도 다들 뭐 이 시간대 되면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화이팅! 김자한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자는 동안 남편과 교대하고 씻고 다시 병원에 가는 길에 처음 듣네요. 이 새벽 감성에 덕원님 목소리 들으니 그래도 힘이 납니다. 오늘 하루가 긴 저에게 응원 부탁드려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아프니까 또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네요. 네. 교대하면서 또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뭐 돌보는 건 돌보는 거지만 아이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빨리 지나가고 빨리 낫기를 바라봅니다. 노래 들을게요. 서민주.

님의 신청곡 애담과 청하의 Find Love 그리고 김자아님 신청곡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배미라님께서 덕원님이 진행하시는 금요일 이 시간에 인디 가수나 밴드분들 노래를 많이 듣게 되네요. 공부가 됩니다.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신청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좀 인디 쪽 신보를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도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좀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 주식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사람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를 빨리 저점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 유명해지기 전에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약간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막연하게 막 들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류진영님 신청곡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배미라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이웃의 바위가 되지 않는 손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김인영님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에서 남편과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일 퇴근 시간에 애프터클럽을 듣는답니다. 저도 남편도 덕원님 팬이에요. 방송을 들으면서 퇴근하는 이 시간이 너무 보람찹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들려주세요. 존박의 스마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지금 퇴근하시는군요. 아유, 항상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퇴근길에 약간의 위로가 되고 좀 뭔가 좀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하고요. 더 장사 잘 되고 더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뭐 앞으로도 다가올 겁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김인영님 신청하신 존박의 스마일 듣고 와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1: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2부 시작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노이즈 가든의 파도였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고른 노래들을 쭉 만나보는 그런 날 이런 노래 시간, 인디신의 신보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노래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임봄님께서 2-3년 전인가 새벽 2시까지 하는 짧은 알바를 했을 때였어요. 애프터클럽을 들었는데 인디 음악들이 나왔었습니다. 솔직히 DJ에 대해 딱히 궁금하지 않고 음악만 들었는데 이제는 애청자가 됐어요. 더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아니, 네, 봄님, 좀 그 사과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제 좋은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네, 저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DJ의 매력보다는 그 음악으로 힘으로 또 이제 넘어가는, 또 여러분의 또 사연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인디 음악 많이 들으시고 종종 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자, 처음 소개할 앨범부터 볼까요? 네, 하은빈의 정규 앨범 등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은빈님은 원래 작가시거든요. 찾아보니까 작가인데

자신의 글로 이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 김사월님이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그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의 특유의 섬세함 같은 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래를 하고 음성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또 풋풋한 면이 느껴져서 그 갭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는 또 음악적인 트레이닝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는 매끄러운데 좀 풋풋한 가사나 이런 경우는 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완전 역방향은 좀 흔치 않아서 좀 새로운 결로 들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을 가져왔는데요. 하은빈의 등 그리고 잘 있기 두 곡을 듣겠습니다.

0: 싱어송라이터 최제니의 숨쉬기 운동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제 또 반년이 안 돼서 새로운 EP를 가져와서 되게 부지런한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번 앨범이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약간 로파이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최진희 노래를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알지? 그리고 숨쉬기 운동 두 곡을 들을게요.
1: 하나, 둘, 셋, 넷.

0: 어떤가 여전히 그렇게 숨이 목까지 차있나 조금만 버텨봐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은 마법 같은 일이야 숨을 한 번 쉬어봐 숨을 한 번 쉬어봐 숨을 한 번 쉬어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금요일의 DJ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날 이런 노래 기수지도 잘 뽑아내고 근데 또 동요로도 동요는 아니죠. 동요 같은 노래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문어 이야기를 저희에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만나면 사인받아야지 생각했는데 아. 아무튼 그래서 그 원래 그 색깔 같은 것도 너무 잘 드러나는 앨범 공개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가지고 음반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음원도 들어보시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앨범을 구성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예은의 들숨 그리고 디나의 두 곡을 듣겠습니다.

안예은의 들숨 그리고 디나의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모허의 정규앨범 깊고 어두운 곳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 정규 2집이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싱글들을 발표하면서 앨범을 예고했었는데 되게 정규 앨범이 나왔네요. 근데 약간 진짜 그 모의 음악은 약간 좀 식물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식물원에 온 것 같은데 약간 좀 습하면서 축축한 듯하지만 또 되게 편안하고 조금 어두운 느낌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뭐랄까 불편하지 않고 편한 느낌? 왜 되게 편한 공간 중에는 또 막 너무 밝지 않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되게 잘 주는 것 같아요. 이 포크 음악들 하면서 보면 이제 뭔가 그 약간 식물이나 이런 느낌을 주는 곡들이나 아티스트들 많은데 또 약간 이런 느낌은 좀 흔치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끼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이 곡 제목 때문에 그런 거 앨범 제목 때문에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이미지를 전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음악의 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실제로 무대에서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것들이 자신만의 색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두 곡을 들을 텐데요. 모허의 되감기 그리고 깊고 어두운 곳에서 듣겠습니다.

모허의 대감기 그리고 깊고 어두운 곳에서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팀은요 포저군단의 EP앨범 포즈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포저군단은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이 포저가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 포즈에다가 R 붙여서 이제 포저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겉멋만 내거나 하는 척하는 사람을 포저라고 한대요. 약간 좀 이게 신조 같은 느낌인데 그쵸? 은호나 신조 같은 느낌이라서 특히 이제 서브컬처 쪽에서 그 막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어적인? 뭐 스스로 약간 좀 자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포저인데 라고 막 자기를 얘기하고 다니면서 실제로 좋으면은 또 반대로 이제 그 좀 뭐랄까 예상치 못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포저 군단의 해피댄스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싱어송라이터 이승열님의 정규 앨범 Don't Try 가지고 왔습니다. 와, 되게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이 듣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이렇게 특유의 깊은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곡들을 또 이제 앨범 버전으로 좀 편곡을 새로 해서 실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네. 이승열의 꽃이 진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짧은 사연들 애프터클럽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임원일의 Falling in Love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Even If의 Gre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 SBS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0: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오늘의 TMI. 펀펀투데이 새 코너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쨍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펀펀투데이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특집 코너는 많이 해봤는데 요일 코너를 바꾸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금요일 지킴이죠. 건이와 함께 새롭게 돌아올 코너는 바로 이거 해보셨어요? 입니다. 매주 하나의 주제를 드리면 친구들이 보내주신 각종 꿀템과 신박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코너를 딱 듣고 나서 너무 반갑고 기대가 됐던 거는 보통 우리가 친구들의 의견을 코너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일상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뭔지 들어볼 수 있고 추천하는 거 뭔지 들어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건이와 함께 할 이야기도 많을 거고 또 밀접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펀펀투데이 홈페이지나 인별그램 들어가 보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선물 준비해놨죠. 저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친구들 새 코너 성공적일 수 있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따 재밌게 들어주시고 사랑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무엇보다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거 들어보셨어요? 물어봐야 할 거는 펀펀투데이인 거 아시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 많이 해주세요. 금요일 아침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예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추천해주고 소개해주는 코너라고 하니까 금요일 꼭 챙겨드려야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거의 펀펀과 진짜 오래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건이잖아요. 그래서 건이와 또 한번 새롭게 뭔가를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해봤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허주영님, 며칠 전에 처음으로 건이 소스가 유명한 훠궈집 다녀왔어요. 건이가 알려준 대로 소스 만들어서 먹었는데 친구랑 먹는 내내 감탄하다가 왔네요. 건이씨 고마워요. 얼른 보고 싶다. 오늘 정말 건강한 둘째 또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응원드리고요. 전 정말 상상만 하는 게 다일 텐데도 벌써 저도 떨리네요, 진짜. 0423님, 파이팅이요. 별일 없을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김수현님이 신청한 15&의 티가 나나 봐 띄워드립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5일 찾아주신 분은 8659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새벽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간이면 누구나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눈을 뜨고 일을 하다 보니 이 시간에도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일하는 분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보낼 수 있게 자신의 노동력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시내버스 운전하는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피곤한 새벽 많은 분들의 발이 되어주고 계신데요. 저는 3313번 서울 시내버스 기사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항상 펌펀투데이를 들으며 즐겁고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지금도 운행하면서 펌펀 듣고 계실 기사님을 응원합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신청해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8659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쵸? 정말 새벽에 일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친구분들 중에도 버스 기사님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아마 그분들이 꼭 3313번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사님들이 지금 이 8659님의 문자를 들었을 때 사연을 들었을 때 참 뿌듯함도 느끼고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 기사님들 항상 펌펌이 버스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안전운전 네, 부탁드리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을 때 목동 임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전해드리고 선물도 드릴게요. 금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아님, 저는 워킹맘입니다. 퇴근하고는 저녁 만들고 집안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출근 전에 운동하려고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진해와 부산을 옷으로써 쭉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1361님, 찡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36살이고 서울 성동 강남 쪽에서 새벽 식자재 배송일 하고 있어요. 일할 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2시간 동안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신청곡은 권진아의 우리의 방식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1361님. 참 이분들 대단해요. 예, 새벽 배송 특히 식자재가 저도 뭐 종종 시키지만은 진짜 늦은 적이 없어요. 야, 이분들 얼마나 부지런하신 걸까 생각 들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구사유님, 새벽 5시부터 라디오 들으면서 샤인머스킷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더워지기 전까지 열일 중이랍니다. 오빠랑 둘이 쿵짝쿵짝 일하는데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오반의 플라워입니다. 아, 저도 이 곡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예. 두 분 더우신데 또 쿵짝쿵짝 합 잘 맞춰서 일하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1361님이 신청한 권진아의 우리의 방식, 9425님의 신청곡 오반의 플라워, 그리고 이 두 곡 이후에는 라셀인드의 I Could Give You Love 세 곡 이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인터넷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들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3039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출근날입니다. 주차장에서 살짝 문자 보내봅니다. 그동안 제 새벽을 함께해줘서 고마워서 찾아주셔야 돼요. 지선아님, 찡디, 어버이날에 엄마 찾아뵀는데 둘 다 분노 조절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신경전을 했던 게 떠오르네요.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6월 5일, 오늘이 엄마 생신인데 이때만큼은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항조의 정령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의미에서 부모님 찾아뵙고 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또 좋은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혹은 잔소리가 나와서 서로 날석에 반응하고 냉랭하게 또 헤어지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참 부모님과도 계속 이렇게 지지고 복구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화 꼭 드리고요. 되면 찾아뵈면 더 좋고요. 화해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지선아님의 신청곡 조항조의 정령 듣고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저를 한심한 듯 쳐다보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여름휴가로 해외여행 선택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 와중에 남편은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다녀오면 될걸 왜 굳이 말했냐며 뭐라 하는데

솔직히 무슨 비밀로 해야 되는 거냐고요. 국내 여행은 말해도 되고 해외 여행은 숨겨야 하나요?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기분 좋게 계획한 여행 다 취소하고 싶을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눈치를 봐야 하냐? 너무 속상해요. 찡디 제 마음에 임대카솔 발라주시고요. 노래도 신청해도 될까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신청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니가 가라 베트남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니 여행 해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부모님도 참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실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분 참 딱 나서서 아예 저희 15년 동안 한 번 해외 못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엔 저희끼리 잘 다녀오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거기다 대고 굳이 얘기를 해서 너 때문에 우리 다 혼났다 이런 멘트 나오는 게 남편분이 제일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속상했던 만큼 이번에 베트남 간다고 하셨죠? 가서 마사지도 많이 받고 맛있는 과일 많이 먹고 시원하게 누워있다가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만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셔야 돼요. 자, 우리 가족 때문에 더 화가 날 때 인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친구들 편이 되어서 위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까 신청곡이었던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매번 출근할 때 듣다가 아이를 낳고 8살 딸을 키우며 일을 그만둔 엄마입니다. 어제 간만에 친정에 다녀왔어요. 딸 셋인 아빠는 항상 무서운 아빠였습니다. 어제 정말 용기네요. 아빠 왜 그렇게 무섭게 키우셨냐고 여쭤봤더니 딸들은 처음이라 본인의 방식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싸이의 아버지 신청 부탁드려요. 남겨주셨는데요. 아, 참.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 잘 몰랐어 라는 대사를 아마 어떤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부모님들도 다 키우고 나서의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참 미안하다고 하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뭔가 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 느껴져서 참 또 이렇게 울컥하게 되네요. 진짜 지수님은 더 하셨겠어요.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릴 건데요. 김지수님이 신청하셨고 민경주님도 신청하셨어요. 싸이의 아버지 김청균님의 신청곡 쿨의 아로아 이렇게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워너스 건이와 함께 새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건이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원어스의 태양이 떨어진다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출석 체크 보내주셨네요. 하나 만나볼게요. 1643님. 찡디, 오늘도 간신히 출첵합니다. 어제 치킨 먹고 잤더니 눈이 부어서 안 떠져요. 큰일입니다. 많이 드셨나 봐요. 맛있게 드시고. 네. 얼른 물 한 잔 좀 챙겨 드시면서 얼른 움직이세요. 움직여야 붓기도 좀 빠지고 눈이 좀 떠집니다. 잠시 후에는 원어스 건이와 새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로드. 반성물. 굿즈. 아. 반성물을 고려하라. 휴미카. 굿즈.
1: 고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아!
4: 국내 주식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8: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1: 르노.
1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3: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클레오?
1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0: 펀펀에서는 뭘 하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죠. 원어스 커닛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야. 너무 어색하다.
0: 원래는 이제 나만 몰랐던 이야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야, 어색해요. 그 이유가 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2년 넘게 함께했던 나만 몰랐던 이야기 코너를 마무리했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문자들 진짜 많았어요. 0192님이 건희 씨 끝 아니죠. 나 너무 서운해요. 절대 안 돼.
1: 아이고.
0: 여러분 건희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1: 네. 저는 아니에요. 아니, 네. 사실 장난을 좀 쳐보고 싶었어요. 친구분들한테. 근데 너무 서운하셨는지 그 라디오를 듣고 저한테 네. 팬분들이 네. 진짜 끝나는 줄 알았다고 다시는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0: 아니, 저는 끌리지 않나요? 이거 해보셨어요? 라는 새 코너인데요. 한마디로 저희가 매주 드리는 주제를 보고 아 이럴 때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완전 추천한다. 저희에게 추천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와 건희가 제일 마음에 들고 이 코너에서 괜찮은 거 추천받으면은 직접 해볼 의향이 있죠.
1: 그럼요. 저는 도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실 제가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친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알게 되는 것들 너무 많아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공유할 수 있고 생활 꿀팁이나 본인만의 꿀팁을 뭔가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0: 이겠어요?
1: 너무 좋죠.
0: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이렇게 저와 건희 그리고 친구들도 한 번쯤 꼭 하고 싶게끔 추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 거죠 건희 씨?
1: 일단 펀펀투데이 인별그램에 매주 댓글로 사연 받고 있고요. 또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이거 해보셨어요? 첫 번째 시간 첫 주제는 바로 출근길입니다. 오. 아무래도 펀펀투데이 하면은 출근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그쵸.
0: 지금도 출근 준비를 하시거나 출근길에서 펀펀 듣고 계신 친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건희 씨도 이제 펀펀 오는 것도 그렇고 네네. 어디 뭐 공연이라든지 팬분들 만나러 간다든지 네네. 출근하는 길이 꽤 그 시간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출근도 있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하면 엄청 먼 길을 간 적도 있고 뭐 아니면 되게 이른 출근 아니면 중간 이동 이렇게 해서 이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0: 네.
1: 출근길 저는 또 트렌드에 굉장히 또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트렌드 파악이나 아니면 또 팬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또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주 폰을 하는 편이에요.
0: 나는 출근길에 주로 네네네. 휴대폰을 본다.
1: 정말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0: 그럼요. 네. 요즘 이걸로 사실 다 생활이 가능하고 일이 가능해서 네.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0: 자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니까 특별하게 저와 건희의 출근길 추천템도 준비해왔거든요.
1: 맞습니다.
0: 바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우선 제가 먼저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독서 어떠신지.
0: 오.
1: 네, 일단 책 독서 이 얘기가 나온 순간 엥? 하고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 글자가 너무 많이 없고요. 그림이 정말 대부분.
0: 너무 좋다.
1: 근데 예를 들면 바쁠 때도 말을 걸면 일단 키보드를 치는 손을 멈춰주는 선배.
0: 이런 좋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0: 좋은 사람이지.
1: 모두가 떠난 뒤에 이제 의자를 다 제자리로 집어넣고 떠나는 사람. 근데 거기에 정말 작은 글로 그런 사람 그럼과 동시에 뭐. 혹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건 없는지 체크를 해주기도 한다.
0: 한 번 더 확인하는.
1: 약간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사람들을 좀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회사 얼마나 가기 싫어요. 출근길에 따뜻한 책 읽고 인류애를 좀 충전을 해보.

0: 책 제목이 좋은 사람 도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오늘 가져왔어요.
0: 어, 그 책을요?
2: 네.
0: 오.
1: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0: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32페이지에 저편인데 여기까지만 읽은 건 아니죠?
3: 아,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그 페이지에. 아,
0: 요 페이지에 소개하고
3: 네,
0: 싶은 게 있어서
3: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어서.
0: 이야.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건희 씨도 인류애가 조금 충전되고
1: 어, 네.
0: 어, 내가 보니까 주변에
3: 까지는 쉽고 50까지 100까지도 오늘 행복했었던 일, 오늘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0: 오.
3: 근데 그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0: 네.
3: 뭔 소리야? 아, 환멸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0: 그렇지.
3: 근데 아, 내가 틀리지 않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있구나를 좀 느껴서 좀 많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원희 씨도 항상 주변에 뭔가 좋은 것들을 조금 많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3: 맞아요.
0: 따뜻한 면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3: 네.
0: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3: 네.
0: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아, 그래도 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진 않아 싶은 사람도 있어요?
3: 어, 네, 있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지가 좀 돼서 그 대신 좀 찝찝한 건
0: 네.
3: 어? 나 오늘 펀투 끝나고 올 때 의자를 집어 넣었나?
0: 아, 주변 신경 많이 어, 써지겠네.
3: 나, 아, 그 얘기를 내가 타자 치다가 누가 말 걸었을 때 아, 난 이 일 먼저 끝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비교적 좀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0: 아,
3: 느낌.
0: 여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3: 네.
0: 아, 어떻게 보면 또 반성의 의미도 할 수 있겠네요.
3: 맞아요.
0: 야, 여러분 오늘 건희 씨의 추천책은 좋은 사람 도감이라는 책이고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0: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출근길 추천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보통 출근을 할 때 이제 운전을 하니까
3: 네네.
0: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밴드 음악 요거 듣는 걸 강추합니다. 이 사운드가 빵빵한 밴드 음악 들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목을 좀 풀어볼 수도 있고요.
1: 아, 중요하죠.
0: 그리고 목 푸는 김에 뭐도 같이 풀 수 있냐, 스트레스도 같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CNBLUE나 FT Island 요 분들 노래를 들은다 학창시절 추억팔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보컬이 된 것처럼
3: 네네.
0: 무대에서 박수를 아. 받는 듯한
3: 네네.
0: 그 망상을 하면서 이 짜릿함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3: 좋죠.
0: 그럼 좀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은 출근길이 덜 괴로워지실 거다. 그래서 이런 밴드 음악과 함께 출근길 락스타가 되어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1: 좋네요.
0: 아, 권희 씨는 또 노래 많이 듣잖아요.
3: 네.
0: 밴드 음악 많이 들어요?
3: 밴드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평소에는 주로 좀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주로 일하는 환경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0: 네.
3: 조용한 노래도 엄청 좋아해요.
0: 아~
3: 근데 전 출근길에 한때 1번으로 들었던 노래가
0: 네.
3: 있는데 저도 추천을 해드리자면
0: 어,
3: 그 아일릿 분들의 네. 럭키걸 신드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럭키걸 신드롬?
3: 네, 이 노래가 완벽한 날씨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
0: 나 들어봤다.
3: 이걸로
0: 어,
3: 시작하는데 어, 네. 완벽한 날씨 딱 듣자마자 아 그래 오늘 날씨 좋지 그래 힘내보자 약간 요렇게 돼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좀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를 좀 그 나누고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추천드려.
0: 그때 차에서 나 혼자잖아요.
3: 맞아요.
0: 누가 들을 게 뭐야. 그러니까 차가 되면은 걸어다니는 에어컨이 되고
3: 그쵸.
0: 예, 옮겨다니는 노래방이 되거든요.
3: 네.
0: 그냥 혼자 해보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도 풀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맛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저와 건희 씨의 출근길 추천템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희 씨가 추천한 노래였죠?
3: 네.
0: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아일리세 럭키걸 신드롬 듣고 왔습니다. 출근길 추천템 또 만나볼게요.
1: 네, 사랑꾼님이 보내주셨어요. 전 출근길에 복권을 사요. 복권 당첨이 되지 않아도 제가 산 복권을 보며 1등이 되는 상상을 하면 출근길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희망을 가슴과 마음에 품으며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 이거 좋아요.
0: 아, 권희 씨도 복권을 좀 사요?
1: 아니, 안 사요, 전. 저는 그 약간 지는 게임 안 하고 네. 너무 적은 확률은 도전을 잘 안 해요. 근데 약간 근데 무슨 느낌일 것 같다고 생각이 방금 들었냐면 네. 내가 이 출근길에 출근을 안 할 수 있는 쿠폰을 0.1의 확률로 뭔가
0: 그렇죠.
1: 뭐 사실 막 비싸지 않잖아요. 뭐 간식 조금 덜 먹으면 되는 정도? 그래서 그냥 살짝 구매를 뭐 1,000원, 2,000원 주고 샀는데 아 오늘도 꽝이네. 하지만 언젠간 출근 면제권을 받으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맞아요.
1: 네, 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으로 저는 보통 화요일, 수요일 날 사는 걸 좋아해요.
1: 어? 이유가 있어요?
0: 왜냐면 토요일 날 밤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화, 수, 목, 금까지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두고 봐. 이번 주 토요일 8시 45분 이후로 내 인생은 달라진다. 라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이후에 발표 나잖아요. 네. 역시 난 현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
1: 아, 인생
0: 다시 정신 차리게 됐는데 채찍과 당근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아, 그쵸, 그쵸.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이렇게 긁는 거 해본 적 있어요, 권희 씨는?
1: 긁는 건 해봤어요.
0: 뭐 대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뭐 옆에서 5,000원 된 분들 많이 보긴 했죠.
0: 아, 권희 씨는 그런 운은 또 많이 안 따라붙는구나. 네. 뽑기 운은.
1: 네.
0: 그래, 우린 또 이렇게 착실하게 또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타입인 거예요.
1: 네.
0: 자, 출근길 추천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건 제가 소개해드려볼게요. 9100님. 전 출근길에 매일 엄마한테 전화드려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시골에 계신데 항상 걱정되거든요. 밤새 안녕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엄마, 나 출근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식사 꼭 챙겨드세요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짧지만 출근길 행복하고 저도 엄마 목소리로 힘이 나요.
1: 좋은 사람 도감에 추가.
0: 완전. 9100님. 네. 추가해드려야죠. 건희 씨 통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1: 자주 하려고는 하는데 네. 주로 제가 해야 되는데 할 때쯤 엄마께서 먼저 연락을 주세요.
0: 아. 저는 이분 사연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이렇게 뭐 자주 전화는 안 드리는데 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샤워할 때 전화가 왔었던 건데 부재중이 떠 있는데 이젠 저도 나이가 있고 부모님

0: 역시도 나이가 있으니까
1: 네네.
0: 부재중이 좀 늦은 시간에 찍혀 있으면은
1: 네.
0: 우선 제가 조금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1: 아,
0: 혹시나
1: 무슨 일이
0: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평소에 연락 잘 드리고 살았으면은 이런 거에도 내가 안 놀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잘 못한 것도 떠오르고 약간 불효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모님도 전화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모두를 위해서라도 전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마뺑님. 출근길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들을 미리 한번 정리해보고 출근하자마자 머릿속으로 정리했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공감이에요.
0: 어, 권희 씨는 이런 편이에요?
1: 저도 하루에 막 스케줄이 막 3, 4개, 4, 5개가 될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그 뭐 어떤 스케줄에서 해야 될 거 그 다음 스케줄에서 해야 될 거를 미리 체크를 했을 때 아 여기서 시간 지체되면 안 되겠다. 아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가 좀 많이 필요한 날들 있을 때 출근길에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오늘 하루 잘 또 그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준비나 이런 시간들에 1, 2분만 더 신경을 쓰면
0: 맞아요.
1: 퀄리티나 뭔가 본인에게 여유가 생기니까 너무 추천드려요.
0: 그리고 출근길 추천됨 짧게 보내주신 게 있어서 요거까지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포켓 마스터님인데 출근길엔 펀펀투데이와 포켓몬고 게임을 해야죠.
1: 아.
0: 쨍디도 놀리고 포켓몬도 잡고 일석이조라 시간이 폭풍순삭돼요.
1: 이분은 그냥 찡디도 포켓몬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아직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얘기 안 해. 나도 몬스터로 보는 거야 이분은.
1: 아, 네. 네. 아 좋네요. 그래도 항상 출근길에 펀투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0: 맞아요. 그 너무 감사드리고 건희 씨는 게임 많이 해요. 모바일 게임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1: 잘 안 해요.
0: 오.
1: 그 시간을 아끼기 때문에 제가 네. 트민남이라고죠.
0: 아.
1: 트렌드에 민감할 수 있는 이유는
0: SNS 세상, 세계를 항해하는
1: 네, 모든 그 끝까지 쇼폼 컨텐츠를 내리다 보면 절로 돼요. 야호. 어, 네.
0: 아, 어, 거제.
1: 네, 펀트 야호.
0: 야호. 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2: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0: 14로 다다다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우리말 지킴이
2: 오늘은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표현 꿈같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양지에서 보낸 일주일이 꿈같다라고 할 때는 꿈과 같다를 붙여서 적어야 합니다. 세월이 덧없이 빠르다, 덧없고 허무하다, 매우 좋아서 현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뜻으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다르게 아까 본 장면이 꼭 어제 꾼 꿈 같다처럼 쓰일 때는 띄어서 적어야 합니다. 실제 꿈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빠른 세월 또는 매우 즐거운 기분을 나타낼 때 붙여 쓰는 꿈 같다. 진짜 꿈과 비슷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띄어 쓰는 꿈 같다.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오너스 건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출근길에 이렇게만 해라 우리 친구들의 추천 받아보고 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왔어요. 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관리하는 소년님.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양볼 가득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 아에 이오우도 하고요. 예쁘게 웃어 보이기 연습도 하고요. 출근길 짜투리 시간에 하는 운동이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기도 하고 저랑 또 찡디는 또 화면에 얼굴이 나올 일들이 또 있으니까 네.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하기는 조금
0: 쉽지 않지.
1: 쉽지 않을 수 있겠다.
0: 놀랄 수 있어요 주변 분들이. 네. 네.
1: 입을 크게 벌리다가 네, 누군가랑 눈이 맞추면 좀 민망할 수 있겠다.
0: 그럼 건희 씨는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네. 뭔가 입을 풀던 얼굴도 스트레칭하고 다 하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좀 풀고 해요?
1: 저도 뭐 입 크게 벌렸다가 아예요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매일 하는 거는 네. 이제 그 귀 뒤에 림프 있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0: 네 여기 네,
1: 귀 뒤에 살짝 이렇게 말랑말랑 쑥 들어가는 곳이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네. 그걸 꾹 눌렸다가 떼주면 약간 붓기가 좀 빠져요.
0: 오.
1: 그래서 목 밑에 있는 근육들이랑 림프 지나간 손들도 주물러주고.
0: 오. 네, 이게 건희 씨의 아침에 얼굴 붓기 빼는.
1: 네, 그 메이크업 받으면서 네, 눌러주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0: 저는 어디서 뮤잉이라는 걸 봤어요.
1: 아~
0: 뮤잉 들어본 적 있죠?
1: 네, 알죠.
0: 그게 하면은 턱선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난대요. 네.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다 대고 혀를 이렇게 다 대는 거래요. 넓게 다 올려서 붙이고 이 아래 턱을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해봤거든요.
1: 네.
0: 턱만 커졌어요. 그래서 림프 마사지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주면은 하관이 네. 너무 발달할 수도 있대요. 그 방법을 정확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1: 이건 약간 또 잠깐 순간 사진 찍을 때 조금
0: 네,
1: 아이돌 꿀팁으로도 유명해요.
0: 아 사진 찍을 때 요거 하면은
1: 네.
0: 아 내가 사진 찍을 때 이걸 안 해갖고 항상 넙대닥이 나왔구나.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
1: 동영상 찍을 땐 민망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진 찍을 때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요 추천템은 장소를 조금 가릴 필요는 있다.
1: 아, 네. 출근길에.
0: 추천 드려봅니다.
1: 네.
0: 다음 출근길 추천템은 복세편살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출근길에 한 것 중에 가장 추천한

0: 하는 건 일부러 베이커리 가게나 커피 가게를 지나쳐 가는 겁니다. 출근길 동선에 빵집을 넣어보세요. 아침에 갓 구운 빵 냄새랑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걸어가는 내내 하늘도 보고 초록초록한 나무도 보다 보면 출근길이 기분이 좋아져요. 또 퇴근길은 꼭 재래시장을 둘러보면서 오고요. 필요한 식자재도 살 수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상인분들 보며 저도 힘을 얻어가거든요.
1: 너무 뭔가 그 모바일 게임 중에 그 어디 숲에서 막 캐릭터 키우는 게임 있잖아요.
0: 아, 그 동물들.
1: 네, 네. 그런 주민 같은 그 무해함과 그런 분인데 너무너무 인생을 약간 아름답게 사시는 분 같아요.
0: 무해하고 되게 귀엽게 네. 평화롭게.
1: 근데 저도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약간 좀 부지런하신 분들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출근길에 동선을 굳이 카페를 넣어서 좀 돌아가더라도 그게 되고 막 상인분들도 보는 여유를 가지려면 정말 부지런하셔야겠다.
2: 맞아요.
1: 저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0: 주변의 일을 좀 잊을 정도로 황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참 향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너무 좋지 않나.
1: 좋아요.
0: 빵 굽는 냄새, 커피 향. 얼마나 이게 향그러운, 싱그러운 그런 향이겠어요, 진짜. 자,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들이 추천해준 출근길 추천템 만나봤는데요. 와, 괴로운 출근길을 즐거운 출근길로 바꿔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너무요.
0: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 분을 뽑아서 추가 선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1: 네.
0: 그분 어떤 분일지 선정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니 패밀리 박화요비의 좋은 아침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허니패밀리의 박화요비의 좋은 아침 듣고 왔습니다. 그럼 저랑 건이가 뽑은 2주의 추천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출근길에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만 해봐. 진짜 좋아. 저는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0: 아,
1: 이거 하루에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그 통화 5분이 그 하루를 더 힘나게 해주는 데는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0: 부모님께 전화하기 추천해 주신 9100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와 건희 씨 요거는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해보고 후기가 어땠는지 우리 친구들과도 아, 공유를 알겠습니다. 조금 해보자고요.
1: 네.
0: 색다른 시도가 어려운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하고 싶은 걸 가져만 오세요.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0: 절망편.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오늘 뭐 먹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럴 때 이 코너가 우리 친구분들의 주말 지침서가 되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1: 네. 하고는 싶은데 아 정말 괜찮을까? 고민이 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와 찡디가 대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0: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희망편과 절망편 둘 다 들어보시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네.
0: 저희는 그냥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1: 그럼요.
0: 저희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킁킁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도 언 3년. 남자친구랑 웬만한 건 다 같이 해봐서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향수 공방이라는 걸 알았어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향으로 향수도 만들면서 추억도 쌓을 수 있다던데 그냥 그 돈으로 향수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남친이랑 향수 만들기 해볼까요? 말까요?
1: 아,
0: 킁킁님은 지금 남자친구와 데이트 코스로 향수 만들기를 할지 말지 고민이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건희 씨는 향수 공방 가본 적 있어 하면
1: 아직 가본 적 없어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향수 공방을 보고 와 나 언젠가 저기 무조건 한번 간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건희 씨는 향수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1: 저는 향수도 좋아하고
0: 네.
1: 좋아하는 향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어서 가끔 그냥 시간 좀 남을 때
0: 네.
1: 괜히 백화점 같은 데 가서 향수 시향해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0: 그럼 지금은 내가 꽂혀있는 향 가장 좋아하는 향은 뭐예요?
1: 최근에는 무화과향.
0: 무화과향?
1: 한 2년간 빠져있어서 그 무화과향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맡아보면서 괜찮은 걸 모으는 취미가 또 있어요.
0: 워낙 또 향수라든지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1: 네.
0: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킁킁님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겠죠.
1: 네.
0: 희망편과 절망편을 잘 들어보시고 할지 말지 골라보세요. 우선 저와 건이가 향수 공방의 희망편 리뷰해볼게요. 어머 자기야 향수공방 처음 와보는데 여기 깔끔하다.
1: 자기랑 너무 딱 어울린다.
3: 킁킁 이 향 어때?
1: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이 향은 어때?
3: 좋은데 우리 이 향수를 커플템으로 만들어볼까?
1: 너무 좋다. 우리 이 향 맡을 때마다 오늘 추억을 한번 떠올리며 계속 생각하자.
0: 아 본인 연기에?
1: 네.
0: 나는 내 여자친구 연기에 질색을 한 줄 알고
1: 보통 네. 저희가 이제 나만 몰랐던 이야기 코너를 할 때는
0: 저도 싸운 얘기였으니까
1: 아니, 남편이 이렇고요 아내가 네. 이렇고요 우리 자기는 이렇고요
0: 네.
1: 아 막 이런 얘기가 그렇죠. 많았는데 어머 자기야 이러니까

0: 사실 연애도 그렇고 살면서 저는 낭만이란 쓸데없는 걸 하면서도 즐겁고 굳이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전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멋지다.
0: 근데 네. 그게 또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걸 같이 하면서 좋은 향 찾아서 쓸 수 있지만
1: 그렇죠.
0: 향수 공방 가서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 일, 낭만 있는 걸 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게 그렇게

0: 어후.
1: 어? 아이씨, 이양 나랑 잘 어울려?
0: 에치.
1: 아이 됐어, 나 그만할래.
0: 아 저기야, 같이 가.
2: 향수공방 절망편 아. 만나봤습니다. 이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3: 네.
2: 비염이 있거나 냄새에 약하신 분들 네. 있거든요.
3: 그리고 특정 향을 취향이 엄청 아니시거나
2: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엄청 강한 향에 좀 알레르기나 또 재채기가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2: 그리고 시향도 권위신 많이 해봤다 그랬지만 네네. 진짜 이 향 저 향 맡다 보면은 뭐가 무슨 향인지 모르겠고
3: 코가 마비되는 기분
2: 그리고 머리도 살짝 어지러운 기분도 맞아요. 들거든요.
3: 아... 희망만 있진 또 않네요.
2: 절망도 위험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니까요.
3: 왜냐면 사실 둘만의 추억인데 향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진짜 곤란할 것 같아요.
2: 어, 그럼 어떻게 해?
3: 아 뿌리고 다니기엔 내가 향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의 추억이야. 어 오빠 오늘 왜 그 향수 안 뿌리고 왔어?
2: 우리 추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3: 마음에 안 들면 말로 해.
2: 아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
3: 이렇게 취향이 아닌 향이 나오게 된다면
2: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지.
3: 추억이면서 커플템인데 자주 못 뿌리겠는 거죠.
2: 와.
3: 난 이 냄새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2: 어떻게?
3: 아이고.
2: 야,
3: 그래서 네. 절망편도 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2: 네, 희망편, 절망편,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고요. 저랑 건희 씨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니야?
1: 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3: 이거 해보셨어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해본 코너였는데 네. 원희 씨 너무 술술 멘트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4: 아, 다 친구분들 사연 덕분이죠.
13: 어, 전 다른 것보다 아까 권희 씨가 오빠 왜 안 뿌려 했을 때의 그 차가움이 진짜 절망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0: 실은 말로 해.
1: 아니야 왜 또?
0: 이 코너 실은 말로 하라고.
1: 아니 아니 난 좋다니까요. 난 좋다니까요. 자 네. 우리 친구들 홈페이지랑 펀펀 인별그램 가셔서 주제에 맞는 나만의 추천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0: 네, 또 이걸 하면 어떨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사연 또 보내주세요. 저와 찡디가 희망편 절망편 미리 보여드릴게요.
1: 그러면은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아 권희 씨도 친구들이랑 인사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죠?
0: 네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 코너 앞으로 너무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친구분들의 사연으로 빛나는 코너인 만큼 사연 네. 많이 보내주세요.
1: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버벌진트 피처링 강민희의 시작이 좋아 들려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0: 어메이징
1: I love you
0: 소마찡
1: 고맙습니다.

0: 파도를 바라보는 것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 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1: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하는 SBS 안심 캠페인
2: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3: 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남다있어
1: 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염처럼 어푸푸푸 가벼운
2: 점점 뛰어들어 점점 추억들이 타올라 타다다 그 방송 오늘도 제 옆자리를 채워주실 저의 영원한 흥 파트너를 먼저 소개할게요. 슬기슬기 박슬기씨 웰컴.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자, 6월의 이날 전날 특별한 날이 많은데 6월 5일 오늘이
3: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환경의 날에 딱 맞는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2026년도 반바퀴를 돌아 순환하는 중이잖아요. 지나간 상반기 시간 중 딱 하루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슬기 씨.
3: 아, 제가 디톡스를 5일 동안 하고 어제 빵을 엄청 먹었어요.
2: 아.
3: 어제 저녁에 먹지만 않았어요, 우리는.
2: 그럼요, 그럼요.
3: 네, 맞습니다.
2: 자, 평소 환경을 위해서 자원 순환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3: 아, 저는 샤워할 때 물 샤워해요. 비누 많이 안 쓰고 물 샤워하고
2: 역시.
3: 그리고 외출할 때 잘 안 씻어요.
2: 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 잘 안 씻고 왜냐면 머리가 그렇게 기름이 안 져요. 좀 악건성이라 제가.
2: 오늘 또 모자를 써가지고
3: 안 감았어요.
2: 순환을 할 거야.
3: 다 같이
2: 순환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지 않게 지구를 위하여 지구를 위하여 김영철의 파워FM 특집 공개방송 첫 무대는 오로지 철파M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3: 네.
2: 철기시대 눈치채셨나요? 철기
3: 기.
2: 철기시대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3: 철이랑 슬기랑 철기시대 박수로 응.

0: 지킵시다.
1: 지구를 지키자고요.
0: 그럼요. 네.
1: 아 정말 라이브 어땠나요? 아
0: 리허설보다 형편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다면 리허설을 왜 하는 건지.
1: 여러분, 예. 진짜 슬기 많이 맞는 게 속상한 게 리허설을 너무 잘했어.
0: 리허설 진짜 잘 됐는데 확실히 네. 이렇게 또 우리 철가루들 앞에서 하니까 살짝 긴장이 되네요.
2: 긴장이 되네요.
0: 네. 네.
1: 아니 우리 오늘 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함께하는 김영철의 파워 FM 특집 공개방송.
3: 순환을 할 거야.
0: 다 같이.
1: 순환을 할 거야.
0: 아, 그쵸.
1: 철기시대의 라이브로 사랑을 할 거야를 듣고 왔습니다. 객석에 계신 철가루들과도 또 인사를 해야죠. 제가 이런 2만 5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신. 지금 밖에 못 오신 분들 네 분 정도 있죠.
0: 예, 예. 아, 많이 계신데요.
1: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컨그레츄. 웰컴 웰컴. 오늘 진짜 아마 멀리서 오신 분이 많을 거예요. 부산에서 오셨고. 그죠?
0: 맞아요.
1: 부산에서 오신 분 있고. 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안내부터 먼저 좀 살짝 할게요. 3부부터는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오시죠. 와우. 철기시대 라이브를 뛰어넘을 진짜 여러분 라이브 보여드릴게요. 먼저 데뷔 20주년을 맞아 완전체로 돌아온 씨야.
0: 우후! 나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씨야. 그리고 B1A4 컴퍼니 회사를 차려서 당당히 컴백한 B1A4!
1: 자 지금 B1A4 플래카드 들고 계신 분을 당당히 들었는데 아까 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신 분이 공찬을 들고 있다가 네. 공찬을 못 들고 제가 말하니까 자꾸 공찬을 내리고 있어요. 공찬 오면 계속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괜찮아요. 예.
1: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애정하는 동생 군대 갔다 돌아온 영원한 철밴드에서 유승우. 자 세팅과 함께 흥타임 쭉 이어가 보고요.
0: 예예예. 자 아침 대바람부터 청량한 라이브로 귀호강 여러분들 제대로 시켜드릴 테니까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김영철의 파워앱.
4: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
5: 일로요.
6: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8: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0: 피스타판 롯데리아.
1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

0: 오대리 달려볼까요? 오대리 생활의 플러스 오대리 유용한데요. 청소기 흡입구에 휴지심을 끼웠으면 가구와 벽 사이, 자동차 시트 틈처럼 얇고 깊은 공간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종이 재질이라 가구에 흠집 날 걱정도 적고 청소기 전용 노즐이 더러워지는 것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집에 얇은 철사 옷걸이가 하나쯤 있으시죠?
1: 네.
0: 향이 망가지는 걸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휴지심은 간단한 습기 제거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이나 운동 후 축축해진 신발 안에 넣어두면 종이가 수수수수수 수분을 흡수해서 뽀송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휴지심 바로 버리지 말고 센스있게 재활용 해보세요.
1: 이게 배꼽입니다. 수박 배꼽은요, 꼭지 반대편 바닥 쪽에 있는 동그란 자국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배꼽이 작을수록 과육이 실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 배꼽 쪽이 배꼽 쪽 바닥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주황색을 띠면 충분히 잘 익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색이 좀 희거나 연하면 덜 익었을 가능성도 있대요. 그리고 크기가 비슷한 수박이라면 무게를 꼭 확인해보세요. 더 묵직한 수박일수록 과육 밀도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식감과 당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수박 고를 때 통통 두드리기보다 배꼽부터 먼저 살피고 달콤한 수박 골라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다리였습니다.
0: 자, 지금 와 찰떡호흡으로 오다리 코너까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1: 네.
0: 우리 진짜 너무 찰떡호흡이죠?
1: 네.
0: 그러면 우리 텔레파시도 잘 통하나 바로 키스 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뭐 과일 얘기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여름 과일은 하나, 둘, 셋,
1: 3회! 아, 수박을 여태껏 얘기했는데.
0: 그렇죠. 채널로 지금 보고 계신 실시간 문자가 오는데
2: 선정황후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1: 유익한 오대리 최고예요 하면서 따봉을 3개를 보내주셨어요.
0: 두 개만 써도 되는데 많이 썼네요. 엄지가 두 개인데.
1: 0914님도 철가루들 아나바다로 오래오래 쓰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하시죠.
3: 감사합니다.
0: 아, 센스쟁이 지금 아, 생방송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오셨네요.
1: 아, 일 잘하신다.
0: 그죠, 여러분?
1: 일을 너무 잘하신다.
0: 너튜브 사이트는 한국환경공단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1: 네,
0: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분 나중에 한번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구독도 해주시면은 예, 좋으실 것 같아요.
0: 땡에 들어가는 글자를 읽으면 세 글자 단어가 나오니까 이것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자, 슬기 씨가 사연 하나 볼까요?
1: 좋습니다. 작년 7월 9일 내 DJ 친구를 소개합니다 로 함께했던 박행운입니다. 빵야 빵야랑 뒤친소도 했는데 철업디랑 이제 얼굴 트고 싶네요. 벌써 8년째 철가루인데 철업디의 모닝 업텐션 함께 즐길래요. 대구에서 아침 기차 타고 갈게요. 우와.
0: 요렇게 딱 사연을 주셔가지고 자 대구에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자 오 어따 대구
4: 어따 대구
0: 어따 대구 어따 대구 대구에서 기차 타고 왔어요.
4: 네,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열심히 왔습니다.
1: 우와, 겁나 이렇게 철가루들도 멘트 눈치를 봐.
0: 아니 내가
1: 닮았어.
0: 아니 내가 약간 눈을 꺼쁘고 하긴 했어.
4: 맞아요.
0: 해도 돼? 짧아야 돼요? 아니요. 대충.
4: 7시 2분 예약을 했어요. 택시가 늦게 와가지고 택시 안에서 취소를 했어요. 7시 27분을 했는데 서울에서 동대구를 예매한 거예요.
1: 까지 얘기했잖아요. 아,
0: 4885번님도 대단합니다.
1: 48, 네, 역시 철가루라 말씀이 많으세요.
0: 네. 아니 우리 성함이 박행운 씨 아까 소개했는데
1: 세상에 네. 이런 럭키가 있어요?
0: 아니
1: 어떡해요?
0: 진짜 행운이에요 이름이?
4: 네, 행운.
0: 그러면
4: 분명입니다.
0: 진짜 우리 형제 이름이 혹시 진짜 행복 아니에요?
4: 아니요. 아니요. 남자 형제들은 돌림자 써가지고 이것도 투머치인데 제자 돌림이고 저만 딸이라서 안 쓴다고.

0: 제자 돌림이라고.
1: 네.
2: 아니 근데 나 잠깐 철가루분들 박혜훈 씨 알아요? 내가 행복했더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잠깐 아니야고요. 아니 이 정도도 못해? 행운이니까 행복 아, 있을 수 있잖아.
1: 아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대접을 전혀 안 해주시네요.
2: 그래서 너무 좋아. 막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니 나는 아는 아니야 그런데 뭐가 아니야 있으면.
1: 아니 그러면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행운 씨가 오늘 행운을 가득 안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네,
1: 오늘 멀리서 기차 타고 오셨으니까 더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퀴즈 갑니다.
2: 어허.
0: 네 철파임의 청취자 저희들의 애칭이죠. 땡가루.
1: 오!
2: 자, 땡가루.
1: 그렇죠, 그렇죠.
2: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죠?
1: 네.
2: 네, 대충 여러분 알고 있죠?
1: 네.
2: 자, 그렇다면 또 한 분 더 또 만나봐야죠. 자, 이번에 또 사연 소개 한번 해볼까요?
1: 네. 다른 방송 듣다가 철파임으로 환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텐션에 어라? 이게 뭐지? 하다가 점점 빠져들었네요. 눈앞에서 높은 텐션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아 팬이라 이번 공개 방송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2: 네, 이번에 이름이 이제 안정환 씨예요, 이분이.
1: 오,
2: 어.
1: 테리우스인데?
2: 네, 그래 테리우스 안정환 씨 어디 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정환입니다.
1: 우와!
2: 우와, 진짜 짧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정환 본명 맞겠죠?
3: 네, 맞습니다. 예. 네.
1: 아 진짜 공기의 저항을 줄이려고 머리도 되게 짧게 자르신 것 같아요.
3: 정확합니다.
1: 축구가 취미신가요?
3: 네, 축구 좋아하고요, 달리기 좋아하고요. 예.
1: 역시 역시.
2: 아니 근데 오늘 사연 재밌는 게 다른 방송 듣다가 환승?
3: 네.
2: 했는데 뭐 듣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1: 뭔데 이렇게 당당하시죠?
3: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1: 아, 네.
3: 아침 7시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황정민 씨가 그때 하셨어요. 그때 하셨.
2: 황족이셨나요?
3: 아, 황족이었습니다.
2: 맞아요, 그죠? 황족.
3: 네, 이거 잘하시네요.
2: 네.
3: 그 듣다가 이제 황정민 씨 그만두고 중간에 막 DJ에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딱 들었어요. 107.7을 들었는데 처음에 방송 왜 이러지 이거?
1: 왜 이러지?
2: 아 진짜 처음에는 그죠?
3: 네. 땡무.
1: 아. 그렇죠. 이게 많으면 또 야근도 하고 그러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땡무
2: 두 글자. 네. 자, 이제 맞춰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분 또 더 만나볼까요?
1: 매일 아침 아이들 등원시키며 차에서 꼬박꼬박 잘 듣고 있습니다. 목포라 너무 멀어서 그동안 공개방송에도 부러워만 했는데 이번에 공개방송 날짜가 휴무일이더라고요. 큰맘 먹고 새벽 기차 타고 올라갑니다.
2: 어쩌었을까 어쩌었을까. 그 약간 목포 목포 사투리 느낌으로 소개가 가능할까요?
4: 막상 사투리 쓰라 하면은 안 나와요.
1: 맞아, 멍석도 깔아드리면 힘들죠. 네. 한번 해보셔.
2: 참 방송국도 웃겨. 목포하는 순간 너무 기대되잖아. 어찌하실까. 네.
1: 안녕하세요.
2: 사투리가 안녕하세요 잘 안 나와요.
1: 아니 오늘 뭐 우리 행우 씨처럼 기차 이슈 없으셨어요?
2: 목포에서 네. 올 때.
1: 아무래도 저는... 더 머니까.
4: 이제 새벽 5시 23분 기차를 타고 와야 돼서
2: 대구지 대구 밀렸음.
4: 4시에 일어나야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4: 혹시라도 못 일어날까 봐 싶어 가지고.
1: 맞아.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면 또 그래.
4: 2시까지 잠을 못 자다가 진짜 4시 알람인데 이미 3시 반이 눈이 떠졌어요.
1: 아이고.
4: 그때부터 준비해서 올라왔어요.
2: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온다고.
1: 너무 고마. 그래서 철없디 실물을 딱 본 느낌.
4: 너무 잘생기셨는데? 아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데 왜 인연을 아직 못 만난 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진짜 1등 신랑감 같은데.
1: 나도 의문이에요.
2: 너무 감사해요.
4: 왜 못 알아보지?
2: 나 진짜 솔직히 아니 4시에 일어났다는 게 나를 만나러 이 프로그램에서
1: 심지어 3시 반에 일어나셨대잖아요.
2: 네, 뭐 잠 못 주무셔 갔다니까 뭉클한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비웃음 주시고.
1: 네, 그러면
4: 아니요, 제 칭찬이에요. 너무
2: 그러니까,
4: 1등 신랑감.
2: 너무 감사하죠.
1: 뭐 언젠간 나타나겠죠. 예. 자, 그러면 철가루들을 위한 마지막 퀴즈 내주실래요?
4: 네. 아무리 배불러도 이 배는
2: 사투리 나온다. 아무리 배불러. 여러분 사투리가 잘 안 나와서 녹음하셨는데 방금 아무리 배불러도
1: 들통이 나요.
2: 아무리 배불러도 뭐 그다음 뭐시여.
4: 이 배는 따로 있죠. 땡저트.
1: 땡저트.
2: 아무리 배불러도 이 배는 따로 있죠. 땡저트.
1: 그렇죠.
2: 야 오늘 좋습니다. 진짜 서울, 부산, 창원, 목포, 대구 아하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분들 다 인터뷰를 못했지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1: 네.
2: 방금 인터뷰했던 철가루분들이 퀴즈를 내주셨죠. 세 문제. 각 단에 땡이 들어가는 글자를 이으면 세 글자 단어가 되는데 자 아직도

0: 모르시겠다고요? 자, 세개 중 한 번 더 정리해 줄까요?
1: 네, 철파엠의 청취자 애칭입니다. 땡가루.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일, 땡무. 아무리 배불러도 입에는 따로 있죠. 땡자트. 네, 땡에 들어갈 조각들을 이어서 나오는 세 글자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친환경 수세미, 세제 등이 있는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주방 7종 세트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2부에는 더 흥나는 시간으로 해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트렌드!
1: 농!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돈 워리 비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2: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분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김영철의 파워 FM 특집 공개방송.
2: 순환을 할 거야.
3: 한 번 더.
1: 순환을 할 거야. 정답은요?
3: 땡에 들어갈 조각들을 이어서 나오는 세 글자 단어는요. 바로 철업디였습니다.
1: 와,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에 철업까지 너무 쉬웠고 마지막 디저트도 쉬웠죠. 아무리 배불러도.
3: 그렇죠.
1: 입에는 따로 있죠.
3: 철가루 예. 업무 디저트에서 철업디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친환경 수세미, 세제 등이 있는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주방 7종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자, 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I want a girl walks in with a itty bitty.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꽃단 코너죠. 무식 탈출 영철 쇼. 이야. 오늘은요 여러분 바로 환경 특집으로 준비를 했죠. 해봤고요. 우리 이사님과 또 함께 오셨는데 옆에는 우리 기 경배하라.
4: 이름이 많이 특이하죠. 교회 아니, 다니시는
1: 되게 많이 안 특이한데요. 그냥 경배 있지 않아요? 경배, 성배, 영배.
4: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 이름을 정말 좋아합니다.
1: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경배하라 이렇게 하죠.
3: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오늘 공개 방송 제목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외쳐주실래요? 하나, 자 호흡 맞춰서 하나, 둘, 셋.
5: 순환을 할 거야.
1: 잘한다.
5: 순환을 할 거야.
1: 아무도 모르게.
5: 아무도 모르지 않게. 지구를 위하여.
3: 잘한다,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사실 오늘 뭐 궁금한 게 질문이 많잖아요.
3: 맞습니다.
1: 우리가 요즘 이제 재활용이라는 말 한때 좀 많이 썼는데 재활용이라는 말보다 순환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3: 네.
6: 재활용은 그 한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지금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인식해 왔었었는데 재활용의 정확한 개념은 제품이 생산되고 버려지면 그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3: 그죠.
6: 예, 순환 경제라는 것은 제품이 생산될 때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므로써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물이 생산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순환 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하는 게 순환 경제의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보면 생수병을 예를 들 수 있는데,
1: 그렇죠, 생수병.
6: 예, 예. 기존에는 테두리에 지금 보면 라벨을 부착을 했었습니다.
1: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6: 예, 예. 그게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재활용이 상당히 안 됐어요.
1: 예.
6: 그래서 그 부분을 무라벨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라벨을 붙이더라도 분리가 용이하게 그렇게 지금 생수병을 만들므로 해서 폐기물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순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그 순환 경제의 그 표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저희가 지금 마시는 물병도 그렇지만 정말 편해요. 이게 바로 순환 경제 아이템이네요. 예. 아니 요즘에 그 순환 경제라는 말이 더 뭔가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4: 그 이름에 이미 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몸이 이제 망가지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3: 큰일 나죠.
4: 경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순환이 돼야지 경제가 팡팡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원유가 이제 몇 달간 안 들어오면서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 이런 거 났었죠.
3: 난리 났었어요. 맞아요. 네.
4: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네. 그래서 이게 순환이 안 되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0: 배출 하실 때 그 네. 내놓는 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와.
2: 저 그래도 너 아파트에서 너 어디가? 라면 아 너 쓰레기 보러 가? 자원 버리러 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1: 자원 순환하러 가.
2: 자원 순환하러
0: 그렇죠.
2: 가.
0: 버리는 게 아니라 아, 네. 예. 자원을 비축하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죠.
2: 자원을 비축하고 순환하러 가.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1: 멋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아침에 8시 뉴스를 막 전하는데 중동 전쟁 이후에 석유 공급이 안 된다. 그 나프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확실히 더더더 쓰레기 봉투도 그렇고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1: 아무래도.
3: 플라스틱의 주 원료가 나프타입니다.
2: 네.
3: 근데 나프타는 석유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그 원료입니다.
1: 네.
3: 근데 좀 최근에 그 중동 사태와 같은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서 나프타 가격이 많은 부분 인상이 되죠.
2: 그렇죠.
3: 따라서 플라스틱 가격도 인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 이제 해소하고 어찌 보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작년도에 우리가 탈플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탈플 종합 대책 그 수립한 내용상에서 핵심은
1: 네?
3: 지금 플라스틱을 최대한 줄이고 그 지금 만들어진 이 플라스틱도 최대한 재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개면서 아까 언급한 순환 경제와 같이 탈플 대책과 순환 경제를 같이 운용함으로써 최대한 자원을 순환 용역하고 폐기물을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재생원료 업무 사용 제도가
2: 네.
3: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오, 중간에 탈플 대책은 탈출하자 플라스틱을 이런 얘기인가요?
3: 네, 그렇습니다.
2: 오, 동갑생, 동갑생, 네. 사장님.
3: 네.
2: 그것도 이렇게 요새 그것도 줄여요?
1: 줄여서, 네. 네. 확 이해가 되네요 또.
2: 야, 탈플.
1: 그리고 이제 답변 마지막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요거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0: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방송국에서 물을 안 주셔서 별도로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인천에서 가지고 온 물인데
2: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방송국 진짜 물 안 주는 줄 알잖아요.
1: 그러지 마세요.
2: 네.
0: 여러분 이제 드시다 보면 이 페트병 자세히 보시면
2: 네.
0: 한쪽 귀퉁이에 네. 그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2: 어머나! 그러니까
1: 어디?
0: 그 여러분 드시는 탄산 중에 짜릿한 이맛 그 음료에는 100% 재생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2: 네.
0: 우리 생수 같은 경우는 10%의 사용 의무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드시는 거에는 이미 대부분의 경우에 10% 이상의 재생원료가 들어있어요.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자원순환을 좀 더 가속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2: 그렇군요.
1: 마지막으로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기후행동 실천 선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철가루들도 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3: 기후행동 실천 선언은 말 그대로 직접 국민들이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2: 네네.
3: 따라서 전 국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환경의 날 기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기후행동 실천 선언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요즘은 뭐 K-POP, K-푸드, K-드라마뿐 아니라 K-환경기술도 해외에서 많이들 배워간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평소에 더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한다?
4: 순환을 할 거야.
2: 저 뒤에 지치면 안 돼.
4: 순환을 할 거야.
2: 32번 남았어. 네. 자, 환경특집 무지탈출 영철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문자 주제가 있습니다.
1: 응?
2: 나의 아나바다, 나의 아나바다야, 나의 아나바다야. 요 에피소드. 진짜 우리 아나바다 뭐예요? 아껴 쓰고,
1: 나눠 쓰고,
2: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 아나바다 아시죠?
1: 네. 에라우로 공개 방송 실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노래 듣는 동안 에피소드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2: 자, 노래는 그러면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잔나비 노래 듣고 올게요.

0: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김영철의 파워FM 특집 공개방송
1: 순항을 할 거야
0: 하늘색 재킷!
1: 순항을 할 거야
0: 하늘색 재킷 입으신 분이
2: 네.
0: 두 번째 할 때 따라해서
2: 네. 환경특집으로 무식탈출 영철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나바나 에피소드 이제 만나볼 텐데요. 오늘 한국환경공단 대표로 나와주신 두 분이 마음에 쏙 드는 웃음순환 요 문자가 나오면요 딩동댕 쳐주시고 아니다 이건 별로다 하면 땡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실로폰 있죠? 예예예 예, 예.
0: 심사 기준 대충 아시겠죠? 진심으로 다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두 분도 아나바다 에피소드 혹시 뭐 있나요?
2: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0: 환경공단에 근무하시다 보면
2: 기대돼요?
3: 저는 한 30년 넘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자원순환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천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 실천, 그죠.
3: 가장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분리배출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배출은 제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하고 목요일과 목요일, 일요일 날 반드시 제가 하고 있습니다.
2: 있습니다.
0: 결국은 그냥 분리배출 하루 한다 이 얘긴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0: 예, 두 번째는요.
3: 쇼핑 갈 때 항상 다의 용기를 사용.
0: 기경배 씨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4: 예,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저는 그 채소 마켓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0: 네네.
4: 저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남들한테는 쓰임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4: 채소 마켓 통해서 또 사용이 되다 보면 폐기물 배출이 그만큼 늦어지고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0: 혹시 그 기경배 씨네 아파트는 분리 아나바다 에피소드 만나볼 거예요.
2: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연님께서요. 작은 언니와 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다른 자매들처럼 옷을 자주 공유하고 있는데 언니가 살쪘다고 못 입는다는 자켓을 제가 뽕 빠지게 입었고요. 제가 다시 살찌고 언니가 살 빠져서 언니가 다시 가져갔다가 최근에 또 제가 살이 빠져 가져왔답니다. 아니,
0: 잠깐만, 의정훈 형제야?
2: 아니 살이 수단 경제가 되고 있는데?
0: 너무 재밌다.
2: 공개 방송에 당첨된다면 사이좋게 자켓 입고 갈게요. 누구에게 더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0: 나 미치겠어. 아니 지금 수연님 오셨어요.
2: 오셨나요? 수연, 우와.
0: 수연님 마이크 한번 갖다 드릴까요?
2: 자켓은 어디 갔어요? 아 가지고 오셨네.
0: 자켓이에요.
2: 아니 뭐 자켓도 순환 경제가 되지만 살도 함께 공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와.
0: 아니 수연님 사연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약간. 빠지고 빠지고 주고 가고
2: 너무 신기해요.
0: 옛날 그 의정훈 형제 사인을 갖다 준 것처럼
5: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자켓 한 벌로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5: 10년 동안 주고받고
0: 지금 그 자켓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2: 어머 어떻게 옷이 안 사가

0: 지금 최근에는 폐의류가 굉장히 지금 폐기물에 많이 발생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쉽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하나의 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방청객 쪽에서도 엄지가 나온 거는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연 자체가.
2: 그리고 옷도 이게 진하지 않게 색상이 그냥 무난하게 유행 안 타는 색상으로.
1: 10년 전 거라고 해도 아까 안 믿겨 그냥 작은 그러니까.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
2: 진짜 유행은 또 돌고 나눠 쓰고 있답니다. 저 띵동댕 받을 수 있을까요?
1: 죄송한데 그분이 이 목소리 아니시면 어떡하려고. 잘 읽다가 아니 그 같이 수업 듣는 사람끼리 장난감 작아진 옷도 나눠 저 쓰고 있는데 근데
2: 아니 왠지 이렇게 뭔가 스터분하시고 넉살 있으신 분일 것 같아서.
1: 완전 기대되는데 자 예. 3153번님 어디 계세요?
2: 계신가요?
1: 네. 오늘 이거 행운이야 아, 대구서 올라온 행운이야 아, 박행운 씨.
3: 예.
1: 어 이렇게 또 문자까지 또 주셨네요.
3: 네네.
2: 그러면 지금 얼마나 들으셨어요 이 수업을?
3: 저희 10주 과정에 5주 더해서 15주 중에 한 12주 왔던 것 같아요.
2: 많이 들으셨네.
3: 네네.
2: 오 그럼 집이 좀 바뀌었나요 이 수업을 듣고?
3: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한데
2: 그죠 그죠
3: 그죠 오늘부터 다시 실천을 좀 해보려고
2: 그죠 오늘 또 이미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으니까
3: 네.
2: 예, 이를 계기로 또
1: 하시죠 오늘 우리 진짜 이사님하고 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실천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지금 장난감하고 작아진 옷은 계속 잘 나눠 쓰고 있고
3: 네네 이 친구 것도 또 다른 동생들 주고 있고
1: 어, 아들 얘기 들어 아들이 뭐라고 했는데 아들이
2: 자, 아들이 중요한
1: 제보를 아들이 뭐라고 했어 아들이 방금 뭐라고 했어
2: 언제 줬어 아직 집에 있나 봐요
3: 아니요 이런 거는 아들 뭐 없을 때 조용히 배출해줘야
2: 나중에 찾으니까
3: 네네네
2: 알죠 제가 알죠
1: 네. 예. 아들 너 잘 때 엄마가 했던 예.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집에 없던 장난감 본 적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하면 있어요 라고 해 있어요 없어요?
2: 있어요
1: 그래 잘했어 엄마 무안할 뻔했어
2: 그래요
1: 그래
2: 서로 입을 맞춰 오시길 바라고
1: 자 실천이 중요합니다 문갑생씨 저기 동갑생씨 어제 보고 오십니까 이거
2: 이거 어떻게 갈까요? 딩동댕 갈까요? 땡 갈까요?
0: 딩동댕
1: 어 이거나
3: 딩동댕
1: 감사합니다 딩동 경배 씨 딩동댕 좀 세게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그래
2: 그래도 시원시원하다
1: 이사님 왜 이거는 딩동댕이죠?
0: 제가 가장 그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나이키 광고라고 Just Do It이라고 있습니다
1: 네.
2: 예.
0: 그거는 뭐냐니까 그 말이 필요 없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2: 아 그치
0: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환경 관련되는 부분은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 네.
0: 아주 사소한 것도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딩동댕을 줬습니다.
1: 야, 근데 우리 이사님도 계속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너무 똑같은 말일까 이제 그 스포츠 브랜드 광고 중에 Just the do it입니다. Just the do it 자체가 실천하라 아닙니까? 예. 네. 아니 근데 오늘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2: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웃음 순환 판정까지 잘해주신 우리 두 분 문갑생 자원 순환 이사님 기경배여러 기경배 부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네.
1: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호흡 맞춰서 오늘 특집 제목 한 번 더 외쳐볼까요?
4: 순환을 할 거야. 순환을 할 거야.
1: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2: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0: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김영철의 파워 FM 특집 공개 방송.
1: 순환을 할 거야.
0: 지치면 안 돼요.
2: 순환을 할 거야.
3: 네, 2부 마무리하고요.
4: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3, 2, 1, let's go.
5: 3년차 간호사 김근영 씨.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산업인력공단 월드자 플러스의 사우디아라비아 간호사 취업 연수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3개월의 연수 기간 동안 간호학부터 면접 준비까지 영어로 수업받은 건 물론 아랍 문화와 기본적인 언어 교육도 받을 수 있었죠.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글로벌 의료진으로 경력을 쌓고 지금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첫 걸음, 산업인력공단 월드자 플러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3: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10등을 책임지는 1등.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0: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4: 짧게 잘 만들었다. 몽절.
5: 봄다마에 가면 5가지
6: 육수,
5: 30가지
6: 소스,
5: 90가지
6: 재료에
5: 봄을 담았다.
6: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6: 보글보글
5: 샤브샤브의 봄을 담았다.

0: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7.7.
2: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1: 김영철의 파워FM. 지금 제목이고요.
0: 그렇죠?
1: 자, 이렇게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찰가루도 소리 질러! 자, 슬기씨, 그건 우리 반년 만에 공개 방송이죠?
0: 맞습니다. 아. 3부에서는 초대 손님 세 팀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완전체로 돌아온 그룹 씨야!
1: 자, 씨야, 씨야! 아. 자, 우리 지금 LYD님도 아우 아우 내가 방청했어야 하는데 아쉽네.
0: 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철파엠 가족이었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잠시 떠나 있었다가 이제 나라가 다시 놔준 남주야. 가수 요승은!
1: 아니요, 지금 잠깐만요. 마이크를 잡고 예. 승우 씨의 충성 듣기 전에 승우 씨의 충성보다 일단 우리 슬기 씨가 나 깜짝 놀랐게 다시 충성을 해보세요.
3: 야.
1: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승우 씨는 어떻게 하죠 이제?
0: 제가 바싹 들었죠. 제가.
3: 전형적인 군대 에이스세요 지금. 원래 에이스죠. 에이스들은 충성 안 하고 흥헝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는 때부터.
3: 기합이에요 기합.
0: 모르겠어요.
4: 아,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0: 그렇죠, 그렇죠. 아,
1: 어, 여운이 세게 났는데요.
0: 현장 바로 또 뜨거워요. 우리 아이디 유저님이.
1: 와, 이것이 씨야 클라스인가요?
0: 그렇죠. 스테이.
1: 저는 앞니가 많이 나오는데요.
0: 세대.
1: 쉽지 않네요.
0: 사랑해.
1: 네. 대구리님도 씨야 덕분에 도파민 순환 중 유유 어머.
0: 네. 자, 그럼 슬기 씨 이쯤에서 우리 또 코너 속 코너도 한번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순 외치면 여러분들 환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I say 순, you say 환, 순,
2: 환,
1: 순,
2: 환,
1: 순. 그렇죠. 돌리고 돌리고 순환 게.
0: 순환 게. 시야의 가속이 꽂혀가지고.
1: 예.
0: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헤어렉 순환을 위하여 비가 쫙 도파민이 팡팡팡 게임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1등을 하신 팀에게는요 친환경 수세미, 세제 등등 자원 순환의 1등 공신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주방 7종 세트 쏘겠습니다.
0: 자, 승우 씨, 저기가 3-3이에요. 3명 3명.
3: 네네.
0: 승우 씨는 사실 뭐 1당 100이죠.
3: 아, 저 혼자 팀이에요?
1: 네.
3: 네. 잘 해보겠습니다.
1: 역시. 예, 예.
0: 우리가 또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1: 우리 철가루들은 세 팀 중에 누가 최종 승리를 할 것인지 먼저 점쳐주세요. 1번 씨야, 2번 B1A4, 3번 유승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로 승패 예측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후 추첨을 통해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주방 7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환 게임은 뭘까요, 슬기 씨?
1: 네, 오늘 첫 번째 게임은요 바로 명대사 퀴즈입니다. 네. 자, 성대모사의 달인 우리 철업디가요 각종 영화, 드라마
4: 멋지다 연진아. 브라보 연진아.
3: 헷갈리게 헷갈리게.
0: 개인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네, 대사를 알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1: 대사. 알겠죠? 어쨌든 명대사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고마해. 말무가스.
1: 유해진 씨인데?
3: 비포.
5: 말무가스.
3: 비포.
1: 비포. 비오레이포?
3: 친구.
1: 친구.
3: 영화 친구.
1: 영화 친구요?
3: 네.
1: 드라마 아니고요.
3: 영화 친구.
1: 영화 친구?
3: 네.
0: 어떻게?
1: 정답!
0: 신을 어떻게 알았어? 신을 어떻게 알았어요?
3: 고마해라 마이 못다 아니었어요 방금?
0: 이게 포인트예요.
3: 아~ 그러니까.
0: 좀 안 되면은 마지막에
5: 네가 가라 하와이.
3: 아, 오케이 오케이.
0: 자, 똥 똥.
3: 승우.
1: 아, 우리. 승우가
0: 빨랐어. 승우가.
3: 아, 이게 근데 그 질문이 그 되게 애매한데.
0: 아니 이거 똥
3: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인데. 승우 지붕 뚫고 하이킥?
0: 아아 비포 비포 비포 비포
1: 비포 비포
0: 베토벤 바이러스.
1: 베토벤 바이러스.
0: 베토벤 바이러스.
1: 베토벤 바이러스.
0: 정답.
1: 예.
0: 자, 이렇게 비오레 뭐 이렇게 잘해.
1: 아, 왜 이렇게 잘해?
0: 아, 잠깐만. 예. 잠깐만, 비오레 비포 팬분들 중에서 입 모양으로 베토벤
3: 아니야 아니야
0: 이러서 하시면
3: 전혀
0: 아니 전혀 전혀
3: 전혀 전혀
0: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10년 동안 활동 정지예요.
3: 아, 10년이나요?
1: 너무 가혹한데요.
0: 너무 길게 정도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1: 아, 잘하고 알겠습니다. 계십니다.
3: 야, 감사합니다.
0: 부정 얘기 나오면 재밌겠는데요?
1: 자, 이렇게 해서 2점 가져가는 우리 비어레이포 대단합니다.
0: 아니, 예. 연진 씨, 보람 씨, 규리 씨 지금 제 입모양 보고 계신 거 맞죠?
6: 네, 네. 엄청 집중하고 네. 있는데.
0: 세 번째는 진짜 세 팀 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유명한
1: 관상.
6: 어? 영화 관상.
1: 영화 관상?
6: 네.
0: 와! 좋아, 좋아, 좋아.
1: 예.
0: 야, 우리 이렇게 되면서 2대 1이 됩니다.
1: 네 번째 갈까요, 그러면?
0: 아, 이번에 승우 씨 하나 맞춰 줘야 되는데요.
3: 네.
0: 승우가 맞춰 주면서 마지막 문제를 3점 늦게 가야 되는데. 비오네이프가 지금
3: 그러니까요.
1: 야, 이거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0: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 시아가 맞추게 되면요. 2대 2가 되기 때문에
1: 그쵸?
0: 유승우는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1: 네.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 3점이에요.
3: 네.
0: 아, 네 번째 문제. 이거 진짜 다 알아. 날이 좋아서.
7: 아니,
0: 날이 좋지 않아서.
1: 시아.
6: 시아. 도깨비.
1: 도깨비.
0: 도깨비. 날이 적당해서 못 온 날이 그러라 그래. 도깨비 정답.
3: 오, 대박.
0: 이 보람 오늘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1: 왜 이렇게 잘해?
6: 아니,
1: 갑자기
6: 아는 건데 막상 하시면 뭐.

0: 모르겠어.
1: 그러니까요.
2: 그지. 진짜 이런 게 있죠. 분명히 드러나는데. 날이 좋아, 날이 네.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별거 아닌데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3: 왜 모르겠지 진짜로.
0: 왜 모르겠죠?
2: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
1: 근데 외람된 말이지만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2: 아, 그래서 말인데 난 이렇게 슬기야. 네. 사실은 자, 아까 제가 재밌게 2대2가 되면 승우를 탈락시키자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승우에게 묻죠. 마지막 문제를 몇 점 했으면 좋겠어요.
1: 마지막. 그냥 이왕 할 거 한 52점 정도.
4: 그래 그러자.
2: 아니, 그러면 너무 좋다 좋다. 행성도 있고
1: 아 그래요?
2: 안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3점 걸고 하는 거 어때요?
1: 3점은 달라요.
4: 3점으로 가죠.
1: 3점 소박하다. 3점은 소박하다.
2: 아 근데 너무 근데 시하고 비오는 분 억울할 수 있어요. 승우가 맞추면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2: 괜찮아요?
4: 네 뭐 마지막 또 잘하면 되니까.
2: 그러니까
3: 아 맞추고 싶어.
4: 대단히 대단하잖아요. 예 그럼 그럼. 자 그럼 3점으로 걸고 마지막 문제 갑니다.
5: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어!
1: 승우!
4: 아, 아, 아 승우! 승우!
1: 뭐야?
2: 승우!
4: 승우!
3: 잠깐만!
4: 가나요?
2: 네 잠깐만 한들 왜 자, 잠깐만
1: 어떻게
3: 아 방향
1: 맞춰요 그냥?
4: 하나!
1: 맞춰요?
2: 아니 맞춰요 맞춰봐. 3점으로 이기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음 가면 승우 씨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1: 재미를 네, 주느냐? 그러면. 재미를 주느냐?
2: 재미를 주느냐?
1: 아니야, 아 재미를... 솔직히 순풍산부인과 고민되거든요.
2: 네네 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어! 까지만 갔어요. 근데 승우! 정답에 승우!
1: 안 되겠네요. 극한직업!
2: 아! 와!
4: 극한직업!
2: 극한직업!
4: 아하. 정답!
2: 아, 나 근데 솔직히 우리 비오네이프하고 시야 중에서 짜증나는 사람 있어 없어요?
1: 없어요. 아, 괜찮아.
3: 짜증 왜 안 나요? 왜 안 나?
2: 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3: 양념 통닭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2: 그렇지, 이게 네. 갈비야 통닭.
3: 그래, 그래, 그러니까.
1: 맞아, 맞아. 네.
4: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1등을 한 우리 승우 씨한테는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주방 7종 세트 드리겠습니다.
1: 창피해서 못 받겠어.
2: 아니, 시작할 때 승우가 제일 약체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막판에 제일 잘했어요.
4: 너무 잘했어요.
2: 자꾸 웅성웅성하는데 누구예요? 산들이에요? 보람 씨예요?
3: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2: 저예요. 연지 씨예요?
4: 연지예요.
2: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해서 연지 씨
4: 뭐라고 했어요? 이거 부럽다고.
6: 갑자기 탐나더라고요.
1: 구성이 좋더라고요.
4: 이거 구성이 7종 세트라서.
3: 근데 저 궁금한 게 승우 씨는 혼자서 1등 하셨잖아요.
1: 네.
3: 예, 예. 그럼 3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어 그러네요.
7: 그러네.
4: 근데
2: 네 그래서 산들 씨가 공정한 진행으로 2개 더 있어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산들이가 아주
3: 뭐야 네. 형이 하나 했어.
4: 네, 네. 예
3: 하나 했어.
2: 그래요.
3: 고마워.
2: 아주
3: 예
2: 아주 여러분 수고하세요. 잘 나누고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죠?
4: 진짜 재밌었어요.
2: 우리 찰카라도 지금 웃음 순환이 좀 되고 있나요?
4: 네. 네.
2: 이쯤에서 또 라이브 또 듣고 또 넘어가야죠.
4: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B1A4 목소리 또 들어봐야겠죠. 아이돌에서 이사돌까지 올라서 우리 B1A4가 부릅니다. 가위바위보! 우!
1: 소리 질러!

0: 바이바이보 B1A4 노래 듣고 왔습니다. 2858번님이요.
1: 네, 어깨가 들썩들썩 스트레스가 자동순환되네요.
2: 네, 담토리님도 너무 신나잖아. 예, B1A4 너무 잘생겼잖아. 예! 네, 감사합니다.
0: 입니다. 우리 웃음순환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좋아요. 또 기타를 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승우 씨가 부르는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유승우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1: 우리 0320님도 승우 씨 라이브 들으니까 마음이 싹 정화되는 기분. 내 기분 마치 천사.
0: 네, 아니 0330번님.

0: 우리 공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오늘 노래 다 좋아서 힐링이.
2: 진짜 아, 힐링 네. 제대로입니다.
0: 아 네. 근데 역시 공찬이가 눈이 좋은 게 나도 공찬이한테 너무 멀리 있는데 읽겠네 했는데 20대라 현장에서 아이고. 보시는 분들은 너무
3: 누가 20대?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20대.
0: 야 근데 팬분들도 냉정하게 공찬이 30대! 공찬이 30대! 라고.
3: 냉정하세요 우리 팬분들이.
0: 근데 진짜 정말. 20대로 보이잖아요.
2: 그럼.
3: 감사합니다 형님. 에이.
0: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너무 재밌죠 우리.
4: 네.
0: 너무 재밌고.
2: 지금 게임에 약간 물 올랐거든요.
0: 산들 씨는 지금 아직도 좀 억울한가요?
3: 아 좀 억울하네요.
0: 네 많이 억울하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게임을 한번 가볼까요?
2: 좋습니다. 이 두 번째 게임이 마지막 게임. 다들 아시겠지만 2호선이 또 대표적인 순환선이잖아요. 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2호선을 타면 어떤 역이 있는지 앉은 순서대로 쭉쭉 외쳐주시면 돼요.
0: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면 하듯이 2호선을 타면 시청도 있고
2: 그렇죠.
0: 그렇게 받아서 쭉쭉 갑니다.
2: 자 2호선을 타면
1: 합정역도 있고
5: 2호선에 가면 합정역도 있고 홍대도 있고
6: 2호선에 가면 합정역도 있고 홍대도 있고 시청도
2: 그렇죠.
6: 있고
2: 그렇죠.
6: 2호선을 타면 합정도 있고 홍대도 있고
2: 그렇죠.
6: 시청도 있고
2: 잘한다.
6: 강남도 있고
2: 그래.
7: 2호선을 타면
2: 헷갈려.
7: 합정도 있고 홍대도 있고 시청도 있고 강남도 있고 을지로 삼가도 있고
5: 2호선을 타면
8: 합정도 있고 홍대도 있고 시청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라고 했지? 을지로도 있고
2: 아닙니다.
8: 성수도 있고
2: 을지로 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씨하는 전체 탈락이에요.
3: 네,
0: 같이 남규리 씨 때문이에요.
2: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개인으로 움직이지만 네, 팀원 한 명이 탈락하면 전체 탈락입니다.
0: 그렇죠.
2: 자 이렇게 해서 우리 B&A4 세 분과 유승우 씨 네 분으로
3: 좋아요.
2: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네. 승우부터 갈게요.
3: 좋아요.
2: 승우 씨부터. 자 2호선을 타면
7: 잠실 세내도 있고
3: 2호선을 타면 잠실 세내도 있고 이수역도 있고
1: 2호선에 가면 잠실 세내 있고 이수역 있고
0: 합정역. 일단 중요한 건 이수가
2: 자.
0: 총신대 있고 이수가 4호선이에요.
2: 4호선이에요. 4호선이어서
3: 2호선 아니었어?
4: 잠실 세내!
3: 정말 우리 아니 우리 저희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4: 예, 네, 저 부산에서 올라온 지 15년밖에
0: 제가 왜 총신대 이수를 안 줄 아세요?
3: 왜요?
0: 제가 사촌 누나 집이 거기에서 이수역에 살았거든요.
3: 아 그래요?
0: 그래서 딱 말해서 아~ 이수 4호선
3: 이수가 2호선이 아니었구나. 사당이 2호선이었나?
0: 맞아 그래 네. 이수 다음에 사당이요.
3: 아하
2: 진짜. 이렇게 해서 오늘 순환 게임 최종 승자 유승우! 아~ 축하드립니다. 제로웨이스트 7종 세트 역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산두 씨는 억울할 일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4: 제가 지방에서 올라온 지 15년밖에 안 돼가지고
3: 네. 15년이네요.
4: 모르겠어요. 네.
3: 너무 지방 사람이어가지고 네.
2: 자, 역시나 저희가 3개씩 준비했기 때문에
3: 네. 네. 아 감사합니다.
2: 또 순환을 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3: 네, 네. 네,
2: 선물 순환의 아유. 재미.
0: 아니 이제 마지막 라이브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럼 네. 이런 상큼한 또 기분을 이어서
2: 시아의 노래 들어볼까요?
0: 사랑의
2: 인사, 인사.

0: 진짜 진짜 와 코리아 뱅크님이 사랑 인사가 제 마음속
1: 느낌이었어요.
2: 콘서트 꼭 초대할게요.
1: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초대해 주는.
0: 네, 네, 진짜 그 약속. 그 네.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1: 아 지켜야 돼요.
0: 못할 것 같아요.
3: 지켜요.
0: 지켜요. 지킬 거예요.
3: 지키지 않고. 약속
0: 지키세요.
1: 네, 네. 아, 네. 영광입니다.
3: 자,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한 곡 들어봐야겠죠. 이원이 부의 네. 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우!

0: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감사합니다.
2: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이지선 씨가요. 저는 지금 B1A4 데뷔 초과거로 순환했네요. 맞아요. 우리 모두 그때 그 시절로.
3: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4: 아,
2: 감사합니다.
4: 아직 제일 중요한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철파임이 순환하기에 꼭 필요한 시간이죠. 광고!
2: Come on!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형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네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아.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
5: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0: 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김영철의 파워 FM 특집 공개 방송 다 같이
1: 순환을 할 거야.
0: 마지막이에요. 순환을.
2: 아, 네, 오늘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이게 저희 무대도 보여드리고 또 선배님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또 승우도 뵙고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0: 오, 다 승우 드디어
3: 그렇죠. 승우를 뵙죠.
2: 승우도 뵙고 해서 네.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0: 아니 우리 두 팀 모두 콘서트 준비 잘하시고
3: 네네.
0: 전에 파고 씨야 그리고 오늘 보람 씨 우리 또 연주 씨도 감사하고 오늘 와주신 우리.
4: 가스트론과 함께하는 SBS 가스 안전 캠페인.
5: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
6: 가스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남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한
1: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의 삶의 무게를 알기.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펀지.
5: 가평으로 점점 거침 없이 점점 땅.
4: 가평이 송송이와 떠나는 힐링 여행. 가평군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동태규입니다. 자랑은요, 남들에게 썩 환영받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앞에 무해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며 키운 무가 고양이 발바닥을 닮았다. 쭈쭈박 꼭지 한 방에 잘랐다. 엄마한테 예쁘다고 칭찬받았다. 나 40대.